0: 제가 초등학교 때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 노래 듣고 향수에 빠지신 분들이라면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겠죠. 아, 되게 반갑네요. 9to5 돌리 파튼이었습니다. 이분이 컨트리 싱어로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진 그런 경우, 후에 알고 보니까 자기 이름을 딴 그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 임채무 님이 그런 놀이공원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또 사이즈는 비교해보지 않았지만, 네, TMI였습니다. 선곡이 막 일어나고 밀어주는 것 같아요. 3891님.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제가 개미 얘기 드렸더니 5877님이 저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큰 거를 부지런히 다 같이 옮기는데 참 대단하다 싶었죠. 예, 정범성님, 저는 일요일 당직하고 퇴근합니다. 출근하는 분들 다들 힘내세요. 아니, 고생하신 거니까 뭐 당연히 퇴근하시는데, 이렇게 막 월요일에 이제 막 출근하는 풍경을 보는데 나는 퇴근할 때 약간 묘한 감정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날이 생각보다 뭐 좀 선선한 편이라 좀 다행스럽죠. 네, 월요일 잘 첫 단추부터, 네, 9to5 대로라면 이제 근무 시간, 예, 평균적으로 볼 때 시작이니까 다들 파이팅입니다. 자,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함께 할게요.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0: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지야.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노래가 너무 좋아서 다 듣고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서 있어요. 아, 알죠, 알죠. 8724님, 네, 반가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자로의 We are in this love together 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알자로는 원래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런 상담사, 카운셀러 역할을 하시다가 35세 재즈 가수로 이제 완전히 직업 변경을 하신 거죠. 근데 선입견이지만 뭐 그러한 이력 때문에 그 표정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포항에는 비가 오는군요. 4986님. 두 번째 곡이 은근히 분위기를 잡아주네요. 월요일 출근길부터 흐려서 좁아졌던 마음 다시 넓게 펴봅니다. 라고. 예, 뭐 음악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기분 좋은 오전에 정말 안성맞춤 목소리. 특히나 이 곡 하트 뿅 하셨는데 한희수님. 네, 하트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네, 주말 토요일 일요일 3부 첫 곡으로 한 주에 가장 많은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들 아티스트 송으로 들려드리고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열려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창에 하고 싶은 말 또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형편되실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9944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이 곡도 오랜만입니다. Starship, Nothing's Gonna Stop Us Now.

네, 예스의 Owner of Lonely Heart 였습니다. 이 곡의 믹스에 참여했던 게리 랭겐이라고 하는 믹싱 엔지니어가 저하고 신해철 씨가 함께했던 No Dance라는 앨범의 전곡 믹스를 맡아주셨는데 많이 배웠죠. 저는 그런 분 데려오면은 이런 노래처럼 사운드가 그냥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녹음이 중요하다. 아, 네. 하지만 뭐 네. 얻은 것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8406님은 그 앞에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를 중학교 때 영어 특별 방송 활동 반에서 배웠던 노래라고요. 야, 25년 전인데 아직도 가사가 그대로 생각나신다고. 역시 전전지업이 확 발달할 때 그때 왕창 때려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듣는 중인데 이런 노래 너무 좋아요. 7027님, 아유, 반가우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맞아요. 80년대 정말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그런 두 곡이었고, 구미는 잠시 비가 그쳤다고 박지선님. 저는 특수학교 시간 강사로 일하는데요. 좋은 노래 들으면서 출근해요. 오늘도 힘내서 수업 잘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곡 더 이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스팅의 Fields of Gold 준비했습니다.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자, 연필 소리 때문에 살짝 놀라셨죠? 네, 긴장감이 충전된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N's. 자, 주말 내내 이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의 방한 일정과 일거수일투족이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에는 대기업 총수들과 삼소회동을 하고 주말에는 삼계탕과 평양냉면, 또 치킨을 먹었다고 알려졌는데, 아, 젠슨 황 효과라고 할까요? 이 음식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소식이에요. 젠슨 황이 금요일에 방문한 치킨집이 하루 매출이 그 전주에 비해 20%가 늘었고, 주말 대형마트에서는 삼겹살이 전주에 비해 4.6배, 5.5배나 더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젠슨 황이 홍대에서 시민들한테 나눠준 과자와 음료까지 화제가 되면서 매출이 그야말로 폭증했다는데, 자, 이번 젠슨 황 방한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기대하시는 분들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이 시간에 국립경주박물관이 5월 30일자로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한 국중박, 여긴 어떨까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벌써 325만 명이 넘었대요. 같은 해,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가 늘었는데, 박물관에 관람객이 절정으로 몰리는 것은 7월, 8월이라고 하니까 이 기세라면 올해 연간 방문객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람객 수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650만 명 기록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바티칸 박물관을 넘어서 전 세계 2위 박물관까지 등극 가능하다, 이런 예측인데, 자,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마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상하게도 장마철 내내 해가 쨍쨍하거나 그 장마철이 지나고 비가 오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기상학계 연구자들이 2년 동안 심층 논의를 해서 장마철이란 용어를 새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장마철을 비가 오랫동안 내리는 기간이 아니라 비가 내리기 쉬운 대기 조건이 형성된 기간으로 보기로 한 건데요. 일기예보에서 많이 들어본 뭐 북태평양 고기압, 온난습한 뭐 기단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몰려와서 비가 내리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기간으로 이제 그 의미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비가 적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날도 철은 장마철에 포함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 올여름 장마철이 유독 길고 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부디 좀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보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2002년에 열린 한일 월드컵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장마를 피하기 위해 개막일을 좀 앞당긴 거였대요. 그 사흘 뒤에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 비하면 확실히 좀 다르죠. 그러면 한일 월드컵에서 사용한 월드컵 공인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인데 아 이거 축구 팬들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검색 찬스 이용하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글자거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치약 세트 준비하고 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기리예요. 피버.

네, 오늘의 힌트송 패기리의 Fever였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사용한 월드컵 공인구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하셨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되게 잘하신다. 전 몰랐거든요. 피버가 있어도 몰랐는데 자 열정이라는 뜻의 피버와 별을 의미하는 노바의 합성어 피버 노바가 그 정답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인구의 이름은 트리온다인데요. 개최국이 세 나라잖아요. 그래서 트리오와 스페인어로 파도를 뜻하는 온다의 합성어 피버노바는 공의 반발력이 높아서 골키퍼들이 엄청 고생했대요. 갑자기 터질 것 같던 심장 부여잡고 보던 4강전 승부차기가 생각납니다. 아, 잊을 수가 없죠. 네, 8583님. 자, 제일 먼저 정답 맞춰주신 우리 8583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2002년 월드컵 때 고3이었는데 공부 안 하고 친구들끼리 길거리 응원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공부가 그때 되겠어요? 6706님 3028님은 우리 아들이 일주일을 졸라서 사줬는데 동네 친구들이랑 갖고 놀다가 사흘 만에 잃어버린 피버노바 결국 하나를 더 사주었더랬죠 라고 아 저는 이게 경기 때마다 이렇게 새로 뭔가 그러면 그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의 재질도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네요. 오, 역시 축구를 잘 모르는 게 이런 데서 티가 나는군요. 자, 치약 세트 받으실 다섯 분 6706-3028-5478-1379 또 김건태님 소소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시아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Clap your hands.

0: 네, 영국 출신 일렉트로니카 듀오 골드프랍의 Ride a White Horse였습니다. 백마를 타고. 여기서 노래하는 앨리슨 골드프랍이라는 분이 이렇게 외모만 봐서는 한참 음악도 젊고 이래갖고 찾아보고 저보다 누님이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버스 안쪽 자리에 앉은 분 내린다고 비켜드리다가 넘어졌어요 라고 신지연님. 아유, 신발 한쪽까지 벗겨져서 어떤 분이 손잡고 일으켜주셨는데 저도 내리고 싶어요. 아니, 다치신 데는 없고요. 아, 그러니까 네, 한번 크게 안 다치셨다는 걸 다행으로 예, 조금 액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월요일 아침부터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시간을 보니까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문화 선물이 또 도착했어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죠. 파가니니의 일생을 다룬 창작 뮤지컬 파가니니. 여기 알석 티켓을 아침 가족 다섯 분께 드릴게요. 한 분당 두 매씩이고요. 언제냐면 6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반 공연이니까 시간 잘 확인하시고요. 공연장은 대학로에 있는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말머리 뮤지컬 이렇게 시작해서 성함과 함께 네. 이건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저희가 문자로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으로 신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마지막 곡 존 메이어의 페이퍼 돌 듣고 잠시 후 바로 3부로 돌아옵니다.

0: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6: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7: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6: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아까 앨리슨 골드프랍이라는 아티스트 얘기를 하면서 누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난 뮤지션들을 전기 영화처럼 발표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을 다룬 영화도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 한 곡을 떠올렸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1억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한 정말 여성 뮤지션으로서는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고요. 태어난 곳은 영국이지만 호주에서, 예, 그래서 호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국민이다, 뭐 이렇게 호주를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피지컬이라는 앨범에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한테 이런 노래는 노래도 노래지만 도대체 편곡이나 녹음을 어떻게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결국 제가 이런 직업을 프로듀서라는 직업을 갖게 된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피지컬이라는 앨범의 제일 첫 번째 트랙인 랜드슬라이드라는 노래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참 들을 때마다 아까 뭐 편곡 얘기, 녹음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끝장을 내는 건 역시 보컬이네요. 이런 표현 좀 뭐 라디오라서 TV에서는 막 욕도 하는데 예. 아무튼 좀 미쳤죠? 보컬이. 아 진짜. 3977님은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웬만한 노래 다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다고 하셨고 진짜 전경화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9629님도 저 5학년 때 팝을 좋아했던 이모 때문에 알게 된 올리비아 뉴튼 존 중간에 뜨문뜨문 들리는 그 날카로운 사운드는 바이올린인지 아직도 궁금하네요 라고 3327님 그쵸. 아 이게 리얼 바이올린일 수도 있고 뭐 신디사이저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그때 그랬어요. 뭐 음악 좀 듣는다 그러면 핑크 플로이드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나 뭐 이런 앨범들 명반으로 뭐 사운드가 야 이건 뭐 인간이 낼 수 없는 뭐 이런 얘기할 때 저는 혼자 올리비아 뉴튼 전의 이 피지컬 앨범을 들으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는 이 앨범이 내 귀에는 세상에서 제일 버릴 곡도 없고 신기하게 예, 녹음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을까 뭐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랬다는 기억이 났습니다.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네. 주식회사 그레이논, 키움증권,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버의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할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미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들었습니다. 차에서 듣고 있는데 아, 이 노래 들으니까 고속도로로 빠지고 싶다고. 특히 이 노래는 라디오에서 들으면 유난히 더 좋아요. 최수연님. 그쵸. 예. 뭐 요즘에 음악 듣는 건 일도 아니죠. 그냥 폰으로. 하지만 왠지 라디오에서 나올 때는 뭐가 통한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동안 라디오를 잊고 계신 분들도 최근에 많이들 다시 돌아왔다라는 고백도 볼 때 DJ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 딸 학교에서 생존 수영 갔습니다. 이런 거 하는구나. 다들 걱정할 필요 없다는데 저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나 없는 데서 우리 애가 물에 들어가다니. 원래 애들은 엄마가 못 보는 데서 더 쑥쑥 큽니다. 네, 이경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잘하고 올 거예요. 매일 이 시간 출근 전에 거의 한 40분 정도 걸어가면서 듣고 있다는 0411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조원선의 음성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도레미파 솔라시도 조원선의 음성이었습니다. 아까 생존 수영 걱정하시던 사연에 이런 글이 왔어요. 2554님이 생존 수영 3일간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잘 챙겨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고무줄을 통해 고무줄 한 통 챙겨간다든지 수건을 몇 장 챙겨간다든지 저희 집 딸이 경험했거든요. 어느 집 아들은 팬티 두 장 입고 돌아간다고. 아, 경황이 없으니까 물에 들어간 팬티 위에 또 다른 팬티를 입었구나. 예, 아무튼 수영 잘하면 좋죠. 네. 자, 이번에는 2034님이 저기 노래 제목은 모르겠는데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나온 노래가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예, 제가 잘 알죠. 그 캐스커 이준호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았던 리틀 포레스트. 예, 거기 있는 OST 제목들이 아주 대단해요. 겨울에 배추 된장국, 팥떡, 꽃 파스타 뭐 이런 곡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노래곡 융진, 역시 캐스커의 보컬이죠. 걷는 마음이라는 노래가 이 앨범의 아마 타이틀곡으로 기억하는데 이 곡하고 한 곡 더 신청곡인데요. 2005번님이 상디가 재범님과 함께 만든 노래 내가 견뎌온 날들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지금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융진의 걷는 마음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임재범 내가 견뎌온 날들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전화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프레스.
9: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강은주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나라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건강검진이 하나씩 늘어갈수록 드는 생각. 아, 나도 나이 먹어가는구나. 함께 나이 드는 남편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음식부터 건강하게 챙겨 먹자 이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라면을 맛있게 먹어보자 유혹하더라고요. 말해 뭐해요. 라면은 기본적으로 맛있잖아요. 남편이 끓여준다기에 주말 저녁은 라면으로 정하고 기다리는데 주방에서 뭐 뚝딱뚝딱 통통통 소리만 나고 라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궁금해서 가봤더니 냉장고에 있는 채소로 채수를 내고 있더라고요. 여보, 우리 저녁 언제 먹을 수 있어? 이러면 라면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좀 참아봐. 라면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데 불안하지만 다행히 남편의 장인 정신이 들어간 라면 수준급의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그 라면과 함께 라면을 작별했죠. 건강을 생각해 앞으로 한 끼를 소중히 챙겨 먹자 다짐했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남편분과 이렇게 인생 마지막 라면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비장하네. 근데 이렇게 부부가 함께 이런 즐거움도 있군요. 자, 그럼 라면이 빠진 자리에 앞으로 어떤 음식이 들어갈지 대체자가 있을까 궁금하면서 두 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6월 8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합니다.

0: 하더라도 일단 아침부터 먹자.
1: 알았어.
2: 네. 뭐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주신 설득이 될 수밖에 없죠. 아침을 양희은님과 김나영 바버레츠 이렇게 함께 노래했어요. 나영인의 냉장고. 오늘 문득 너에게 강은주님 사연과 함께. 근데 아니 진짜 채소로 그 육수까지 내가지고 하면은 뭐 라면을 꼭

그렇게 매정하게 끊어야 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라면은 평생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화명민님. 라면은 왜 이렇게 맛있죠? 이애경님. 저도 건강 생각해서 라면 안 먹은 지 10년 넘어가는데 라면 냄새 맡을 때마다 여전히 힘들어요. 9629님. 아 근데 나만 그런가? 그래서 꽤 됐어요. 한 20년 전부터 젊을 때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10대 소울푸드였죠. 진짜 라면 너무너무 좋아했고 20대까지도 진짜 뭐 엄청 먹어댔는데 30, 40대 들어서 어느 날인가 라면 맛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이제 찾게 되는 횟수가 점점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최근에는 그래도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 끓여 먹는데 역시 내가 끓인 것보다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세 배는 더 맛있더라. 희한하죠? 자, 아무튼 예 건강하게 살려고 입맛이 변해주나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네. 이어서 배성진 님이 신청하신 태연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그대라는 시.

오빠, 브라운 아이드 소울 Nothing Better 들려주세요. 0892님이 아, 오빠라고. 네, 잘 듣고 계셨죠? 네. 아, 이게 브라솔 그 보통 정엽으로 신청하시는데 이게 브라운 아이드 소울 2집에 먼저 수록이 돼 있었군요. 네, Nothing Better, 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라고 박성은님도. 좋아하는 음악이 버스 안에서 들릴 때 좋죠. 김영림님. 일이 있어서 세종에서 서울 올라가는 고속버스 아닙니다. 늘 업무 준비하는 시간에 듣던 오늘 아침을 오늘은 버스 안에서 집중해서 들으니까 더 좋아요. 여행 같아요. 이현아님. 오랜만에 오시는 거면은 네, 일 잘 마치시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맛있는 것도 좀 드실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라고요. 서울에서 또 쭉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 중이시라는 강소연님. 오늘이 일산에서 맞는 첫 생일이거든요. 동생이 아침 일찍 생일 축하한다면서 꽃을 한 알음 선물해줬어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일산이면 상암에서는 엄청 가까운데. 네. 행복한 생일 되시길 바라고 저희가 작가님과 상의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선물 중에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세르지오 멘데스의 앨범에 존 레전드가 피처링한 곡이에요. Please, Baby, Don't.

야, 이 오빠가 뭔 짓을 했길래 이런 자신감 뭐지? Please baby don't go가 아니네요 라고 황선정님이 그러게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어? 내가 어떤 역사를 가진지 알지? 경고하는 거야. 나 되게 이기적이야. 뭐 이런 노래를 하고 있었군요. 예. 오빠 깜짝 놀랐다고 배주원님. 뭐? 예?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오빠가 금지 단어 아니었죠? 아니 뭐 금지 단어일 리가 어딨어요. 이혜인님도 윤상님은 영원한 오빠죠. 아, 이런 반응을 감사합니다. 쓰신 대로 읽었어요. 예, 여러분의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예, 이제 한 40여 초 남아서 끝곡 없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자님이 지금 포도하우스 안에서 샤인머스켓 봉지 씌우기 하고 계시다고. 뽀시락뽀시락 소리에 음악 소리, 또 간간이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디쯤 계실까요? 포도라 그러니까 왠지 충청도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예, 모두 힘찬 월요일 보내시고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50-50 예언입니다. 저희 팀은 정해진 리더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죠.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모두와 발맞춰 걷는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힘은 사람들 위에서는 권위에서가 아니라 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배려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뜰차.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3: 두고 왔어?
4: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탈리아에는 오전에 카푸치노를 마시는 문화가 있대요. 신기한 건 점심 이후에는 카푸치노가 일종의 금기라는 건데요. 우유가 소화를 방해한다는 믿음 때문에 카푸치노처럼 우유가 들어가서 부드러운 커피는 식사를 하기 전 늦어도 11시 전까지만 마신다라는 규칙 같은 게 생긴 거라고 하네요. 우리한테도 하루 중 딱 한 번 허락되는 것들이 있죠. 다이어트 중에도 자유롭게 먹는 점심 한 끼, 출근길에 마시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같이 그 시간이라서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이탈리아 카페 카푸치노는 마감이지만 저희는 이제 시작해 봐야겠죠.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6월 8일 월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10cm 아메리카노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오프닝에서 카푸치노 이야기 했는데 혹시 카푸치노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커피 마셔야 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고 있는데 사실 저의 최애 커피는 바닐라 라떼입니다. 근데 바닐라 라떼가요. 바닐라 파우더를 쓰는 곳이 있고요. 바닐라 시럽을 쓰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닐라 파우더로 만든 라떼를 좋아해서 어디 카페 갈 때마다 혹시 바닐라 파우더 쓰세요? 시럽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파우더를 쓰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개인 카페 가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커피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 좋아하시는 커피 종류나 커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이 시간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선곡표 많이 비워놨으니까요. 도착하는 대로 바로바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하셔서 많이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위험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0: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하는 월요일이기도 한데요. 잠시 후 배현미 원장님과 함께하는 스터디 카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 왔습니다. 오늘 커피 이야기 아침부터 해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7872님의 신청곡입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듣고 올게요.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디카페인으로 안 마시면 수면 장애가 오는 편이에요. 어제 오후에 커피 마시고 잠 한숨도 못 잤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성향이시면 이런 체질이시면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오전 11시 정도까지만 커피를 드셔야겠네요. 근데 사실 8643님께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부러운 게 저는 뭐밤

약간 핫식땡 같은 그런 음료도 있잖아요. 좀 각성시켜주는. 그런 카페인이나 그런 음료들을 마셔도 저는 신체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서 예전에 시험 기간에 잠안 자고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음료들도 효과가 없어서 조금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8643님이 너무 부러운데 성향, 체질 생각하셔서 오전에만 드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0: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말 올해 몇 번째 하고 계신가요? 근데 꼭 책상 앞에 앉아야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또 빠져들었던 드라마 한 장면까지, 그리고 그 장면을 더 깊게 만드는 OST도 오늘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배우는 영어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스터디 카페 지금 출발할게요. 오늘은 배현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들어오세요.
0: 오늘 아주 활기찬 제스처까지 네. 취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뵙는데 네. 네, 원주 A아카데미의 배원미 원장님과 오늘 스터디 카페 함께 해볼게요. 네. 지금 너튜브에 원장님을 환영해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불투명님, 오늘도 영어 팝송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오본봉님, 배원미 원장님 반갑습니다. 권희님, 오늘 영어는 어느 곳 가져오시나요? 오늘 영어 주제도 커피 관련인가요? 이렇게 엄청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1: 아 오늘 주제는 커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이 무더운 이제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주 시원한 맥주 한 잔 같은 진짜 걸크러시한 영화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0: 커피 대신 맥주 같은 그런 네네네. 시원한 느낌을 준비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 준비해 온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1: 예, 오늘은 코요테 어글리라는 OST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코요테 어글리,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어떤 영화예요?
1: 200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네. 이제 코요테 어글리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를 이제 꿈꾸는 이제 주인공 바이올렛이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 무대를 가수인데 또 작곡가이면서 가수가 되고 싶은데 무대에 설 수 없는 그런 무대 공포증이 트라우마처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주변 사람과 상황에 맞게 조금씩 이제 극복해 가면서 꿈을 향해 도전하고 결국은 성공하는 그러한 청춘 영화입니다.
0: 오, 청춘 영화구나.
1: 김나연 PD님이 디제이님이 꼭 봤으면 하는.
0: 아, 약간 네. 저한테 제 또래들이 나오는 영화일까요?
1: 네, 그 주변 세대들 그리고 이제 충분히 경험해 볼 만한 그러한. 일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젊은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젊은 층들이 겪는 그런 시련도 있고 또 거기서 오는 또 깨달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성장할 수 있고 뭔가 본인한테 동기부여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0: 저도 한번 꼭 봐보겠습니다. 아유. 오늘 코요테 어글리라는 영화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두 곡을 OST 들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들어볼 영화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1: 자, 첫 번째 곡은 이제 코요테 어글리에서 이제 메인 대표 OST로 예, 자, Can't Fight the Moonlight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진짜로 유명한 리안 라임스의 곡이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최연소 그래미 어워드도 수상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미 인기가 있었던 곡인데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OST에 참여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영화 끝 마지막에 카메오로 이제 이 그 바이올렛이라는 그 주인공이 쓴 곡을 받는 가수 역할로 나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색적이기도 하고 되게 재미도 있고 그래서 영화 자체가 보통 이제 주는 게 이제 화려한 뉴욕시티 안에 약간 생계를 위해서 주인공이 이 그 뭐지 코요테 어글리라는 바를 통해서 네. 스스로 이제 좀 극복해가는 그런 좀 약간 카타르시스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보면 내내 굉장히 조금 가슴은 뜨겁고 근데 너무너무 시원시원한 그런 영화의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Can Fight Moonlight은 정말 그 각 12개 국가에서는 거의 1위를 차지했고 네. 나머지 국가에서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OST이기도 합니다.
0: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럼 이 노래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들어볼 만한 표현이나 이 노래 가사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 노래 전반적인 내용에 있는 표현들도 물론 이제 있지 지만 이제 Can't Fight Moonlight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좀 더 집중해야 되면 달빛 아래서는 당신은 이길

0: 수 없어요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상대 연인을 이제 나의 어쨌든 공간과 환경 속에 오면은 당신은 꼼짝할 수 없어요. 아, 지금 해가 지기만을 기다려요. 당신이 해가 지면 저한테 아무리 당신이 노력해도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 해도 저한테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있는 뉘앙스로 노래 가사가 좀 써져 있는데 좀 곰곰이 좀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관객들 또 내가 쫓는 꿈들조차도 세상에 많은 저항이 있어도 내가 이제 원하는 환경에 들어오면 이 달빛이라는 환경에 들어오면 당신도 나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신도 꿈도 결국은 굽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그 꿈을 쟁취할 수 있어. 이런 이제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래가 되게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세련되게 너무 좀잘 좋은 곡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노래 제목이 Can Fight the
0: 네,
1: Moonlight이잖아요. 당신은 이 달빛이랑 싸울 수 없다. 이런 뜻인가
0: 네네. 예.
1: 보네요. 와, 재밌다. 그 오늘 우리가 이 노래 들으면서 배워보거나 맞춰볼 퀴즈가
0: 네,
1: 있을까요?
0: 오늘의 퀴즈는 이제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표현보다 이 노래 영화 제목,
1: 네, 코요테 어글리.
0: 코요테 어글리는 과연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를 퀴즈로 맞춰보는 겁니다.
1: 네, 1번.
0: 예. 그래서
1: 네.
0: 김나연 디자이님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흥미롭게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어려운데요.
0: 네. 자, 그래서 코요테 어글리는 영화에서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1번. 김종민 신지 백가의 코요테. 2번. 못생긴 남자들.
1: 못생긴 남자들.
0: 네. 3번. 코요테 어글리라는 이름의 바.
1: 아, 어렵다.
0: 네, 그래서
1: 네.
0: 정답과 함께 지금 이제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처럼 좀 본인한테도 굉장히 가장 젊었었던 가장 멋진 시절이 다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 시절에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이거를 이제 에피소드로 같이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다시 한번 우리 퀴즈 설명해 드릴게요. 코요테 어글리라는 영화 오늘 배어미 원장님께서 준비해 오셨는데, 이 영화 제목인 코요테 어글리는 영화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1번, 김종민 신지 백가의 코요테. 2번, 못생긴 남자들, 어글리한 남자들. 3번, 코요테 어글리란 이름의 바. 네, 1, 2, 3번 중에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되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이 정답과 함께 나의 가장 젊고 멋진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그러면 이 우리 청취자분들의 정답과 멋진 젊었던 순간들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
0: 네.
1: 원장님께서는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나의 젊고 멋진 순간 어떤 게 있으세요?
0: 젊었을 때는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1: 네.
0: 또 지금은 많이 이제 쳐보질 않아서 많이 좀 퇴화됐지만 젊었을 때는 좀 기타도 좀 치고
1: 우와.
0: 그래서 여성들의 마음을 조금 차지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1: 그 기타 치면서 혹시 보컬도 같이 하셨나요?
0: 이제 노래는 네, 좀 불렀었는데 뭐
1: 네.
0: 워낙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 너무 기대되는데? 우리 오늘 스터디 카페 배원진 원장님 초대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혹시 화요일 라이브 카페 초대 가수로
0: 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쓸 실력이 안 되고
1: 안 될까요?
0: 네.
1: 그래도 한번 다시 기타의 취미를 갖게 되신다면 나중에 출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알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의 정답과 함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젊었던 소개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코요테 어글리 영화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1번 김종민 신지 백가의 코요테, 2번 못생긴 남자들, 3번 코요테 어글리 이름의 바. 이 정답과 함께 나의 가장 멋지고 젊은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코요테 어글리라는 영화의 가장 유명한 OST 중 하나죠. 리안 라임스의 Can Fight the Moonlight. 지금 바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코요테 어글리의 OST 중 하나인 리안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배현미 원장님과 스터디 카페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 아까 내어드렸죠. 코요테 어글리는 영화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2980님 3번이라 하셨네요. 코요테 어글리 이름에 빠 3번이라고 하시면서 저는 어렸을 때 배낭 유럽 여행 갔을 때가 제일 빛나던 순간이었지요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너무 부럽습니다.
0: 원장님은 여행 좋아하시나요?
1: 여행은 좋아하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부터는 거의 여행을 많이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랑 함께 많은 걸 조금 보여주고 또
0: 네.
1: 보러 다니고 하면서 덕분에 틈나는 대로 여행을 좀 즐기려고 하는 것
0: 그래도 자녀분 덕분에 여행에
1: 같아요. 네. 네,
0: 다니게
1: 덕분에.
0: 되셨네요. 자녀분은 또 우리 원장님 덕분에 다니게 되신 거고요. 아, 2980님 부럽습니다. 저도 유럽 여행을 계속 이렇게 무산이 되다가 한번 제가 방송국에서 방송 이직할 때한달 텀이 생겼어요. 그래서 3주를 혼자서 제 인생 첫 유럽 여행이 그 이직 텀 생겼을 때 3주 혼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가 빛나고 뭐 멋있고 그랬던 순간이기도 하네요. 혼자서 그 용기 내서 간
1: 그럼요.
0: 거니까. 네.
1: 네, 멋진 네, 그 순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외국에 혼자 나간다는 게 사실은 너무 겁이 나잖아요. 환경도

0: 없고
1: 맞아요.
0: 도움받을 때도 아무 데도 없고 근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부딪히면서 경험해보는 그런 순간들이 쉽게 다시 오지 않거든요.
1: 맞아요. 네, 시간 될때 다음에 또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브런치 카페 스터디 카페 배현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젊고 멋진 순간들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한번 나눠보고 정답도 공유해드릴게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4: 와우
3: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퀴즈 정답 맞추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이 젊은 빛나는 순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6852님 정답은 3번 코요테 어글리 이름의 빠라고 하시면서 고3 시절 군인 아저씨와 펜팔을 주고받으면서 강릉 바다에서 주고받았던 만년필과 마이 러브

0: 음악 들으면서 이 대학 진학에 힘을 실어주던 그분이 생각나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고3 시절 군인 아저씨면 사실 군인 오빠 아니에요?
1: 맞아.
0: 네, 6852님에게 소중한 예전 기억도 이렇게 만나봤고요. 351님, 2번이라고 하셨네요. 2번이 못생긴 남자들 라 하시면서 저도 음악 했었는데 21살 첫 무대를 망해서 무대 공포증이 생기셨대요. 네, 연습하고 노력해서 25살 즈음에는 재기했던 생각이 난다고 벌써 8년 전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원장님은 무대 공포증 없으시죠? 아까 Hello everyone 하시는 거
1: 저는
0: 보니까.
1: 없습니다.
0: 네, 351님까지 만나봤고. 0449님, 2번 못생긴 남자들 하시면서 젊었을 때 이쁨이 뿜뿜할 때 친구들이랑 클럽도 다니면서 젊음을 불태우셨대요. 술이 덜깬 상태로 공부도 죽어라 하셨다고 대학 시절을 너무 화려하게 보내서 후회가 없다고 그때 엄청 이쁘셨다 그렇게 말해주셨네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정답과 함께 젊은 시절에 이런 소중한 추억까지 만나봤는데요. 오, 7812님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보기에 없는 걸 보내주셨어요. 잘생긴 남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하시면서 코요태의 순정 신청해 주셨는데 코요태의 순정 듣고 오는 동안 저희가 정답 맞추신 분들 한해서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있을게요. 아, 그 전에 오늘의 정답이 뭔가요, 원장님?
1: 아, 정답은요.
0: 네.
1: 자, 3번 코요테 어글리라는 이름의 바입니다.
0: 아, 이 코요테 어글리 영화에 코요테 어글리라는 이름의 바가 나오나
1: 네,
0: 보네요.
1: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긴 해요. 이제 그어 이제 즐겁게 이제 조금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거기 주인공 그바 주인 얘기하는 게어 왠지 남자가 못생겨 보일 때 되게 괴로운 상황을 얘기할 것 같아서 아마 2번도 아마 고르시는 분들도 꽤 됐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어, 영화
0: 어글리가
1: 속, 예,
0: 있으니까.
1: 어글리가
0: 네.
1: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데 코요테 어글리라는 것은 이제 영화 속에서는 어쨌든 이름의 바의 소재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3번에 정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 이 코요테 어글리라는 바에서 주인공들이 뭐 만나고 소통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 건가요?
1: 네, 이제 모든 시작이 거기서 출발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무대 공포증도 이겨내고
0: 네.
1: 첫 무대도 서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따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One Way or Another라는 노래를 그곡 중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부르게 되는 우연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요테 어글레라는 바 장소가 막 정말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거를 누군가가 집중할 수 있게끔 좀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인데 이 바이올렛이라는 주인공이 바에 올라가서 이 One Way or Another를 부르게 됩니다.
0: 아,
1: 그러면서
0: 그랬구나.
1: 모든
0: 네.
1: 것들이 다 잔잔하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멋지고 또 본인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의 기회의 OST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0: 351님께서 이 무대 공포증 생겼는데 재기하셨다고 보내주셨는데 음악 하시는 분이라고 이분께도 딱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네네.
0: 그러면 7812님께서 신청해주신 코요태 순정 듣고 정답자 발표하러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네, 코요태 순정 듣고 왔습니다. 7812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오늘 그러면 오늘의 퀴즈 정답자분과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원장님 어떤 분 꼽아주실까요?
1: 저는 그 처음 이제 소개한 그 사연 중에서
0: 네.
1: 혼자서 배낭여행 간 분한테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2980님.
1: 2980님.
0: 네, 그럼 저는요. 음악 하셨었는데 첫 무대를 조금 망해서 무대 공포증이 생겼는데 연습하고 노력하셔서 이제 몇년 뒤에는 재기했던 생각이 난다고 보내주신 3521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2980님, 3521님은 선물 받으실 주소, 우편번호 포함해서 주소와 성함 샵 11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왜 3521님을 꼽았냐면 저도 이직을 많이 하고 방송한 지 나름 5, 6년 정도가 돼서 꽤 오래됐는데 첫 해, 제 인생 첫 방송국에선 너무 긴장이 돼서 지금 찾아보면 목소리가 달라요. 미세하게 전문가들은 알수 있을 만한 살짝의 떨림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 기억이 나서 3521님을 꼽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음악 활동 활발히 하실 수 있게 응원 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곡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 코요태 어글리라는 영화 만나보고 있잖아요. 두
1: 네네네.
0: 번째로 들어볼 OST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되게 어수선한 상황에 첫 무대를 서게 되는 주인공의 One Way or Another가 모든 사람들이 떼창을 해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나라 가수를 좀 비유를 하자면 자우림 같은 이제 걸크러시한 이제 보컬이 거기 실제로 이제 그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면 밀라 요보비치 같은 영화 같은 배우가 선글라스 쓰고 굉장히 시크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모든 여성들이 아 정말 너무나 멋있다. 걸크러시다 할 정도로 되게 멋진 락밴드인데요. 블론디라는 이름의 이제 락밴드가 사실은 그 다른 OST에도 최근에 이제 나왔던 패션 영화 중에서 크롤레라는 OST에도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 영화 그 데뷔 해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상황이래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스토킹을 하고 스토킹을 받는 입장에 그 상황을 이제 굉장히 심플한 구절로 이제 가사를 써서 이제 노래를 한 노래인데 너무나 이제 들으면 계속 따라 부르기도 쉽고 굉장히 재미있고 그다음에 영어인데 영어 같지 않은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잘 따라 볼수 있는 반복되는 멘트가 많아요.

0: 예.
1: 그 반복되는 멘트가 어떤
0: 예.
1: 멘트인가요?
0: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one way or another.
1: One way or another.
0: 그래서 one way or another 이렇게 나와요. 예.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I'm gonna 그다음에 find ya, get ya, meet ya, win ya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1: 오, 네.
0: See ya.
1: 오.
0: 자, 그럼 과연 야 한국 사람들 방송 야라고 하는 네.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1: 네.
0: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야가 굉장히 좀 친숙한 이름입니다. 친숙한 명칭이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find ya, get ya, meet ya, see ya 뭐 이런 말들 계속 나오거든요.
1: 오.
0: 네, 그냥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면 굉장히 많이 반복 나와요.
1: find ya, get ya, meet ya, see ya.
0: 네.
1: 제가 들리는지도 한번 잘 들어보고
0: 네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 네, 들린 다음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네. 블론디의 One Way or Another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코요테 어글리란 영화의 두 번째 OST, 블론디의 One Way or Another 함께 하셨습니다. 배현민 원장님과 오늘 스터디 카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추천곡이 하나 있으시다고요?
1: 네, 지금 이 블론디라는 그룹은 사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전
1: 한국
0: 사실 처음
1: 분들한테.
0: 들어봤어요.
1: 설론 처음 듣는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블론디가

0: 실제로 이제 그 유명한 곡이 마리아라는 노래예요. 굉장히
1: 마리아
0: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미녀는 괴로워에 나오는 네. 예, 그 마리아가 원래 이제 원곡자가 이제 블론디고 그 이제 멜로디 라인은 한국에 맞는 이제 개사를 해서 예, 이제 그 내용을 넣어서 이제 노래를 불러서 한국 사람들은 그 마리아가 훨씬 더 좀 더 친숙하고 더 흥분되고 할 수 있는 노래로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1: 김아중 마리아의 원곡자가 이 방금 듣고 온 노래
0: 맞습니다.
1: 블론디 네. 가수군요. 와, 한번 김아중의 마리아 너무 추억의 노래잖아요.
0: 네네네.
1: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면서 오늘 배우미 원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0: 네네네.
1: 오늘도 재밌는 영화와 또 추억의 노래까지 같이 소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그럼 다다음 주에 만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Bye.
1: Bye. 그럼 원장님의 세 번째 추천곡 김아중의 마리아 듣고 전 돌아올게요.

0: 네, 김아중의 마리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마리아의 원곡자가 앞서 들으신 노래였던 One Way or Another를 부른 블론디였다는 사실 배현 위원장님께서 알려주고 가셨네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

0: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스터디 카페에서 블론디의 One Way or Another 들었잖아요. 이 노래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개차, 미차, 파인자, 뭐 씨야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한번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면서 들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차가 you, 너를 뜻한대요. 그래서 연음으로 get you면 get차, meet you면 meet차 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네, 깨야의 꿀팁까지 오늘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곡 소개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노래로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고 김지훈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혹시 집에서 나오시는데 등 뒤로 묵직한 눅눅함이 백허그하는 기분은 안 드셨나요? 축축한 벽지, 또 빨래는 덜 말라서 퀴퀴하고, 네, 바야흐로 습기와의 전쟁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다들 집구석에 모셔둔 제습기를 꺼내주면서 아유 이거 하루 종일 틀어야 되나? 전기요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하고 머리 굴리실 텐데요. 오늘 딱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무난한 목표 습도는 50에서 55%. 장마철에는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만 돌려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에어컨이랑 같이 틀면 전기요금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오히려 에어컨과 제습기를 동시 등판시키면 체감 온도가 확 내려가서 에어컨 온도를 아주 많이 내리지 않아도 집안이 뽀송뽀송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습기 물통에 가득 찬 그물, 야 공짜물이다 하고 화분해 주시면 안 됩니다. 공기 중에 온갖 먼지와 세균이 진액으로 모인 날것의 오염수이기 때문에 식물도 싫어합니다. 네, 물통은 무조건 바로바로 비워주시고요. 또 싹싹 닦아주기 잊지 마시죠. 자, 6월 8일 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미스터 블루스카이.

0: 시키겠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오피스.
6: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아 이제 정말 습기와의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일어날 때도 보통은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도 이렇게 예약 시간을 맞춰두고 자니까 일어나면은 좀 다 꺼져 있고 좀 찝찝한 상태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습기와의 전쟁이 이제 날이 갈수록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예약 시간을 맞추고 자더라도 이렇게 탁 꺼지면은 또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틀고 다시 자고 그러는 생활이 이제 반복이 될 텐데, 이 제습기 그리고 에어컨 요거를 동시에 돌리게 되면은 체감 온도가 내려가서 에어컨 온도를 막 거의 뭐 영하까지 내리지 않아도 집안이 뽀송뽀송 해진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제습기의 목표 습도는 50에서 55%가 가장 무난하다고 하고요. 장마철에는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돌리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습기 물통에 가득 찬 그 물 있잖아요. 요거를 그래 요거는 뭐 어차피 물이니까 다른 데 써야지 하고 들고 옆에 있는 화분한테 물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좀 삼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냥 물이 아니라 오염수이기 때문에 온갖 먼지, 세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바로바로 버려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청취자분들께서 또 월요일에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1419번님.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이겨내고 열일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2793번님. 어제 보니까 살구가 많이 익어서 사진 찍은 거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사진과 함께 또 출첵해 주셨고, 또 그리고 7732번님께서는 지난주에 면접을 보셨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네요. 애초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은 하긴 했다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보고 온 이 면접 결과. 근데 살아가면서 한 번은 무조건 받지 않습니까? 면접 불합격 문자. 이런 것들이 딱 휴대폰에 알림이 울려서 확인하면은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그 멘트가 저는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기하의 앞날에 뭐 응원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물론 그냥 그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뭘 봐도 별로 안 좋게 보이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7732번님 다음에 더 잘 맞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예, 한번 또 자신 있게 보고 오시고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예,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요거는 문자 받은 당일만 딱 고민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리프레시 하셔서 또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고요. 또 그리고 3514번님 안녕하세요. 후디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출석합니다. 보내주셨고, 9079번님께서도 이런 날씨는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가 가사 같은 날씨죠. 신청합니다. 보내주시면서 출석 체크 해주셨습니다. 자, 문자창 여전히 열려 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또 월요일인 만큼 주말 근황 토크, 또 그리고 출석 체크, 신청곡 등등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 먼저 들려드리겠고요. 두 번째 곡은 쉬나 이스턴의 Morning Train, 아침 기차, 예, 준비했습니다. 트레인이 기차인지, 예. 이 두 곡을 띄워드릴 텐데, 신청곡도 오늘 3, 4부에는 뭐 내리 1시간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의 노래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1, 2부에 비록 안 나오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3, 4부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릅니다.

커가지고 이건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쭉쭉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시나 이스턴의 모닝 트레인, 아침 기차 듣고 오셨습니다. 자, 또 2980번님께서도 출석 체크, 또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방금 오디나무에서 오디를 떨궈서 또 먹고 왔습니다. 물에 식초를 또 넣어서 씻어서 먹고 있네요. 보내주시면서 한로로의 해초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오디 열매를 따서 먹고 계시는군요. 이 한로로 씨의 노래 신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랑하게 될 거야도 들어오긴 했었는데 해초 이 노래는 또 저희가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해뒀습니다. 작사 작곡 역시 한로로 씨가 하신 곡이고요. 2023년도 노래네요. 한 3년 정도 된 해초라는 곡 지금 들려드립니다.

2980번님의 신청곡 한로로의 해초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1부 함께 하셨고요. 제이미 칼럼 마인드 트릭 흐르고 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네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인

0: 도와주는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땡비디아의 CEO 젠슨 황. 그가 인터뷰 도중 깜짝 팬심을 고백하며 남다른 K-POP 사랑을 드러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는데요. 젠슨 황은 이 가수의 음악을 정말 사랑하며 가창력과 댄스 실력이 무척 매력적이다며 최근 발표된 신곡 So Cute까지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마마무 출신으로 독보적인 음색과 카리스마를 지닌 이 솔로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청하, 2번 이효리, 3번 화사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힌트송, 이 가수의 음악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요, So Cute라는 곡입니다. 예, 올해 나온 곡이죠.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 송 So Cute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 온더블럭에 출연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땡비디아의 CEO 젠슨 황. 그가 인터뷰 도중 깜짝 팬심을 고백하며 남다른 K-POP 사랑을 드러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젠슨 황은 이 가수의 음악을 정말 사랑하며 가창력과 댄스 실력이 무척 매력적이다라며 최근 발표된 신곡 So Cute까지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가수 마마무 출신으로 독보적인 음색과 카리스마를 지녔는데요. 이 솔로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청하, 2번 이효리, 3번 화사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So Cute, 또 젠슨 황이 직접 언급한 노래를 힌트송으로 듣고 오셨고요. 두 번째 노래 또 힌트송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이 노래가 그래도 이 가수분의 현 시점 가장 유명한 곡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작년 한 11월, 12월 시상식 때부터 올 초까지 정말 뭐 틀면 나왔던 노래입니다. 예, 굿바이라는 노래를 준비했고요. 박정민 씨하고 뭐 이분은 이 눈빛들로 인해서 화제가 됐었죠. 예, 벌써 그게 반년 정도 됐네요. 시간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힌트송으로 굿바이. 좋은 안녕, 좋은 인사, 좋은 작별 준비했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청하, 2번 이효리, 3번 화사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굿 굿바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이 노래를 부른 또 아티스트, 이 솔로 가수는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3번 화사씨였습니다. 아, 최근에 이 땡비디아의 CEO 젠슨 황 씨가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케이팝 사랑을 드러냈는데, 이 화사 씨를 정말 음악을 사랑하며 또 가창력, 댄스 실력이 매력적이다. 또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들으신 So Cute 이 노래까지 또 언급을 하면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정답은 화사 씨였습니다. 아, 저도 작년 12월 달 성시경 씨의 콘서트를 갔는데 제가 마지막 날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 콘서트 날 초대 가수 또 게스트가 화사 씨였어요. 그래서 이 굿 굿바이 그때 당시에 정말 거의 뭐 화제의 중심이었는데 이 노래를 또 라이브로 듣기도 하고 또 화사 씨의 무대를 보면서 든 생각이 신발도 벗고 거의 맨발로 막 그 넓은 무대를 뛰어다니시면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퍼포먼스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신나서 즐거워서 웃으면서 막 관객들하고 노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느껴졌었던 무대였는데 정답은 또 화사 씨였습니다. 근데 또 저하고 비슷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또 특히나 이 마마무 중에서 또 화사 씨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7426번님도 아, 화사 씨는 정말 즐기면서 부르는 게 보여서 덩달아서 신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매력적인 음색이에요. 또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저하고 또 비슷한 말씀 해주셨고 또 그리고 6999번님

0: 162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화사요. 아이 굿 굿바이. 노래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화사님 항상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하셨고, 또 5205번님, 0677번님, 8877번님도 화사요. 모두 화사한 오늘 보내세요. 또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굿 굿바이. 정말 좋습니다 하셨는데, 아굿 굿바이. 노래 너무 좋고 So Cute도 좋지 않나요? 근데 그두 노래가 장르나 뭔가 이런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화사 씨의 개성, 예, 목소리는 확 두드러지는 그런 노래들인 것 같아요. So Cute 이 노래도 좋네요. 또 그리고 1908번님, 2630번님, 4218번님께서도 처음 참여해 주셨습니다. 2630번님께서는 와, 저 지금 영월 맛집 가는데 퀴즈 맞춰봅니다 보내주셨는데, 지금 또 식사로 가시는군요. 영월로 여행 가신 건가요? 맛집. 맛있는 거또 드시고요. 또 그리고 2516번님, 3650번님, 4724번님, 0194번님께서도 화사 맞춰주셨고요. 1822번님, 화사 제일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좋아, 좋아. 그리고 또 7811번님께서도 출첵과 함께 식사 후에 잡초 제거하러 밭으로 갑니다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3514번님, 화사요. 노래 푹 빠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7804번님께서도 젠슨왕까지 찐팬. 정말 화사씨 찐 글로벌 스타 인증 하셨는데요. 그쵸? 이렇게 근데 정말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중심에 있는 또 기업 아닙니까? 이 땡비디아의 CEO가 거의 최초로 토크쇼에 나와서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또 화사씨였네요. 와. 화사 씨가 이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얼마나 또 좋으셨을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4567번님, 4302번님, 0161번님께서도 맞춰주셨고요. 8309번님,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화사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당첨자 두분 선정해뒀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 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 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 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 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 커피빵 안목 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 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수꿀레떡, 춘천의 명물

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니엘 비달의 피노키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런치 퀴즈 또 함께 2부 듣고 계신데요. 아, 당첨자 두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2630번님 그리고 016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2부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또 출석 체크 쭉쭉 해주고 계십니다. 2337번님께서도 사진 여러 장 보내주시면서 마당에 백합 한 송이가 개화하더니 또 뭐가 급한지 밤에 꽃잎 두 잎이 뚝 떨어졌어요. 또 사진도 보내주셨고 8309번님 또 8890번님께서도 또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서

또 함께하고 있다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2부 벌써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거든요. 비의 On The Way 준비했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또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월요일 코너죠.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노래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뚫자.

0: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0: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0: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0: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0: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분만.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사는 게 참 팍팍하다. 입만 열면 아우 죽겠다. 소리가 졸로 나오는 월요일. 하지만 입술 끝에 매달린 그 죽겠다를 즐겁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상에 지쳐서 뱉는 곡소리 말고 기분을 업시켜줄 여러분의 노래, 송, 곡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인 월요일에 청취자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문자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곡소리를 송소리, 곡소리로 덮어드릴게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또 3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6999번님께서는 또 처음 보내주시면서 제가 아는 분 수요일에 또 지선쌤 생일입니다. 축하 꼭 전해주세요.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수요일날 생일이신데 예, 월요일에 또 보내주셨네요. 오늘 만나시는 건가? 혹은 지금 같이 계신가요? 아무튼 예, 지선쌤 생일 축하드리고 또 좋은 하루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곡들 1, 2부간에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하나 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91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인데 IOI의 갑자기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현 시점 2026년 6월 8일 월요일 현재 가장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가장 트렌디한 곡은 아마 이 곡이 아닐까 싶거든요. 현재 뭐 핫100 차트에서도 1위, 뭐 2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IOI 10년 만에 다시 뭉치면서 또 화제가 된 그룹이죠. 갑자기 이 노래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I입니다. 갑자기

2491번님의 신청곡 아이유아이의 갑자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이번에는 신청곡 세 곡을 한 번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53번님께서 에스파 레모네이드 이 노래도 핫해요 틀어주세요 하셨는데요. 저도 확인해보니까 이 아이유아이의 갑자기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거의 뭐 1위 1위, 2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레모네이드 8053번님의 신청곡으로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367번님께서는 신승훈 씨의 가자나 틀어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그 소수빈 씨의 이 가자나 영상을 보고 나서 원곡인 또 신승훈 씨의 가자나에도 빠지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저도 최근에 봤어요. 이 소수빈 씨가 그 싱어게인 프로그램에서 나왔을 때 이 가자나란 노래를 부르셨었는데 와 저는 그 딱 첫 소절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정말 대박이다. 소위 정말 터지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또 성시경의 고막 남친 그 K본부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또 불렀던 그 더 아름다워져 이 성시경 씨의 노래도 부르면서 조회수가 거의 뭐 한 50만이 넘었더라고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숨겨진 명곡이다. 더 아름다워져. 그래서 약간 성시경 씨를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대한 척도 같은 곡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이제는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소수빈 씨 덕분에 그렇습니다. 신승훈 씨의 가자나도 원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또 그리고 에일리시의 너나 잘해 신청해 주신 9720번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도 열려 있거든요. 문자 샵 15

5720번님의 신청곡 에일리의 너나 잘해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3부 함께 하셨고요. 또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런 신청곡의 느낌이 약간 애절한 발라드 하나 듣고 또 파워풀한 노래 하나 듣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약간 목욕탕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은 온탕입니다. 예, 2623번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신곡 나의 하루처럼 들려주세요 보내주셨는데 지금 띄워드립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고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엄마!
2: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4: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또 신청곡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지금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 중에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그렇지는 못한다는 점 또 양해 말씀도 부탁드리면서 신청곡 한 곡을 또 준비해뒀는데요. 4615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태연의 그대라는 시 노래를 또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를 또 4부 첫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씨 목소리 준비했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또 문자로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또 들려드릴게요. 태연 씨가 부릅니다. 그대라는 시.

4615번님의 신청곡 태연의 그대라는 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신청곡들 이제 세 곡을 또 한 번에 묶어서 들려드리겠는데요. 다음은 0584번님께서 보내주신 공기남의 소다 또 신청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7139번님께서는 잔나비 노래 듣고 싶은 날씨네요. 살짝 흐리기도 한데 이럴 때 들어야죠 하시면서 잔나비의 작전명 청춘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3962번님께서는 또 신나는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NCT 드림 고래 부제가 드라이브 인투 유라는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세 곡을 지금 띄워드릴게요. 먼저 0584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공기남 소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정우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함께 듣고 계시고요. 3962번님의 신청곡 NCT 드림의 고래, Drive Into You까지 들으셨습니다.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5806번님께서 소울풀한 노래 또 신청해 주셨네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와 둘이 신청합니다. 꼭 들려주세요.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를 또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운 아이드 소울, 브아 소울입니다. 그대와 둘이.

5806번님의 신청곡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와 둘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6월 8일 월요일에 정호의 희망곡, 또 월요병을 날려버릴 수 있는 너의 곡소리 또 함께 하셨는데요.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벌써 1시 52분 5초 막 지났는데, 아, 또 노래 이렇게 한 곡, 두 곡, 세 곡 듣다 보면은 한 시간 정도는 금방 가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신곡들, 그리고 또 발라드, 애절한 발라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곡은 그 중간에 있는, 예, 어느 지점에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학창 시절에 친구 셋이서 교실 맨 뒤에서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었는데요. 각자 파트 나눠서 화음 맞춤답시고 폼 잤던 그때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집니다. 오늘 날씨랑도 이 묵직한 감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이제는 다들 바빠서 못 보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멀리 있는 친구들과 또 추억을 나누고 싶네요. 꼭 들려주십시오. 곽진원, 김필, 임도혁의 당신만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가 또 그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시즌 몇인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슈퍼스타 K에서 세 사람이 함께 화음을 맞추고, K6네요. 시즌 6에 이 세 사람이 거의 뭐 주인공이었는데 함께한 당신만이라는 곡, 이 노래를 또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2014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한 30대 초반 중반 되셨겠네요. 예,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0: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많이 다르죠. 30대 멀끔한 이사님, 눈 떴을 때 입냄새 안 나는 배우자, 집에서 풀 메이크업에 홈드레스 입고 있는 엄마, 현실엔 없는데 드라마에는 아주 수두룩합니다. 드라마는 현실과 너무 달라서 안 본다는 분들 계시죠. 근데요, 생각해보면요, 현실이랑 다르니까 드라마를 보지. 현실이랑 같으면 깝깝하게 그걸 왜 먹었습니까? 똑같은 고구마인데, 안 그래요? 부디 새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요, 액션, 스릴러, 막장, 의학 뭐 요런 장르 말고 로맨틱 코미디, 휴먼, 힐링 드라마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우님들 자 모여보세요. 자, 슛! 들어가실게요. 6월 8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라라랜드 캐스트 Another Day of Sun 듣고 오셨습니다. 박효정님, 제 마음은 샤랄라 라라랜드, 현실은 왕 엉성한 줌바 댄스입니다. 우리 마음만은 지금 뮤지컬 배우들이잖아요. 지금 이미 차 본네트 위에 올라갔잖아요. 마음은 올라가서 지금 막 춤추고 지금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강희선님, 그렇죠. 드라마에선 도로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손만 들면 택시가 딱 잡히는 부러운 장면, 현실은 추가 요금 내고 미리 예약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드라마에서는 늘 대기하고 있나 봐. 골목 어기에서 대기하고 있어 항상. 그래가지고 됐어 우리 그만 만나 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택시가 지나가 준다. 그리고 원래는 손든다고 다 세워주지 않잖아요. 근데 택시가 항상 그렇게 친절하게 세워주신다. 김주한님, 전 이번 주 메디컬 서스펜스 판타지 블록버스터 드라마 찍을 예정이에요. 병원에서 시작해서 병원으로 끝날 예정이거든요. 어마나 세상에. 큰 뭐 어디가 아파서, 크게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좀 좋겠네요. 아, 자, 우리 배우님들 오늘 어떤 장르의 드라마를 찍고 계십니까? 예, 우리 두댕이 배우님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고 계시는지 두 대로 좀 알려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나 쓰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차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학영사, 영어 실력이 막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찔끔찔끔 늘 수는 있어요. 영어 퀴즈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고요. 아, 제가 맨날 뭐 이지 피지 이것만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몇 년째 똑같은 것만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영어 표현 짤막한 거 있으면 그것도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요 코너가 조금 일찍 왔어요. 고민 해결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MBC의 간판 정영환 아나운서와 함께 할 거고요. 자, 그럼 그 전에 감사원이 광고주님들 만나고 가기 전에 배윤겸님께서 요즘 넷플릭 땡에서 참교육이란 드라마 보면서 와 진짜 현실에서 이렇게 되면 대박이겠는데? 라고 한 적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 저 참교육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와 제가 주말에 정말 저희 그 시부모님 찬스로 제가 또 자유부인이 돼가지고 요걸 또 봤거든요. 아 한 해만 보고 찔끔찔끔 봐야지 했다가 새벽 3시까지 정주행을 해드렸습니다. 아 근데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정말 여러분들 자, 꼭 보세요. 아, 난 지금 현실이 너무 깝깝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한번 보세요. 그냥 시원합니다. 시원하면서도 아 진짜 현실에서도 저런 좀 참교육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면서 봤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광고주님들 그 참교육 버전으로 한번 갈게요. 아니 광고주님들 참교육한다는 건 아니에요. 일로와. 어딜 우리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고, 너 우리 올품 괴롭혔어? 일로와. 아, 일로와. 딱 돼. 어딜 우리 학교에서 감히 우리 학생들을, 어? 우리 올품을. 일로와. 너 3일제약 괴롭혔어? 멕시칸, 롯데렌탈, 모빌 코리아 윤활유. 우리 광고주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 건드렸어? 일로와. 어딜 도망가? 어딜 감히. 알레스 아우토, 빙그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우리 광고주님들 건드리면 너네 싹 다 내 나한테 죽는다. 일로와. 대.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입니다. 7874번님 타방송 가는 분들도 참 교육해주세요. 일로와. 누가 누가 갔어. 자 셔터 내려. 문 잠궈. 어딜 감히 다른 방송으로 갈아타. 혼날라고 그냥. 어? 어딘 어디 멀어 멀어 있지에 멀어. 듣고 올게요.

0911번님, 저는 남편이랑 그러니까 장르로 치면 이제 에로를 찍고 싶은데 현실은 에로 사항이 많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장르와 저쪽이 생각하는 장르가 다르더라고. 장르가 달라요. 뭐 같은 에로라도 뭐 저는 예를 들면은 약간 뭐라고 하지, 뭐 하드락 쪽을 원하는데 저도 R&B를 원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좀 아 좀 박자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맞춰 사는 거죠 뭐. 예, 그래도 이제 가까이라도 갔으면 좋겠네. 에로 사항까지는 안 가고. 3864번님, 언니 저 저번에 K사로 갈아탄 두댕이 그 방송에서 전화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베이커리 한다 그러던데. 일로 와봐, 잠깐만. 문 잠궈. 3864. 그럼 본인도 K본부 들었단 얘기잖아. 응? 들었단 얘기잖아. 일로 와. 일로 와. 어딜 딴 방송 가서 듣고 그거를 이러고 있어? 혼날라고. 0496번님,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신랑과 같이 체험 삶의 현장을 찍고 있어요. 월요병 없애려면 일요일에 일하면 된다고 하더니 일요일 일했는데도 월요병 너무 피곤하네요. 무슨 일이야.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 월요병을 없애려면 우리 일요일날 일하면 되는 거였죠? 아, 맞아. 그게 있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너무 피곤하지. 왜냐? 쉬질 못했는데 어떡해요. 사람은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요일날 일하지 마세요. 쉬어야 돼. 그래야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4197번님,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정식 식당 주방에서 열심히 알바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두대 너무 재미나네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면 정말 더 더우실 텐데 힘내시라고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쏠게요. 4818번님, 500일 아기랑 듣고 있는데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나 쏩니다 하니까 아기가 아나 아나 하면서 와가지고 지금 애 안고 듣고 있어요. 책임지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제일 무서운 말이 딱코이가 안아줘 안아줘 할 때 제일 무섭거든요. 미안 솔파.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안와 내려놔라고 할까? 내려놔 보내드릴게요. 커피 내리는 거니까. 자,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시고요. 트리플 S의 신곡 베이비 플라워 듣고 올게요.

0: 못하는 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의 영어 프로젝트 100% 내오기 부득이 퀴즈쇼. 나한테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Hey, listen, boys and girls, we introduce. 제가 English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추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자, 저는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i, 영미. My name is Potato Mom. Nice to meet you.
0: Hi, hi, Potato Mom. Nice to meet you too.
1: Hi.
0: Why your name, Potato Mom?
1: My son is Potato.
0: Potato?
1: Yes, 동글동글.
0: 동글동글. Your son, how old are you?
1: 마흔, no. 43 months? Yes. My son?
0: Hey. 잠깐만 일라, come on.
1: I'm,
0: 정신 차리고.
1: I'm shaking. Very, very shaking.
0: 유 말고 your son.
1: My son is eight months.
0: Oh, very cute.
1: So lovely.
0: Very, very baby.
1: Yes.
0: Yeah.
1: So hard.
0: Oh, 그러면 your age 43면.
1: Yes.
0: 어, 나랑 지금 거의 삐까삐까
1: same
0: friend.
1: Yes.
0: 와, 근데 first son 8 months.
1: Yes.
0: 어, 유 혹시 유랑 미랑 지금 same old맘인데.
1: Yes.
0: You health right? Healthy right? 건강해요?
1: Almost.
0: Almost?
1: Yes, but die.
0: 아, 아이고.
1: Everyday die.
0: 어, everyday die. 아,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우리 월드맘 파이팅.
1: So cute.
0: Yes. 맞아. 이게 타이어드하고 하드한 만큼 또 베이비는 또 그렇게 또 이뻐. 귀여워. Cute, cute.
1: Right.
0: 자, 우리 출산 후배이나 안영미에게 혹시 어드바이스 해줄 말 있어요?
1: 화이팅.
0: 파이팅.
1: 저도 화이팅.
0: 하늘은 언제나 우리의 편. 오케이.
1: Yes.
0: 자, 오늘 투데이 퀘스천 이지피지. 자, 퀘스천 렛츠 고. 자, 사람 이름입니다. 5정 3. 정은 한글입니다.
1: 5정 3?
0: Almost.
1: 5정 3.

0: 오케이. 자, 노래 제목이에요. Hey, just a minute. It's a singer, 이무진. Just a minute.
1: Just a minute. 잠깐만. 아닌데?
0: Almost.
1: Almost. 응. 잠시만.
0: Just a minute. Do you have just a minute? Okay. 자, 예능 제목입니다. No fight. Hugh. No fight. Hugh.
1: Hugh. No fight. 싸우지 마.
0: 어.
1: 안 싸우면 다행이야.
0: 오케이. 자, 신조어예요. 스피드 오피스 아웃.
1: 스피드. 빠른.
0: 어.
1: 사무실.
0: 어.
1: 나가.
0: 어.
1: 칼퇴.
0: 아, almost, almost.
1: 어, 칼퇴가 아니야?
0: 어, 칼퇴.
1: 신조어 말고. 약한데.
0: 신조어. 어. 신조어, 신조어. 에헤이.
1: 에헤이.
0: 아, 우리 올드맘들은 신조어에 약해요.
1: 오마이갓.
0: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1: 어때?
0: 이런 말이 있대요.
1: 오마이갓.
0: 아, 그래도 잘했어요.
1: 땡큐. 아,
0: 4975번님께서 5정3 5정3 역대급 오답이다. 웃겼으니까 됐다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포테이토만 우리 같은 올드맘으로서 진짜 건강 꼭 챙깁시다. 파이팅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 4871번이고서 아, 칼텔 요즘은 아, 빠테라 그래요. 빠른 퇴근. 올드맘 알아서 가세요. 알아가세요. 라고. 어, 나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문제 내면서도. 자, 포테이토 마음이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 드릴게요. 학교사 주워 먹기 퀴즈. 노래 제목입니다. It's a singer 이무진. Hey, just a minute. 다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실 남바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프리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고요. 그 사이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포테이토맘의 신청곡 싸이 피처링 화사의 이제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헌.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세상에 쓸데기 없는 질문은 없다.
1: 그간 입 밖으로 꺼내놓기 부끄러웠던 질문들 이곳으로 오라.
0: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신 답을 찾아드립니다.
1: 비공인 대리질문소.
0: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저와 함께 대리조사 하실 분이죠. MBC 정영한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 때문에 한 주 건너뛰고 와가지고.
0: 네 맞아요.
1: 예,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0: 아, 오랜만에 보는데 예. 오랜만에 또 우리 정영한 아나운서의 그 갓생사는 삶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1: 아 요즘 좀 힘 풀고 있는데 뭐가 있죠 또?
0: 아니 힘을 잔뜩 풀었다고 해놓고서는 또 마라톤 대회 참가했더라고.
1: 아 주말이니까 또.
0: 야 네. 진짜 언제 쉬어요 도대체 언제 쉬어. 아,
1: 그러게요. 이게 저는 쉼을 추구하지 쉬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은
1: 몸에 가시가 돋아요.
0: 마라톤 대회는 어떻게 하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1: 아 이거 또 이번 주말에 있었던 마라톤이 무한도전 마라톤이라고 네. 또 MBC IP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네.
1: 이거 빠질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국에도 동료들이 좀 뛰어요.
0: 네.
1: 그래서 동료들끼리 뛸 사람 해가지고 몇 명이서 네 명에서.
0: 아 진짜 자발적으로 그렇게?
1: 그렇습니다.
0: 어, 이 더위에?
1: 아 근데 운 좋게도 또 어제 해가 좀 없었어요.
0: 아 맞아요. 어제
1: 오늘도 흘렸죠. 아침 좀 선선하던데
0: 아~
1: 이럴 때 떠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0: 얼마나 뛰었어요? 완주했어요?
1: 10킬로. 아예 당연히 완주는 했죠.
0: 아 그러면 또 뛰면서 예. 난 또 이런 게 또 궁금해. 뛰면서 나 이거 괜히 뛰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뛰고 있는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1: 아 있어요.
0: 중간에 그냥 아 멈출까? 아니면 돌아갈까?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죠.
1: 이게 제일 심할 때가 이제 잠깐만 걸을까?
0: 어어어 맞아.
1: 와 이 유혹이 정말. 근데 이게 같이 뛰는 게 중요한 게요.
0: 네.
1: 옆 사람들이 다 뛰고 있으면.
0: 네.
1: 안 멈추게 돼요. 근데
0: 아~
1: 앞에서 한 두 명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0: 네.
1: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0: 그래.
1: 유혹을 이겨내는 싸움.
0: 어.
1: 아.
0: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뛰어서 뭐하나.
1: 예.
0: 내가 지금 선수로 나갈 것도 아니고.
1: 말은 지금 성실하신 거지만 사실 저 오랜만에 뛰었거든요.
0: 아,
1: 또
0: 진짜.
1: 막 작가 뭐 이거 한다고 이거 저거 하다가 안 뛰다가 그래서 지금 온몸이 아주 걸릴 때마다 차 소리 내면서 허벅지 아~ 아리베겨가지고 지금 좀 힘듭니다.
0: 진짜 대단하다 정말.
1: 예.
0: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주변에 또 알아보는 분들이 또 많지 않았을까 뛰면서.
1: 아, 아나운서 동료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0: 네.
1: MBC 아나운서다.
0: 그래도 워낙 이런... 피지컬이 또 좋으니까.
1: 아, 또 말씀을
0: 사람들이 또 뛰면서
1: 하세요.
0: 한 번씩 쳐다본다고. 어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 아니야 이러면서.
1: 아, 또 이륙한다. 비행기 슈.
0: 그래도 괜히 또 의식하면서 또 괜히 그럴 땐 있지 않아요?
1: 근데 이번에 무한도전론이라 연예인분들이 많이 뛰셔가지고 예,
0: 아,
1: 상대적으로
0: 그랬구나.
1: 예.
0: 윤선현님께서 영미 누나도 내년엔 유아차론 같이 해요.
1: 근데 진짜 유아차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맞아요. 예. 연예인분들 중에도 많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근데 그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로 이게 임신하기 전에는 홀가분했을 때는 몸이 홀가분했을 때는 뛰고 싶다 생각 안 들거든요.
1: 예.
0: 임신만 하면 그렇게 뛰고 싶어.
1: 아...
0: 어 나도 달리고 싶다. 어 몸 근질거려. 어 나도 운동하고 싶은데 막 이러거든요.
1: 역시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인간입니다.
0: 근데 이제 막상 낳잖아.
1: 예.
0: 유아론이 뭡니까? 빤스론이나 해야지. 아 근데 저도 도전하고 싶어요.
1: 예, 아 멋있을 것 같아요.
0: 건강을 위해서.
1: 예, 예.
0: 어 그럼 윤선영님 저랑 같이 뛰실래요?
1: 아 페이스메이커 해주십시오 윤선영님께서.
0: 어, 꼭 아이가 있어야 유아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유모차 안에 뭐 인형이 있어도 되는 거고 윤선영님이 만약에
1: 아 뭐 사실 막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예, 아이를 예. 낳지 않은 상황이라면
1: 예.
0: 그럼 뭐든 넣어도 상관없는 거겠죠.
1: 아 강아지랑 뛰시는 분도
0: 그쵸,
1: 계셨어요.
0: 그쵸? 예. 그럼 같이 뛰시다.
1: 예.
0: 저도 두 댕이들이 함께 뛴다면 저도 뭔가 좀 이게 기운이 날 것 같아요.
1: 안영미런 한번 개최하시죠.
0: 어 좋아요.
1: 예, 영미런.
0: 영미런.
1: 예.
0: 어때요? 우리 두 댕이들.
1: 예.
0: 어 그리고 여기 김범수님, 최승호님 여기 항상 계시는 계자야 사비나님 같이 뛰어요.
1: 예, 네. 세계관 대통합 한번 합시다.
0: 그럼 저 할 수 있습니다.
1: 예, 영미런.

0: 자, 빤스런도 괜찮은데 이름 빤스런.
1: 오, 빤스런
0: 저,
1: 좋은데요?
0: 저 진짜로 팬티만 입고
1: 진짜 가슴 쇼 같은 느낌으로 해서 네. 빤스런.
0: 진짜로 자신 있어요.
1: 예. 안영미의 빤스런.
0: 빤스런. 예.
1: 오, 이거 브랜딩 될 것 같은데요.
0: 윤선님께서 아 제가 유아차에 탈게요.
1: 예. 아주 그냥
0: 일로 와 일로 한 대 또 맞아. 또
1: 제대로
0: 맞아, 또
1: 난장판으로 맞아. 가는 거죠. 예. 예.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신 물어봐드릴 첫 번째 질문 소개해 주시죠.
2: 3485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배달어플 들여다보는 게 취미인 사람입니다. 뭘 먹을지 신중하게 고른 다음에 배달 진행 상황을 관전하며 기다리는 게 제 낙인데 아, 이게 추적이 되거든요. 예. 요즘은 배달기사님이 어떤 경로로 오시는지 어디쯤 오셨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0: 네네네.
2: 여러 집 배송인 경우에 분명 우리 집이 더 가까운데 다른 집에 먼저 들렀다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집이 바로 코앞인데도 왜? 왜? 우리 집은 놔두고 주변을 먼저 돌고 오시는 건지 기사님들만의 순서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한 사람은 저뿐인가요?
0: 아, 요걸 또 관찰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군요.
1: 저도 그 생각한 적 있어요. 지금 내가 뛰어가서 받으면 중간에 가로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예, 뭐지? 선입선출인가요? 뭘까요?
0: 와 진짜. 자, 질문 주신 3485번님께 베이글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아, 요거를 이렇게 관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늦을 때 예. 늦을 때는 아 도대체 어디까지 오셨길래 하면서 이렇게 볼 땐 있지만 중간중간 볼 땐 있지만 뭐 이거 아예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1: 저는 살짝 이게 퇴근할 때 주문을 해놓고 퇴근하면
0: 아~
1: 경주를 합니다 이제.
0: 아 그럴 수 있겠다.
1: 그러면 지금 이 라이벌인 배달 라이더분의 위치랑 네. 누가 먼저 집에 도착하는지. 예.
0: 아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음식 배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봐야 되는데 어떤 분이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희 두댕이 분들 중에 없는 직업이 없죠.
0: 그럼 그렇죠.
1: 예, 네. 우리의 허기를 끝내려 오늘도 달리고 계신 도로 위의 구원자 배달 라이더 임민호 기사님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콜 시간이 지금 많을 시간대인가요? 어떠세요?
3: 아니요 지금 콜 시간이 없어서요.
0: 아 네네네.
3: 없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 배달을 하고
0: 예.
3: 콜도 없고 2시 데이트 본방사수 하려고 저는 2시부터 4시 반까지 와. 휴식 시간.
1: 2대 타임.
0: 아니. 네.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생업을 접고 두 대를 들으시는 그 우리 두댕이가 바로
1: 브레이크 타임은 그냥 두 대로 가대요.
0: 와 지금 바로 전화 연결이 되신 거였군요.
3: 예, 찐두댕입니다.
0: 어머 찐두댕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어머나 그러면 혹시 배달 경력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3: 올해로 7년 차고요. 만으로 6년 됐네요.
1: 와 베테랑이십니다.
0: 완전 베테랑이시다 예. 진짜.
1: 주로 어떤 지역에서 배달을 하고 계십니까?
3: 아, 저는 주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이 세 개 지역 안에서만 배달을 합니다.
0: 네네네. 예,
1: 서울 서쪽.
0: 예.
1: 예. 아, 오늘 네. 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배달은 우리 일상이 됐잖아요.
3: 네네.
1: 자, 일단 청취자 질문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네. 집 배달인 경우에, 예, 저도 이제 배달비 아끼려고 이걸 많이 시키는데 가까운 집을 두고도, 왜 우리 집에 지나치고 저기 먼저 가지? 이렇게 다른 집에 먼저 배달 가는 이유, 요거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0: 네네네.
3: 그거는 그 플랫폼 시스템상 그렇게 되는 건데요.
0: 예.
3: 그러니까 아마도 플랫폼이 이제 그 묶음 배달이라고 합니다. 여러 예. 개 이제 뭐 두 개 뭐 많게는 세 개까지 배달을 하는데
0: 예.
3: 거리는 가깝지만 그 먼저 주문한 사람들 배달권을 우선 배달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위치가 현재 라이더 위치가 지금 가까워도
0: 예.
3: 먼저 들어온 배달 그 주문한 거를 가야 되니까
0: 아~
3: 딴 데 갔다가 또 여기로 와야 되니까 고객들은 모르죠. 아까 설명한 대로 지도 보면 라이더는 분명히 내 옆에 있는데 왜 안 오지 하는데
1: 예. 예, 예.
3: 플랫폼상 저희가 임의대로 그거를 뭐 우선 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아 이탈하면 안 되는군요.
0: 아
3: 네네네네.
0: 이게 아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께서 아 나는 가까우니까 가까운 데 가야지 이게 안 되는군요.
1: 아, 여기부터 가야지. 네,
3: 왜냐하면 예. 배달 어플에서 완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0: 그렇군요.
1: 순차대로 네네네. 가야 하는구나.
3: 네네네.
0: 그러면은 혹시 그 오토바이로 이제 배달을 하시잖아요.
3: 네.
0: 그러면은 아 요것도 뭐 둘 다 힘들다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자 비 오는 날과 눈 오는 날 중에 언제가 더 가장 힘드신지.
3: 뭐 다른 라이더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 오는 날보다 비 오는 날이 저는 더 힘듭니다.
0: 아 그래요?
1: 이유가 있다면요?
0: 네. 왜요?
3: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잘 돼.

0: 있어서 눈이 오면 바로 제설 작업이 들어가요.
1: 예예예. 아, 예, 예.
0: 그러니까 눈이 예보가 있으면 제설 예. 차량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눈 오기 시작하면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1: 네네네.
0: 골목 제설이 안 되는 골목길 외에는 도로는 눈이 아. 쌓이지 않습니다.
2: 예.
0: 근데 비는 계속 오면 이게 그쵸. 수막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영희 씨는 잘 모르겠지만 수막 현상이라고 타이어 홈에 물이 계속 차서 있어서 예. 눈보다 훨씬 미끄러워요.
2: 아, 더 위험하구나.
0: 그리고 시야도 예. 눈은 내리면 날아가는데 비는 물방울이 헬멧 앞에 여기에 계속
2: 맺히죠.
0: 물방울이 맺히니까
1: 맞아.
0: 예. 사이드미러나 앞에 헬멧이나 이제 시야 확보도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 오는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더 힘듭니다.
1: 그래, 그래. 예.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우리 너무 막 빨리 와달라고 막 이렇게 서두르지 말자고요. 우리 두댕이 분들도.
2: 저도 깨달아 질문 하나. 무더운 날과 몹시 추운 날 중에는 어떤 게 더 힘드신가요?
0: 추운 날이 낫죠.
2: 아, 추운 날이 나아요.
1: 왜요? 네. 왜요?
0: 더운 날은 예를 들면 더운 날은 이제 저희가 신호대기 할 때 예. 라이더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그 그늘로 가거든요.
1: 예. 네, 네, 네.
0: 근데 어떤 교차로는 사거리인데 그늘이 없는 사거리가 있어요. 그 거기서 이제 교차로니까 신호도 긴데 거기서 있으면 대략 한 2분 뭐 그 정도 정말 떼약볕에서 예.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2: 아, 또 헤매도
0: 쓰고 옷 껴입으면 되니까.
2: 아 그러네요.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배달 픽업을 가시면서 네. 왜 아 우리 또 베테랑이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아 여긴 무조건 맛집이구나. 감이 오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0: 네. 제 기준은 일단 첫 번째 기준은 홀도 사람 많고 콜도 많은 집은 무조건 맛집입니다.
2: 아, 홀앤콜 둘 다.
0: 아~
2: 예.
0: 네. 네.
1: 예, 예, 예.
2: 오.
0: 그리고 두 번째 집은 거리가 일단 굉장히 멀어요. 예를 들면 상암 MBC에서 여의도에 예. 있는 뭐 예를 들면 IF땡 뭐 그런 데서 예, 예. 맛집이라고 소문났는데 배달시키면 사실 상암 MBC에서 여의도 제가 알기로 한 8, 9km 될 거거든요.
1: 예, 예, 예.
0: 그 바이크로 아무리 빨리 가도 한 15분 정도 걸려요.
2: 예.
0: 근데 일반 뭐 국밥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면 종류, 파스타나 라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가도 불잖아요.
1: 예. 네, 네.
0: 네, 업체에서도 그거 시간 감안해서 좀 덜 조리해서 보내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식당에서 먹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2: 예.
0: 이 먼 거리까지 주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집은 얼마나 맛집이길래 이 먼 거리에서도 주문을 하냐고. 그럼 사장님들이 그냥 되게 흡족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 정도의 맛집이다.
1: 와, 부심, 이런 부심.
2: 와.
0: 네네네.
2: 근데 이거 노하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배달 음식점 고를 때 웬만하면 가까운 데 고르거든요. 좀 더 빨리 올 것 같아서.
1: 빨리 먹고 싶으니까 또.
2: 예, 오히려 먼 데 가도 맛있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예. 오히려 맛집이.
0: 그래서 저는 이제 고른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는 제가 배달하면서 픽업 피켓선 식당 제가 직접 가봅니다.
2: 아, 여기 한번 먹어봐야겠다.
0: 예. 네, 예상대로 맛있더라고요.
1: 역시 베테랑은 달라요.
2: 수집하시는 네.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예. 네네네.
1: 그리고 시간대별로 많이 나가는 메뉴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0: 네.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시 이전에는 식사류들이 좀 많이 이제
1: 네, 네.
0: 주문이 돼요. 아까 영한 아나운서도 퇴근하면서 시킨다고 했잖아요.
2: 예, 예, 예, 예.
0: 그래서 식사류들이 좀 많이 그 픽업을 하고
1: 예.
0: 9시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야식 종류 뭐 치킨 피자 뭐 족발 뭐 회나 이제 이거는 뭐 혼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2: 예.
0: 좀 그런 메뉴들이 9시 이후에는 좀 많이 픽업을 합니다.
1: 아 그리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달 음식 시킬 때 너무 심사숙고를 많이 해서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정말 심사숙고하는 편이거든요.
2: 아 쉽지 않아요.
0: 네.
1: 왜냐면 이게 또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기껏 시켰는데 맛이 없을 수도 있고
2: 리뷰도 보고 막
1: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시키는 게 이게 실패할 확률이 될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찜 많은 수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예. 예. 저장수 이런 거.
1: 그걸 했었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아 그러면 주문 많이 하는 수 뭐 약간 그거
2: 그렇죠.
1: 있잖아요.
2: 리뷰 수도 있고.
1: 그것도 했는데 아 그것도 몇 번 실패했단 말이죠. 자 우리 기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순을 먼저 보십니까? 배달 시키실 때.
0: 뭐 아무래도 주문 수가 제일 많겠죠.
1: 주문 수.
0: 네. 리뷰 수도. 뭐 이제 가게마다 리뷰 달아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해줘서 이제 리뷰 수 늘리기도 하는데
1: 네네네
0: 아무리 그렇게 저거 많이 줘도 어. 맛없으면 리뷰 그렇게 많이 안 될 거예요.
3: 맞아요.
1: 주문량이구나. 네, 주문량.
2: 결국에.
1: 꿀팁 알았다.
0: 가장

0: 가장 그 일반적으로 그냥 저거 하겠다 하면 저는 그 리뷰수랑 주문수가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좀 보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 네, 저는 고민하는 거 너무 공감이 된 게 퇴근하고 고민하다가 가게가 문을 닫아버려서 못
2: 그래.
1: 시켰대요. 다 담아놨는데.
2: 저도
0: 아,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너무 심사숙고하는 거야. 예. 그거는 배가 아직 들고파서 그런 거예요.
1: 맞습니다. 예. 그럼 기사님께서는 뭐 네. 치킨, 피자 아주 맛있는 냄새 이거 어떻게 좀 면역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고역이신가요?
0: 네. 아, 일할 때는 사실 아, 먹고 싶다라는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일할 때는 저희들에게 치킨 피자는 그냥 배달해야 될 물건이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니까.
1: 근데 아, 일감이구나,
0: 그런 건
1: 그냥.
0: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오늘 치킨을 좀 많이 배달해서 치킨 냄새가 계속 여운이 남아요. 그러면 네. 어 집에 가서 치킨을 먹어야겠는데.
2: 그래 그 생각은 할 거예요.
0: 네, 일을 끝냈는데도 그게 계속 여운이 남으면 아 예. 그날은 그냥 그 메뉴 먹기도 합니다.
2: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 냄새는 이거 못 참지.
1: 그렇죠. 자동 추천이네. 아,
2: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또 보내셨어요. 6537번이 그럼 비 오는 날에는 주문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장마철엔 주문이 없으실까 봐 또 걱정입니다.
1: 아, 너무 상냥하시네요.
0: 너무 많이 오는 날은 저희도 좀 힘들고요.
1: 예.
2: 아.
0: 근데 어느 정도 오는 날은 이거 그 영업 비밀이긴 한데 그럴 땐 배달 단가가 올라갑니다.
2: 아.
0: 저희들의 수입이
2: 아,
0: 늘기 때문에
1: 예.
0: 그럴 때는 이렇게 시켜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죠.
2: 아.
1: 베네핏이 있긴 있군요. 예. 고생하시는
0: 그럼요,
1: 만큼.
0: 그럼요. 네, 네, 네, 네.
2: 대신에 재촉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예. 어디세요? 빨리 오세요. 이
1: 진짜,
2: 말만 안 하는데.
1: 열심히 가고 있어요.
2: 왜냐하면 비가 와가지고 위험하니까.
1: 안전 제일입니다.
2: 예. 0027번님. 저도 저녁 부업으로 배달 알바 해봤어요. 라이더는 정해진 대로 배달할 뿐인데 기사들이 돌아온다고 오해해서 별점 테러하더라고요. 라이더도 답답합니다. 테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명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 없으실 거예요.
1: 예. 예.
2: 그리고 8844번님.
1: 저희 남편도 10년 넘게 라이더로 활동 중이에요. 도로 위에서 늘 외로운 싸움을 하는 우리 라이더님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파이팅입니다.
2: 네.
1: 격려 보내주셨습니다.
2: 진짜 안전운전 정말. 자 오늘 지금 그래도 생업을 접고 저희 두 대 항상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네. 전화통화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물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이거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2: 예, 날 더워지니까 이제 몸보신 꼭 하시고요. 그리고
0: 네네네.
2: 음식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사님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전운전 네, 꼭 부탁드릴게요.
0: 네네네 감사합니다.
2: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2: 예예 예, 그럼 예, 예, 예. 두 마디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0: 아 네. 아 영미 씨 이제 출산 얼마 안 남았는데
2: 네.
0: 순산할 수 있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2: 진짜.
1: 진짜 마지막 한마디만 좀 찐두댕이시네요.
2: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1: 오늘 콜 대박 네. 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2: 예, 이제 예,
0: 감사합니다.
2: 마수거리 제대로 하실 거예요 이제.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력 5년의 배달 라이더 임민우 기사님에 따르면요. 가까운 배송지를 두고 주변 배송지를 먼저 가게 되는 이유. 플랫폼의 주문 접수가 먼저 된 순서대로 선입선출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기사님들이 뭐 이 집을 어떻게 할 거야 저 집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친한 집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해하지 맙시다.
1: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2: 네, 다들 뭐 배고프면 허기지어서 막 예민한 건 알지만요. 조금만 기다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인크레더블의 오빠 차 듣고 올게요. 오빠.

0: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함께하고 있고요. 정영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672번님, 비 내리는 날 배달시키기 미안해서 잘 안 시켰는데 이제는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배송기사님들 파이팅이라고 하셨고요. 6501번님, 전 택배기사인데요. 배달 라이더님과 같은 엘베 타면 군침이 흐릅니다. 배고파요. 그러니까.
6: 저도 엘베에서 냄새 맡고 시킨 적 꽤 많아요.
5: 저도 그래요.
6: 예.
5: 특히 치킨 냄새는 진짜로 제가 아무리 소식자라도 요건 꼭 시켜야겠다.
6: 거기 여운이 남잖아요. 심지어 라이더분이 같이 안 타셔도 그 엘베 안에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5: 그래 맞아. 예. 그럼 오늘은 이거다 딱 정해지잖아요. 예. 차라리 고르면 괜찮은데 그게 또 아닐 경우에 우리 또 아까처럼 또 한 시간 동안 계속 고민하고
6: 아 결정하면은 네 오늘 주문이 마감되었어요.
5: 마감됐습니다.
6: 내일 만나요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5: 에이, 라면을 끓여 먹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자 기리보이 피처링 헤이지의 교통정리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뚫자.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5: 두고 왔어?
6: 와,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5: 야, 뭐해, 빨리 와.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6: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지난주 이 코너에서 정영한 아나운서의 각자의 우주 요 책 선물 이벤트를 했었죠. 여기 후기가 왔습니다.
1: 정말요?
0: 예, 이민정님. 정영한 아나운서님 책 저번에 두대에서 받았고요. 읽어봤는데요. 섬세한 문체가 인상 깊었고 글이 자연스럽게 읽혀서 좋았어요. 다음 책도 기대할게요. 라고 우리 두댕이분 중에는 한 분만 읽었나 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유 한 분이라도 계신 거에 저는
0: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후조리원 가서
1: 예.
0: 거기 2주 동안 있는 동안
1: 아 여유롭게
0: 예. 그때 여유롭게 읽어보려고
1: 여행 가시는 마음으로
0: 쟁여두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예. 김치도 익혀 먹어야 맛있거든요.
0: 예. 예. 제가 그때 후기 꼭 알려드릴게요.
1: 아, 예. 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책 읽으신 분들 우리 두댕이 분들 이렇게 후기 한번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쓸 테니까 이거 보내주세요. 대신에 읽었다는 거 사진도 인증샷도 해야 되고 동영상이면 더 좋고요.
1: 네, 저 눈물 흘립니다. 제가 감동해. 예,
0: 자,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영한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두댕이들께 직접 질문을 좀 드려봐야죠. 전화 몇 번으로 걸고 있죠?
1: 네, 02368번입니다. 02368번으로는 전화 스팸 아니고 두대 저희니까요. 꼭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대신 물어볼 질문 소개해 주시죠.
1: 7560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5월 제 카드값 실화입니까? 어린이날에 조카들, 어버이날에 양가 부모님, 와이프 생일에 와이프 좀 챙기고 연휴에 강원도 여행 좀 갔다 왔을 뿐인데 카드값 문자 보고 내 카드 어디 도난당한 줄? 그래도 다 써야 할 때 쓴 거라서 괜찮은데 와이프가 영월 시장에서 참기름에 꼭 사야 된다고 해서 애지중지 안고 왔거든요. 근데 그걸 집 주차장에서 꺼내다가 깨먹었지 뭡니까? 기본 세차비 4만 5천 원에 참기름 빼는 특수 세차비 3만 원 추가 여기에 날려버린 참기름값 3만 원까지 이보다 더 돈 아까운 지출 있으신 분 제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이거 참기름 냄새 이거 엄청날 텐데 이거 어떻게 빼요 이 냄새. 자 질문 주신 7560번님께 두뇌 영양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쓰고도 돈 아까운 경우들 많죠.
1: 그쵸.
0: 우리 정영한 아나운서는 5월에 아 요건 좀 아까웠다 하는 지출이 있어요?
1: 아 이거 사실 저는 속히 친구들은 멍청 비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거 좀 치부가 드러나는 거라 제가 여행 짧게 짧게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출간 마치고 이제 주말 동안 갔다 오려고 비행기를 했는데 그 결제 메일이 안 온 거예요. 네. 가끔 확정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0: 아~
1: 예, 그래서 다시 결제해야지 하고 이제 가격 싸게 하려고 취소 안 되는 숙소랑 항공권 이런 게 싸잖아요.
0: 예, 예.
1: 했는데 그 사이 새로 고침돼서 다른 날짜가 찍혀 있었던 거예요.
0: 그럼 어떡해?
1: 여행 가능한 근데 저는 갈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0: 예.
1: 날리고 다시 결제했죠.
0: 아까워.
1: 근데 거기 왜냐면 결제할 때 동의 체크를 하고 이 거래는 이 계약은 취소가 안 되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확인을 누르는 거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이거 하소연도 못해.
0: 아
1: 억울하다고 말도 못해. 이 멍청아 그렇게 실수를 하냐 이러니까. 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1: 예.
0: 뭐 소액 결제든 뭐든. 꼭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1: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0: 그래서 이게 멍청 비용이 정말 나가게 되더라고요.
1: 예, 몇 날 며칠에 어디로 가는 거 이거 꼼꼼히 봐야 합니다.
0: 그리고 그 왜 인터넷으로 뭐 물건 살 때도 있잖아요. 예. 개수 꼭 확인해야 돼.
1: 두 개가 와요 자꾸.
0: 오 맞아. 아,
1: 저는 그거 의심해요. 나는 분명 하나 시켰는데 예. 누가 바꿔치기 한 거야 이거 두 개로.
0: 와 진짜. 그럴 때 진짜 나 이거 딱 한 개 필요해서 예. 한 개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마치 제가 드르륵 검색하고 이거
1: 맞아요.
0: 결제한 것처럼 와 그럴 땐 저도 진짜 돈이 너무 아까워.
1: 근데 저 또 성격상 그런 거 저 반품 잘 못하거든요.
0: 저도 그래요.
1: 예. 내가 실수한 건데.
0: 정영한 아나운서랑 저랑 보면 약간 비슷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0: 돈 아까울 때가 엄마랑 식당 갔을 때.
1: 왜요?
0: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쏘고도 바로 어제 그랬거든요. 다 맛있게 드시다가 마지막에 제가 소스 하나 그거 하나 잘못 시켜가지고 맛이 너무 짰던 거예요. 그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
2: 또 어머님들 당골면트죠. 물이 제일 맛있다. 물이 제일 맛있어.
0: 그래, 물이 제일 맛있다야. 아유 이거 돈은 돈대로 쓰고.
2: 집이 제일 좋다.
0: 그 얘기만 종일 하시는 거야.
2: 네, 어디 가봐야 소용이 없어.
0: 자 그렇다면 광고 듣고 쓰고도 진짜 돈 아까웠던 지출 어떤 게 있으셨는지 대리조사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돈 아까웠던 지출 꼭 보내주세요. 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3: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2시의 데이트 안용미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5월에 쓰고도 돈 아까웠던 지출 대리조사하고 있는데 사연들이 막 오고 있죠.
4: 4189님.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기 사주고 잘 안 됐어요.
3: 아, 아깝지. 포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4: 고기를 샀는데.
3: 뭐 소고기 샀을 거예요. 분명히.
4: 커피도 아니고 고기인데.
3: 근데 안 됐어.
4: 너무하네 진짜.
3: 아, 어떡하지.
4: 선 넘었네.
3: 5278번님. 5월에 한 지출은 아니고요. 아이에게 경험시켜준다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몇 년 후에 물어봤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할 때 세상 돈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우리가 네. 뭐 경험시켜준다고 뭐 비행기도 태워주고 막 하잖아요.
4: 그렇죠.
3: 애들은 다 기억 못한다면서요.
4: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 뭐 한 8살 이후부터 기억한다 그러던데.
4: 그래요.
3: 여행 가고 이랬던 거 가족들이랑. 네. 그러니까는 우리 어른들 추억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4: 그 추억도 또 힘든 추억인 경우 많잖아요. 비행기에서 울고 막.
3: 울고 네. 주변 눈치 보이고. 낫다네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4: 희생하며 간 건데.
3: 희생하고 고생해서 갔는데 예. 나중에 애들이 우리 그런 데 갔었어? 막 이런 예. 얘기했을 때.
4: 근데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예. 기억에는 안 남지만 정서에는 남는다.
3: 아, 그냥 그렇게 한번 위로해보자고요. 네네.
4: 예, 8352님. 얼마 전 가족여행 가서 호텔 조식 뷔페가 다양하고 맛있다길래 비싼 돈 주고 결제했거든요. 아 근데 아들은 카레 한 그릇, 와이프는 빵 한 조각이랑 커피만 먹었어요. 그러고 나와서 배고프다고 돈 아까워잉.
3: 죄송합니다. 예. 제가 사과드릴게요.
4: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3: 저도 그런 부류라서요. 예. 저도 가서 시리얼만 먹고 와가지고.
4: 맨날 김밥 드시고 뷔페 가서도.
3: 그러니까. 고미영님, 5월달 최고 아까운 비용은 주차비요. 무료 시간보다 15초 지나서 1,000원을 냈습니다. 15초. 단 그 15초 때문에.
4: 심지어 이게 진짜 억울할 때 있어요. 결제하려고 사전 정산기 갔더니 회차 시간이라고 해서 무료 등록 안 했거든요.
3: 아.
4: 회차하고 나오는 사이 2분 지나가지고 3,000원 내고.
3: 그래 이런.

0: 게 아깝다니까.
1: 근데 또 이거를 막 전화해서 따지기에는 뒷차가 기다리고 있어.
0: 그럼
1: 답 없어요 이거.
0: 따질 수도 없어. 예. 이거 가지고 어떡할 거야. 몇 천 원 가지고 이런 막 신랑이 벌었다 그러면은 또 그렇죠. 다른 사람들 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1: 유난이라고 하고.
0: 그치 그치. 예.
1: 6302님. 영화 예매하면서 할인 더 받아보겠다고 영화 시작 30분 전에 기존 거 취소하고 할인 더 받아 재결제로 갔는데 그 영화관이 아닌 거. 이런 위치 이런 거 진짜 있어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봐야 된다는 거 자체가 참. 예. 아, 자 그럼 이제 전화로 한 분씩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봐야겠죠.
1: MBC 라디오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 있는 분들 중에요. 연애 경력자로 추정되는 분께가 아니겠죠. 예, 이런 억울한 또 예, 소비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니 이거는 제 잘못이에요.
0: 정신 차리고.
1: 예.
0: 예.
1: 연애 얘기가 왜 나와. 예,
0: 그러니까요.
1: 제가 좀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우리 두둥이 분께 일단 억울한 사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2305번 전화 받아주세요.
0: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댕이들 또 어떤 또 쓸데없는 지출을 하셨을까 또
1: 억울한 거 많죠. 예.
0: 과연 전화를 받아주실지.
1: 억울한 소비 경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5 4 3 2 1 아우 아쉬워라이.
0: 예. 아 잠깐 또 저기 화장실 가셨거나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저희가
1: 예. 예, 저희가 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돈 아까운 지출 경험 예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됐다. 네 안녕하세요.
2: 영유언니예요?
0: 네 안녕하세요. 두시의 데이터 안영입니다.
1: 예 정영환 아나운서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댕 맞으시죠?
2: 네 맞아요.
1: 예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2: 네 괜찮아요.
1: 예 다짜고짜 죄송한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0: 네.
2: 아 네.
1: 예. 실례지만 혹시 결혼을 하셨을까요?
2: 아니요 미혼이에요.
1: 예, 결혼은 안 하셨고. 네. 자 네. 지난달 5월에 뭐 어쨌든 네. 날이 많았잖아요. 예.
2: 네.
1: 예 지출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네. 가장 큰 돈이 나갔던 지출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2: 제가 야구 덕질을 해서
1: 예.
2: 포토카드를 뽑았는데
1: 포토카드 모으고 계시는군요. 예.
2: 네, 근데 이게 또 랜덤이라 중복이 그쵸. 좀 많아요.
0: 아하. 네.
2: 네, 그래서 뽑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썼어요.
0: 얼마 정도 쓰셨어요?
1: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2: 네. 하루 갔을 때
1: 예.
2: 한 10만 원.
1: 카드에만, 그죠?
2: 아, 네, 카드에만.
1: 카드에만.
0: 포토카드예요?
1: 예.
2: 아, 네, 포토카드. 선수들 포토카드.
0: 그걸로 뭐 세금 결제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 아, 네.
0: 뭐 공제가 된다거나
2: 소장용.
0: 이런 것도 아니고.
2: 예. 소장용.
1: 아니, 근데 희소성도 있고 그러니까요.
0: 내가 원하는 예. 카드가 아니면 그거는 또 어떤
2: 또...
0: 그냥 나눔. 예쁜 쓰레기인 거잖아요.
2: 나눔.
0: 예. 나눔.
1: 네. 어떻게 그래서 10만 원으로 좀 원하는 카드 많이 또 겟 하셨나요?
2: 원하는 카드가 아직 안 나온 것도 있는데.
0: 아하. 네.
2: 그게 어린이날 한정으로 나오는 거라 더 이상 이제 카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교환을 해야 되는데
1: 따로 구해야 하는군요.
2: 제가 원하는 건 다른 분들도 많이 원해서
1: 예.
2: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0: 근데 어린이날에 왜 성인인 본인이 이렇게 또
2: 아직 결혼을 안 하면
0: 결혼 안 하니까
2: 어린이여서 아,
0: 그럼 상투를 안 틀었잖아. 네.
1: 그래서 나도 어린이
2: 용돈을 주셨거든요.
0: 그럼 예. 그럴 수 있지.
1: 아.
0: 그러면 대체 누구를 뽑고 싶으셔서 10만 원씩이나 쓰신 거예요? 그거나 좀 저희 알 수 있을까요?
2: 근데 영면이 야구 잘 모르잖아요.
0: 맞아요.
1: 예리해.
0: 역시 예리해.
1: 예.
0: 말해도 모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1: 아, 여기도 찐두댕이에요.
0: 아, 그래도 예. 정영환 아나운서는 알고 있으니까.
1: 예, 뭐 그냥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2: 저희 LG 트윈스의 박혜민 선수라고.
1: 아, 박혜민 선수는 뭐 궁금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0: 오.
2: 예. 거의 주장이시거든요.
0: 예. 아, 그래요?
1: 그럼요. LG 네. 박혜민이면.
0: 와, 10만 원씩이나 썼는데 안 나왔어요? 박혜민 선수가?
2: 안 나왔어요.
0: 그러면 뮤지컬 배우 박혜미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깔깔이
2: 여자분이시라.
0: 예예. 예. 다행이다 알고 계셔가지고. 다행이다. 농담인데 못 알아들으실까봐 또 엄청 또 시겁했네.
2: 두댕인데.
0: 자 그러면은 박혜민 선수 혹시 응원가를 한번 저희가.
1: 와 진짜 예고 없다 얘.
0: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두댕이한테?
2: 저 지금 패디 받고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네.
2: 라라라라라라 하나 둘 셋 넷 날려.

0: 박혜민.
1: 여기
2: 와,
3: 훌륭합니다.
2: 이거 박혜민 선수가 듣는다. 듣는다의 한 표.
3: 저 앞에 네 선생님이 계신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0: 지금 웃고 계세요.
3: 아 예.
2: 예. 갑자기

0: 내 팬이 이렇게 불러줬다라는 거 들으면 얼마나 그것도 좋아하겠어요.
1: 패디하면서 들었으니까 또.
0: 그러니까요.
2: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1: 예. 네네네. 그러면은 평소에 날 네. 위해서 뭔가 사고 싶을 때 어떻게 좀 내 네. 마음대로 아까 뭐 용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누군가의 허락 없이 좀 자유롭게 소비하시는 편인가요?
2: 네. 아,
1: 왜 목소리 왜 작아지는 거야? 눈치는 좀 보시나 봐요.
2: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 보여요.
0: 아 그러면은 어. 주로 이제 지출은 엄마 카드로 하시는 거예요?
2: 제 걸로 쓰는데 짐이 자꾸 많아지니까. 아 혼나서.
0: 엄마한테 많이 혼나시죠?
2: 네 조금 왜 똑같은 게 계속 생기니?
0: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제가 봤을 땐 다 다른데.
0: 근데 저도 그 마음 아는 게 저도 귀멸의 칼날 좋아해가지고 그 캐릭터 편의점에서 랜덤으로 배지 팔거든요. 네. 그거
2: 아,
0: 살려고.
2: 중요해요.
0: 네, 저랑 제 남편이랑 저도 이 정도 지출한 적 있거든요.
1: 컬렉션 중요합니다.
0: 저 뭔지 알아요. 예.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2: 네.
0: 우리 두댕이 노래까지 불러줬는데 네. LG 트윈스 박혜민 선수에게 음성 네. 편지까지 쓰면 이거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음성 편지. 예, 예, 예. 오.
2: 햄장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저희 중견수로 너무 멋있는 활약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치지 말고 올해도 꼭 우승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우 지금 울 것 같아.
2: 너무 떨렸어요. 옆에 있는 것처럼.
0: 아, 자 그럼 다시 한번 박혜민 선수 응원가로 또 헤어질게요.
1: 아 이거 듣고 또 호흡이 또 장렬하실 거거든요.
2: 자, 진짜예요?
0: 이번에 패디 받는다 그랬죠. 자 발바닥 박수 나가실게요.
1: 아 패디 받다가요?
2: 박혜민
0: 자 오늘 통화 너무 감사하고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선물로 다이어트 보조식품 요거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첫 번째 두댕이와의 전화 연결에서 쓰고도 진짜 돈 아까웠던 지출. 내가 그렇게 뽑고 싶지 않았던 야구 선수의 포토카드 남발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약 10만 원어치 정도 하셨고 원하던 카드는 뽑지 못하셨습니다.
0: 아, 저 포토카드 하니까 옛날 생각나서 셀럽파이브도 포토카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 사진이
1: 인기가 많았대요.
0: 무료 나눔이 많이 되더라고.
1: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0: 나누고 예. 싶어서. 자,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와서 두 번째 두댕이한테 전화 걸어볼게요. 피프티피프티의 Like a Bubble.

0: 이거 방송 언제 나가요? 일로 와. 일로 와. 생방이야. 생방.
1: 정신.
0: 생방이라고. 정신 차려. 어? 아유, 나 정말.
1: 이미 나가버렸어요.
0: 네, 녹방 아닙니다. 생방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달 5월에 쓰고도 진짜 돈 아까웠던 지출 대리 설문조사하고 있죠. 자, 그럼 정영환 아나운서 다음 두 번째 분께 전화 걸어볼까요?
1: 자, 쓰고도 아까웠던 지출.
0: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우리 두댕이 맞으시죠?
2: 네.
1: 예, 짧게 통화 지금 괜찮으실까요?
2: 네.
1: 아, 예, 예. 좀 긴박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 거 맞죠?
2: 아, 네, 괜찮습니다.
1: 예, 지금
2: 네.
1: 생방송입니다.
2: 아, 네.
1: 예, 예. 다짜고짜 좀 죄송한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2: 아, 네.
1: 예, 실례 제목 혹시 결혼을 하셨을까요?
2: 네, 결혼했어요.
1: 아, 결혼하셨고요. 자, 네. 5월 또 가정의 달인 만큼 이런저런 지출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2: 네.
1: 가장 큰 돈 나갔던 지출 어떤 지출 혹시 있었을까요?
2: 이게 저희 와이프가 인형 뽑기가 취미인데 예. 따라갔다가 예. 그 잘 뽑길래 따라했더니 15만 원 썼더라고요 나중에
0: 봤더니. 아 예. 누가 15만 원 썼어요 누가?
2: 제가 혼자.
1: 이것도 인형 머리 많이 긁어 주셨네 이거. 예.
2: 아니
1: 두피 마사지 좀 해주셨네.
2: 나올 듯 하니까 예. 천 원씩 넣으니까 처음에 얼마 쓴지 모르다가.
0: 아.
2: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문자 내역 확인했더니 15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0: 이런 분들이 이제 영화 타짜에 많이 나오잖아요.
1: 아빠지?
0: 그렇지.
2: 아예 맥이 없으면 그런데 예. 나올 때 나올 듯 하니까.
1: 아, 그래서 예. 좀 뽑긴 뽑으셨어요?
2: 하나 뽑았어요. 아, 가방 하나. 조그만 거.
0: 15만 원짜리 인형 산 거네?
1: 귀한 인형이네요.
2: 아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예. 반에 반도 안 되는 돈으로 한 3개를 더 뽑아서
1: 좀 멘징이 됐네.
2: 예. 네, 마음속으로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나오긴 했어요.
1: 예. 합쳐서 4개 뽑으신 걸로 그죠?
2: 그렇네요.
0: 예, 그럼 예. 두 분이 한 20만 원 썼네요.
2: 그쵸.
1: 예. 하나에 5만 원씩.
2: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한 번 갈 때마다라서 이게 또 이게 사람이 오늘은 안 해야지 하는데 또 다음에 가면 이게 안 되더라고. 조절이 안 되더라고.
1: 인형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 뽑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2: 그게 인형 뽑기가 인형만 있는 게 아니라 텀블러랑 막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러니까.
1: 예. 아 근데 20만 원이면 그 다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0: 이게 어떤 심리인지 저도 알겠는 게 저도 따콩이랑 얼마 전에 갔다가 그만 뭔지 알아요. 될 듯? 될 듯 하면서 이게 안 되니까
1: 지금 쓴 돈이 아깝잖아요.
0: 맞아.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빨리 하나 더 넣어, 더 넣어봐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만약에 막 이렇게 막 계속 하고 있으면 한 분 정도는 옆에서 아 이제 얼른 가 이 말 하게 마련인데 두 분이 같이 지금 인형 뽑기 혈안이 돼 있어.
2: 취미면은 말리는데 본인 취미라 좀 덜 말리더라고요.
0: 그래 그럴 수 있겠다.
1: 원래 또 좋아하시니까
0: 내가 좋아하는 이게, 거니까.
1: 예.
2: 저는 취미가 많거든요. 축구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은데 와이프는 취미가 인형 뽑기 하나니까.
0: 예.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상형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 돈이면 뽑기 기계도 살 돈이죠 라고 하셨는데
1: 렌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뽑는 느낌이 좋으신
0: 그래,
1: 요즘은 거면
0: 요즘은 집에다가 예. 렌탈하고 그러더라고.
1: 그러니까요.
0: 그거 하려고.
2: 그래서 저희가 쿠땡에서 봤는데 예.
0: 네.
2: 또 그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1: 이게 내 돈이 배팅이 돼야 해. 예.
2: 근데 사실 아깝진 않아요. 애들 몰래 둘이 데이트한 걸 아깝진 않은데
1: 낭만이
2: 뭔가 밀려오는 그 순간의 후회.
0: 아 그치. 그리고 이제 둘이 나중에 그 인형 몇 개 되지도 않은 거 또 작을 거 아니야.
1: 그렇겠죠.
0: 그거 들고 그치. 이렇게 털레털레 걸어 나올 때
1: 예. 아주 귀여운 느낌도 있어요. 예.
2: 네. 그 뭐 근데 또 요즘 워낙 많이들 하니까
1: 예.
0: 맞아요.
2: 나올 때까지는 괜찮아요. 집에 와서 조금 털레털레지.
0: 예.
2: 나올 때까지는 괜찮더라고요.
0: 그리고 요즘에 약간 인형 뽑기가 그런 게 그 현금도 있지만 카드로 그냥 넣어서 쑥쑥쑥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카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는 막 현금 바꿔야 되고 요것도 일이니까 사실 좀 하면서 동전 바꾸다가 현타 와서 그냥
1: 이거 다 쓰면 그냥 간다.
0: 가자 이게 있는데
1: 그러니까 손절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예.
0: 카드가 되니까 이게
1: 끝이 없어.
0: 몇십만 원씩 쓰게 되는 거야.
1: 남 좋은 일 한 거 같잖아요. 거의 다 됐는데 이거.
0: 그럼. 예.
2: 근데 좀 잊고 살만했는데 이렇게 또 후벼 파주시니까 또 예. 갑자기 또 예,
0: 저희 방송이
2: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0: 약간 내성 발톱 같은 방송입니다. 아, 예, 저희 후벼 파는 거 좋아해요.
2: 갑자기.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피프티피프티의 Like a Bubble 네, 듣고 계시고요.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정영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죠. 방금 전화 연결하신 두댕이가 전화를 끊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0: 이제 조금 자기 위안을 하고 있었는데
1: 예예.
0: 네. 남자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2: 아, 떠오르신 김에 예 다음 달 네. 이제 고지서가 이제 또 날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1: 아,
2: 예,
1: 네.
2: 곧 맞이할 고지서에게 혹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음성 편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보고 싶지 않았던 친구인데 꼭 봐야 한다면 어쩌겠니? 내가 아니라 와이프 카드인데 와이프가 만나게 될 텐데 미안해 여보.
2: 보고 싶지 않았던 친구지만
1: 예. 그렇지 아내 카드니까
2: 그 추천 아내 카드였다는 게 포인트가
1: 그러면 혹시 저희가 전화 끊기 네. 전에 이행시 혹시 부탁드려도 돼요?
0: 아 네네네
1: 비용으로
2: 예.
1: 이행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2: 하나 둘 셋 아.
1: 비
0: 비참하긴 하지만
2: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용
0: 용감했었다
1: 와 최고다
2: 야, 명문이십니다
1: 와 진짜 최고다
0: 아,
1: 결론은 비참했지만 예, 용감했다.
2: 용감했었다.
0: 그날에 어. 저는 용감했었어요.
2: 예, 도전과 희망의 집약체.
0: 될 줄 알았는데.
1: 그래 다시는 그리고 저기 아내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남편분이 더 위험해.
0: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1: 그래 약간 예.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2: 복수심리 가지시면 안 됩니다.
1: 한 번 빠지면 뭔가 예. 이렇게 승부욕이 있는 양반이라 끝까지 빠질 것 같아.
0: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1: 아. 정주호님께서 애처가 인정이라고 하셨습니다.
0: 아, 그래도 자. 와이프랑 갔다 왔으니까요.
2: 예, 그렇죠. 예. 또 아내의 취미니까요.
1: 자 오늘 통화 연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선물로 네. 다이어트 보조식품 요거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두댕이께 여쭤본 결과 쓰고도 진짜 돈 아까웠던 지출 인형 두피 마사지에 쓴 15만원 머리를 여러 번 긁으셨습니다. 예, 그래도 이거 지를 때는 또 이 도전할 때 설레고 행복한 그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노동으로 숙제를 하는데 네네네. 매진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내가 인형 뽑기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번 그러니까 시작하면은 끝장 봐야 돼.
2: 그러니까요.
1: 어, 저도 그런 성격이어서.
2: 아예 시작을 말아야 해.
1: 맞아, 네, 맞아.
2: 뭐라도 뽑아야 해.
1: 아, 4876번님 두댕이들 참 뽑기 좋아하네요. 이렇게 두댕이들을 또 알아갑니다. 그러게 우리 두댕이들이 한탕주의가 많네. 다 조심하자고요.
2: 예,
1: 네.
2: 주의합시다.
1: 우리 영안 아나운서 조심하고.
2: 예, 저도 이제 꼼꼼히 체크해서 소비해야겠어요. 이제. 예, 아, 진짜 아까워가지고.
1: 네, 다음 주에 만나요.
2: 안녕.
1: 네.

0: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도이치의 엔자이어티 듣고 왔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사연을 쭉 보니까 우리 두댕이들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있어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네요. 안보람님. 저는 바지 기장 수선비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제가 키장녀거든요. 멀쩡한 옷 잘라내는 것도 아까운데 수선비까지 들고 아, 슬퍼요. 영미언니는 이 아픔 모르시죠? 저도 한때 예, 저도 다리가 좀 약간 좀 짧은 편이라서 아, 요거 많이 했었죠. 저는 수선하는 것조차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접어 입고 말았지 막 이렇게 부지런하게 막 이렇게 세탁소 가고 막 그러질 못했었어요. 121번님 이사한 지 6개월 됐는데 전에 살던 전셋집으로 택배 주소를 입력해서 어머 물건을 못 받았어요. 아 까비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가서 들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전셋집에 살고 계시는 분, 아 너무 거리가 멀면 또 가기가 좀 그러려나?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결제할 때 이거 주소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배달 음식 먹을 때도 있잖아요. 주소 괜히 잘못돼 있어가지고 남의 집으로 또 갈 때도 있고 막 또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시 확인 또 확인합시다 우리. 1108번님 최근에 지출 흐름을 파악하고 절약하고 아껴서 저축하려고 8,000원짜리 가계부를 하나 장만했는데요. 커피 마시면서 쓰려고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아, 절약해도 카페는 가야죠. 그렇죠?

그럼요. 가계부도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럼요. 커피향이 나야 이게 쓸맛이 난다고. 3571번님. 영미언니 전 3개월 전 홈트 한다고 천국의 계단 운동기구를 4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잠깐만. 죄송해요. 제가 웬만하면 우리 두댕이한테 미쳤다는 표현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술 먹고 그런 거예요? 술김에 그랬어요? 취해서 그랬어? 처음 일주일만 열심히 타고 허벅지 경련 나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빨래와 가방 걸어두는 용도로 쓰는데 그게 제일 아까운 지출이네요. 왜 그랬냐고. 헬스장에서도 천국의 계단은 정말 모두가 기피하는 운동기구인데 이걸 왜 굳이 집에서 하겠다고 이거 샀어요. 또 자리는 자리자리도 차지하잖아. 또 엄청 크잖아요. 아, 나 못 살아 정말. 그리고 잘못하면 무릎에 물 찬단 말이에요. 아, 전문가랑 같이 해야 돼. 이런 놀이기구는 운동기구는 전문가 옆에 있어야 돼요. PT쌤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자세 잘못 잡고 하면 운동 하나만 합니다. 210번님 필라테스 등록 140만원이요. 의지박약 인간은 뭘 해도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또 때려받고 나면은 그래도 돈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 가요. 예, 네, 안 가게 돼요. 또 멀리 잡으면 또 가지 않을까? 안 가요. 예, 네, 진짜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나 이거 돈 아깝네. 내가 다 아깝네, 정말. 진짜. 이거 얼마나 비싸? 140만원. 아, 뭐 선생님 좋은 일만 시킨 거죠, 뭐. 어떡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한정은님께서 영미언니 오늘 클릭비 27주년 콘서트 티켓팅 날이에요. 두 대 다 듣고 티켓팅하러 가야 돼요. 저 혼자서 잡을 수 있게 힘 좀 주세요. 와, 일단 축하드릴게요. 클릭비. 저도 클릭비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유, 팬분들이 27년을 세상에 이렇게 기다려주셨는데. 아, 분명히 좋은 기운 받고 좋은 자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두 대 기운 받았으니까요. 자, 한정은님 일어나십시오. 됐어 이미 성공했어. 이미 성공한 거야. 예. 자, 티켓팅 성공해서 이 돈은 꼭 쓰시길 바라겠고요. 한정은 씨를 위해서 클릭비 노래 들을게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Hey, yo, you wanna dance?

두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클릭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그리고 심현보, 정지찬, 이한철, 김현철님들이 또 결성한 팀이죠. 주식회사의 좋을 거야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죠? 우리 아까 좀 약간 씁쓸했는데. 자, 돈 아까운 지출 중에 제일 가슴 아픈 사연이 왔습니다. 2557번님 저요 야구 중계랑 다시 보기 보려고 OTT 결제했는데 팀이 13연패해서 아, 돈 주고 마음의 병만 얻었네요. 아우, 내 돈. 뭐 어떤 팀인지는 저는 뭐 얄못이라서 모르겠지만 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예, 두 대로 치유하시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4505번님 저는 학습지 교사예요. 아이들 학교 끝나고 학습시간 될 때까지 차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켜놓을 수도 없고 정말 덥네요. 차 안에서 대기하시면 진짜 너무 덥겠다 지금. 날씨가 진짜 요즘에 여름입니다. 한여름입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좀 켜놓으세요. 내 건강을 위해서. 이경님 정말 큰맘 먹고 베란다 정리를 했어요. 10년 전에 우리 딸이 쓰던 플라스틱 변기에 인디언 텐트, 블록, 첫 수영복까지 별의별 게 다 나오네요. 정리하긴 해야 되는데 버리기가 아쉬워요. 일단 또다시 킵.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정리 못합니다. 예전에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신박한 정리였나? 거기에 나왔던 그 시네라 배우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물건 하나하나마다 의미 부여하기 시작하면은 못 버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추억들이 또 생겨날 테니까 과거 속에 추억이 있었던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버리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킵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신경도 안 쓰실 거고 아마 이거 아마 기억에도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그게 있었나 하셨을걸요. 1877번님 8개월 남자아기 육아 중인데요. 요즘 아기 안고 있으면 악어 한 마리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몸부림이 장난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겠죠. 아이고 그럼요. 여자 아기랑 남자 아기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남자 아기들은 이렇게 막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꿈틀대나 모르겠어. 저는 이미 뱃속에 딱둥이부터 지금 엄청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막 여기 벗어나고 싶은가 봐요. 막 뱃속이 너무 답답해서 막 미치겠는가 봐요. 박상훈님 아, 13연패 갖고 뭘 그래요. 18연패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야구 팬분들이 진짜 찐인 것 같아. 아니 이렇게 10연패를 해도 기다려주고 응원하잖아요. 다들 뭐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셔도 기다려주고 또 응원하실 거잖아요. 그 진짜 찐인 것 같아. 찐. 정말 인정입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13연패와 18연패로 괴로워하시는 야구 팬분들을 위해서 이 곡을 골라봤어요. 손안에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잠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전?
1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1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13: 닥터 캡슐.
1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4: 아니 뭐.

0: TV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전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 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 하경사 퀴즈 정답 바로 이무진의 노래죠. Hey, just a minute. 잠깐 시간 될까? 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7625번님, 3587번님, 엄나영님 세 분께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천구의 계단 얘기 나왔으니까 천구의 계단 버전으로 가야죠. 예, 네, 가봅시다.
2: 정서야, 한정서, 누가 천구의 계단을 40만원 주고 다니? 슬림웨이 다이어트,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환인제약은 돋아오는 거야.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포스코 ENC,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우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KB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정서, 한정서, 우리 광고주님들은 돋아오는 거야.

0407번님, 저도 집에 천국의 계단 운동기계 있는데 헛돈 쓴 거 안 되게 두 대 들으면서 20분 탔네요. 덕분에 오운완 오늘의 운동 완료 감사.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군요. 자, 내일도 운동하실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해드릴게요. 자, 우린 내일 또.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 for you.
2: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흔히 외롭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 바다를 찾곤 합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바다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찰랑이는 잔파도로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거친 파도로 웅장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바다도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구나. 지구를 숨쉬게 해주는 고마운 마음을 바다에게 전해봅니다.

다치니 큰바다 형님. 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빌리 오션 캐리비안 퀸 함께 했습니다. 아, 오늘이 여러분 유엔이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월 말일에 이제 바다의 날로 기념일을 정해서 바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날로 정해놓고 있는데 유엔이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왠지 이 바다를 떠올리기만 해도 막 발밑이 푹푹 빠지는 것 같고 귀에서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막 이 짭짤한 냄새, 막 이 모든 그 환경들이 막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진짜 바다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바다 동네에 살고 있는데 사실 막 이렇게 자주는 못 가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 뭐 거의 못 가고 주말에도 매주는 못 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릉에 계시다가 떠나신 분들이 있을 때 즐겨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있을 때 못 즐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늘 가까이에 있어서 더 소중함을 조금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 바다, 오늘 해양의 날이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고자 오늘 오프닝을 좀 전해드렸고,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 같이 막 이렇게 생각 많고 고민 많고 걱정 많아서 막 바다 찾아가면 다 이제 우리처럼 한마디씩 할거 아니에요, 바다한테? 근데 이참이 친구는 얼마나 힘들까? 맨날 이렇게 고민 들어주랴, 하소연 들어주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더 바다를 생각하며 바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주 시작을 해보죠. 아, 이건 진짜 대단하시다. 개구쟁이 악마님. 예. 유튜브 하면서 이제 문자창 같이 올려놓고 이렇게 한 전화기로 하시려고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저희 이제 그 채팅창에서 이렇게 기부해주시는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어제 그거보다 이제 매월 어떤 나의 마음을 할애하겠다.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출석 체크 미션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오발 듣기 좋은 날 월요일입니다. 오발 듣기 좋은 날 월요일입니다. 외치면서 오늘 출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찍찍해주시고요. 아, 쿰팡님도 오셨고 만수님도 오셨고 카빈님도 일하면서 들으신다고 오늘 일찍 또 찾아주셨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후끈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후텁지근하더라고요. 오전엔 좀 선선했는데 오후 들어오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한여름에 막 훅한 그런 더운 날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보송보송하게 월요일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시간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co.kr, 저희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언제든 활짝 열려 있으니까 무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기실 수 있다는 거 아주 큰 메리트죠. 무료라는 거. 그리고 저희 유튜브 창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 라이브로 함께 하고요. 채팅창에서도 또 재미난 대화들이 방송과는 별개로, 저와는 별개로 또 우리 오바리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계시는데 함께 또 참여해 주셔도 재밌겠죠.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출석 체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0: 시켜놨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자, 월요일 순서 출석 체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탱크니 너무 재밌다. 출첵 전에 찾아 들르는 센스, 이게 바로 인재 탱크죠. 죄송해요. 지각했습니다. 오프닝 못 들었는데 자진 신고하고요. 오늘도 오바유과 함께 힐링해 보겠습니다. 아, 어쩌다 우리 모범생 탱크님께서 오프닝을 놓치시는 일이. 오늘 남은 시간은 좀 여유롭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0503번님 반갑습니다. 이분 PT샵 운영하신다고 제가 기억을 했거든요. PT 수업 마치고 잠깐 출첵합니다. 회원님의 비명소리는 저의 도파민이죠. 말만 들어도 막 그 상황이 그려져. 회원분들 막 너무 괴로워하는데 하나만 더 하시죠. 네, 힘내십시오. 아, 근데 서로 이제 좋자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막 어렵더라. 0503번 힘든 일 하십니다. 파이팅. 선물 보내드릴게요. 0503번님. 다른 데서 우리 좀 도파민을 좀 느껴봅시다. 주소 소감 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속초 박훈님, 104번님 출첵 완료되셨고요. 0423번님 오셨습니다. 종일 흐리더니 이젠 또 해가 빼꼼 나네요. 날씨가 꼭 늦여름에서 초가을 넘어가는 때 같아요. 여름날의 추억, 날씨 감성 따라 신청합니다.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하죠, 요즘. 무궁화님, 우리 같이 파도 보러 갈래요? 그죠. 밤바다 소리 듣고 있으면 평안을 지신다고. 이게, 근데 좀 저는 살짝 무섭더라고요. 뭐랄까, 약간 포효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낙화님, 어제 오후 헌화로 드라이브 했는데 파도가 세더라고요. 어머나, 오늘은 바다에게 감사하는 날이군요. 바다야 고마워. 세계 해양의 날, 이럴 때 또 한 번 더 생각해 줘야죠. 늘 진짜 항상 베풀기만 하는 친구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주기만 하는. 아, 뉴리주아님, 소나기가 두 차례 내리고 선선한 월요일입니다. 퇴근 전에 오발 출첵하고요. 이 노래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이 버전으로. 혹시 다른 노래가 또 있을까요? 듣고 싶으신 곡? 죄송해요. 약간 비슷한 느낌도 좋고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기다려볼게요. 뉴리주아님. 아, 무궁화님 오셨군요. 시원하게 오늘 함께하고요. 이천토니님, 주말 저 너무 잘 쉬고 너무 잘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예, 그랬습니다. 출근했거든요. 예, 행복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기한이 있어도 좀 빨리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놔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했어요. 서둘러서. 아, 그리고 이천토니님은 사흘 동안 홀로 육아를 하셨나 봅니다. 너무 행복했답니다. 이번 한 주도 오바리를 파이팅! 이천토니님도 파이팅! 0100번님 월요일 힘드시다고 되게 일곱 글자 딱 왔어요. 아무 얘기 없이 월요일 힘드네요. 처리할 일이 많으셨나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월요일은 출근하면 한 주에 할 일과 오늘 막 해야 될 일, 그리고 막 회의도 많고 한 주 동안 계획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다음 주 월요일은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일단 이번 주부터 잘 지내고 우리 0100번님, 네, 파이팅입니다. 핑클의 나우 준비했는데요. 골드마운틴이 신청곡입니다. 주말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고 오셨다고 하고요. 네, 노래 만나보고 와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우린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세상 누구보다 예쁜 사랑을 했어 처음 만난 그 순간 하늘에서 예쁜 눈을 뿌려줬어 마치 한 장면의 영화처럼 너무 아름다운 너와 내가 눈이 맞았었지 움직일 수 없었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지

지우디 애수까지 띄워드렸습니다. 2428번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아, 우리 밤이와 카스와 테라. 새 친구 이름이네요. 오, 밤카스테라님께서. 얼마나 들었으면 가사를 아직도 이렇게 외우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노래 이 당시에 노래 듣고 있으면 가사가 나도 모르게 나온다 줄줄. 핑클이 부른 나우, G.O.D의 애수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골드마운틴님께서 핑클 노래 청해 주셨는데 주말에 그란푼도 대회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삼척에서 이렇게 바닷갓길을 따라서 이렇게 달리는. 보니까 이번에 130km? 인데 이거를 성공을 하셨대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참 진짜 놀랍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근데 계속 그간에 좀 이렇게 체력 관리를 좀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막 등산도 하시고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골드 마운틴님 멋집니다. 후유증은 없기를 바라고. 대단하신데요. 0503번님 속초에 계신 분이었구나. 네, 반가워요. 회원님의 비명 덕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한층 더 가까워졌다. 회원님께도 감사 인사 전해주시고요. 따루따루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파워 이 강아지를 키우느라 제 시간이 없어요. 리디 그리워요.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친구들 만나도 낯선 친구들 만나도 되게 붙임성 좋았잖아요. 예전에 주신 사연들 기억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따루따루님은 MBTI가 E인가요? I인가요? 성향이 잘 맞아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안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전 오바리님은 오늘 근무 중이신가 봐요. 띄엄띄엄 출퇴근을 떼주고 계시고 사루비아님도 오늘 원주 들렀다가 다시 안동으로 본가로 가신다고 합니다. 아버님 제사.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요. 함께 식사도 하고. 아니 요즘 근데 우리 오바리들 이렇게 신청곡이 겹쳐요. 같은 노래를 각각 다른 분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약간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달콤설탕이 은밀한 장소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 맞죠? 함께하고 계신 거 맞죠? 노래를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치님께서 일찌감치 남겨주신 더피의 노래입니다. Mercy.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안목항 JH님 문자창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네, 안녕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아까 우리 따로따로님, 제가 이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역시 이이시래요. 그래서 남편이 저랑 루디한테 기빨려서 힘들어요. 같은 아이로서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한다 이거. 네. 이렇게 개인의 시간을 좀 주세요. 개인 정비 시간.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로또와 개꿈님. 노래 듣고 우리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GOD 노래네. 아, 오빠들한테 미안하지만 딸아이의 말 한마디가 더더더 설렙니다. 딸 마음은 행복해요 라고. 우리 엄마 행복하시겠다. 로또와 개꿈님. 아들 엄마들 연락 주세요. 아들 마음도 행복하다. 이런 거 좀 받아보죠, 오늘. 그리고, 듀리주아님. 네, 신청곡 올려둘게요. 그리고 오늘, 우드로님은 마포에서 여의도를 바라보며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면서 이렇게 사진도 같이 주셨거든요. 마포에서 바라본 여의도의 사진을. 날씨 엄청 좋네요, 일단. 서울.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우드로님은 이제 뭐, 일 때문에 전국을 다 다니시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거주지가 어쨌든 서울이시기 때문에 항상 거의 서울에서 방송을 들으실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강원도 방송을 들으실까?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갑자기 불현듯? 어떤 마음이실까? 일단 이제 우리는 그 물리적인 거리가 동일한 이렇게 범위가 비슷한 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또 들으시니까 어떤 뭐 날씨나 뭐 소식이나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이 좀 공유되는 것들이 많은데 우드로님은 어떠실까? 우드로님뿐 아니라 이제 다른 뭐 경기도에서 들으시는 분들 또 서울에서도 들으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앱으로 이제 들으시기도 하고 온에어로 홈페이지에서 들으시기도 하고 이젠 유튜브로 딜레이가 좀 있지만 같이 듣기도 하시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참 감사의 마음을 새삼스레 좀 전해드려봐요. 월요일이니까요. 예. 그리고 그게 있나 봐요. 저희 문화상품권 선물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뭐지? 생활 필수품 다 있는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올 땡땡땡. 거기서도 이게 연계가 돼서 쓸 수가 있나 보네요. 오! 유용하게 여러분 써주십시오. 좋은 소식. 예,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4047번님 오셨어요. 오늘 용인 사는 친구가 저를 보러 수원까지 놀러 왔어요. 수원 날씨는 맑고 화창합니다. 나들이 다녀오니까 제 기분도 맑음이에요. 너무 반가운 친구의 방문이었군요. 4047번님. 그리고 어머
6: 뭐야 언니. 어머.
5: 그래요. 약간 또 코드가 좀 맞다. 예. 오늘 착장 비슷해서 문자 주셨어요. 노마드님. 퇴근길이시구나. 조심히 운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1130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삼척 후진에서 문자를 주셨어요. 파도멍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엄청 세요. 바람도 불고 눅눅하고 습습한 날씨입니다. 그레이 하늘 그래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저는 요즘 살이 좀 많이 쪄서 틈틈이 걷고 있습니다. 제 요즘 최대 관심사는 다이어트. 이게 식단만 해도 안 되고 식단 없이 운동만 믿어도 안 되는 게 다이어트더라고요. 살 빼는 비결 좀 공유해 주세요. 평생의 숙제이자 과제이자 그냥 함께 가는 친구잖아요, 다이어트는. 근데 뭐 지금 다 정확하게 너무 알고 계시는데 식단만 해도 안 되고 운동만 해도 안 되는,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 유지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균형이 조금 필요하지만 사실 극단적인 것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예 지금 감량이 목표이시면 우리 PT샵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좀 그 비결 좀 주세요. 예. 전문가가 주시는. 어쨌든 식단과 운동, 감량을 위해서라면 한쪽은 좀 극단적으로 가고 한쪽은 좀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가면서 병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두고. 근데 대신 약간 치팅데이도 좀 해놓고 뭔가 빠져나갈 돌파구는 있어야 되더라. 비결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들 하는 얘기 좀 제가 얹어봤어요. 1130번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유산소가 진짜 좋다고 하잖아요. 잘 걷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치지 마시라고 파이팅 외치며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윤종신 노래 오늘 청해 주신 분이 많은데 동네 한 바퀴 들을까요?

윤종신 동네 한 바퀴. 제가 진짜 참 좋아하는 곡들 중에 한 곡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 제가 거의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진짜 오래전에 제주도를 가서 그 올레길을 걸으면서 이 동네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은 곡이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곡.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개구쟁이 양마님께서 리디 말 잘해요. 나이 먹어 삐집니다.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당연히 그런 얘기죠. 땅콩님께서 이게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우리는 오바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또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방송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너무 감사하다. 오바를 참 찾아주신 우리 오바리들이 계셔서 너무 참 매일이 행복하고 서로가 같이 이 시간이 또 기다려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바리들. 감사합니다. 노래 들으면서 약간 또 더 센치해졌어. 동네 한 바퀴 듣다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아, 짱짱님은 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꼭 보면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 항상 답이 와요 지금. 분명히 가신다고 했는데 아까. 아,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저런 하얀 늑대님 리디 저 오늘 중요한 평가가 있었는데 떨어져서 상심이 큽니다. 아이고 아 어떡해요. 아이 참 뭔가 항상 이렇게 뭔가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는 것도 참 인생인데 그것도 참 매 순간마다 참 힘들고 근데 거기서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면 너무 힘들죠 진짜 하영 늑대님. 아 위로의 마음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글쎄요 이 평가가 어떤 평가인지 어떤 주기로 또 오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다른 이유들이 또 있었을 수 있다. 평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나를 돌아보는 또 시간이 될 수 있으니 하영 늑대님 너무 상심치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성공만 하겠습니까. 목표를 언제 항상 또 이루고만 살겠어요. 가끔은 좀 이런 일도 있구나 하시면서 위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하영 늑대님. 그리고 아 골드마운틴 요것도 정정해달라고. 그란폰도가 아니고 메디오폰도였다고. 60km 대회 이름이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내셨는데 문자를 아 그러셨군요. 어쨌든 메디오폰도 출전하셨던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130이든 60이든 이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고생하셨다. 그리고 오늘 아, 우와 차우차우님 1년 전에 군에 보낸 우리 아들 오늘 사령관 표창을 받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든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해군 상병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자랑해야지 야, 너무 대견하시겠는데요 차우차우님. 얼마나 기특하고 잘 해내고 있구나. 잘 지내나 아프진 않나 항상 걱정을 하시지만 이런 기특한 또 소식을 들으실 때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차오차오님. 좋은 소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프리지아님 여행 다녀오셨군요. 날씨는 안 좋았지만 특별히 뭘 하진 않았어도 잘 쉬고 잘 보고 왔습니다. 그게 여행이죠. 잘 쉬고 잘 보고. 미나오캅의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이 노래도 오늘 두 분이 청해 주셨어요. Every Second 듣고 오죠. Every second, every day. 규리 주아님과 밤 카스테라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0: 미나 오카베 Every Second 우리 주리주아님과 밤 카스테라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이 닉네임의 이유를 알게 되니까 띄어있길 하게 되네. 밤이 카스테라. 네. 어? 다른 의미도 있네요. 어쨌든 네. 우리 그 반려묘 세 마리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무 방송 전에 심장 어택 당했어요. 사진 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왕의 재정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6개월 전에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오늘 이상 유무를 보러 검진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건강하다 합니다. 1년 뒤에 오면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열심히 삼척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남은 시간 문득문득 행복하셔라. 오, 이 말도 너무 좋다.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 참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오늘 가셨을 텐데 예, 좋은 소식, 좋은 결과 받으셔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행복하자. 항상 행복하면 더 좋지만요. 문득 갑자기 그냥 행복해지는 거야. 이 말 너무 좋은데요. 왕의 재정님 감사하고 또 축하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예, 좋은 일은 같이 또 축하해야죠. 고생하셨습니다. 9967번님 강릉 온 지 32년 됐는데요. 바닷물에 발을 담근 건 딱 두 번. 근데 파도 소리 들으면 잠이 너무 편안하게 잘 오긴 해요. 두 번. 저보다 더 한 분을 만났어요. 저도 바다에 몸을 담그는 게 많지는 않은데 심지어 9967번님은 발만 담그셨네요. 발만. 네. 올 여름엔 좀 친해져 볼까요? 우리 소중한 바다와. 9967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차오차오님 차오차오님께서 아드님이 사령관 표창 받으셨다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아치님께서 이런 사연은 아들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멋졌다. 우리 왜 아들 맘들의 설렘 포인트 기다려요 했는데 사실 채팅창이 되게 조용했거든요. 문자창이. 아까 어떤 분께서 설레는 거 없다. 설레는 거 없다. 아들 마음 이런 얘기를 주셔서 어떡하나 했는데 그렇네. 아들이 있어야만 이런 사령관 표창을 받는 뿌듯함은 아들 맘만 느껴볼 수 있는 거네요. 메탈키드님께서 30년 전 해군에서 복무한 선배로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령관 표창은커녕 근처에도 못 가봤다는 거라고 대단한 일을 하신 거다. 우리 아드님께서. 네, 차우차우님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그리고 다이어트 얘기 좀 했었는데 땅콩님께서 지난주에 저 딸이랑 공원 가서 하루에 만보 걷고 운동기구 했거든요. 아니 근데 몇 년 전 원피스가 맞는 거예요 라고. 운동기구 어느 정도 하셨어요? 어느 정도 강도로 하셨나? 하루 만보에 하루 운동기구로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이러면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서 약간 살찌기도 쉽지 않아요. 빼기 쉬운데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땅콩님. 광고 듣고 올까요? 광고 듣고 1, 2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 지금 땅콩님 원피스 사건에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땅콩님 혹시 그 원피스가 허리가 없는 88도 입을 수 있는 프리한 사이즈일까요? 어찌 만 번 한 보에 그럴 수가 있을까? 아직 이게 몇 회 하셨는지 답은 아직 안 왔는데. 그러게요. 아니면 그냥 살짝 이렇게 낀 거지. 네. 조금만 이렇게 약간 숨쉬기 살짝 어려울 정도로 조금만 걸으면 금방 빠지는 그 정도. 저도 네, 궁금해집니다, 낙화님. 아 그리고 그 차우차우님 딸이 여군 가면 가능한 거 아니냐? 가능하죠. 예. 네. 아 오늘 끝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좋아요. 그리고 로또와 개꿈님.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아 이게 다른 의미가 예 어쨌든 근데 밤 카스테라 밤이 들어간 카스테라 드셔보신 적 있어요? 제 기억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의미가 있었다. 밤이와 카스와 테라. 2부 끝곡은 딘딘이 부른 태양은 가득히입니다. 이 리메이크 곡이 참 예, 고맙죠. 여러 각도로 노래를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새싹 베이비님 오셨습니다. 리디, 모기 한 마리가 새벽부터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마음을 먹고 미끼가 되어 모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발 물고 도망가고 귀 옆에서 앵앵거리는 거 놓치고 팔 뜯기고 아 그녀가 안 깨게 캠핑 조명 켜고 잠복 근무 2시간 만에 잡았습니다. 새벽 4시 극 대노하여 부관 잠실을 실행했어요. 너무 피곤한 월요일 시작했는데 아 드디어 퇴근이네요. 너무 가혹했다 새싹 베이비님. 어쨌든 모기도 가혹했고 새싹 베이비님도 가혹했고 오늘은 좀 쉬시기를 네, 모기 없는 밤에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딘딘이 부른 태양은 가득히 띄워드리고요. 저는 5시 우리 임지연 선생님과 함께 오이 들고 찾아올게요. 오이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 성장 진단 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 관리까지 강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자미로과의 Seven Days in Sunny June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 우리 숭구리 용용님께서도 아, 저도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모기향을 화생방아듯 피고 잤더니 모기는 죽었는지 모르겠고 제가 모기 향 때문인지 월요병 때문인지 비실비실합니다. 모기 너무 싫어요. 아 벌써 벌써 좀 시달리는 시기가 좀 생각보다 되게 빠르지 않아요? 뭐든지 더위도 빠르고 모기도 빨라지고 뭐 더워지니까 또 당연히 저도 그래서 이 차라리 저는 차라리 물리고 말자 약간 이런 정도로 모기향 너무 힘들죠. 근데 또 물리다 보면 또 세상이 생각이 또 바뀌기도 하고 다들 좀 모기에게 시달리는 주말 밤을 보내셨군요. 아. 아 리베로님 자미로과이 매일 들으세요. 우리 임주연 선생님이랑 통하셨네. 제가 오늘 3부 첫 곡 들었던 선생님께서도 요즘 자미로과이 노래 계속 듣고 계신다고. 이게 날씨 영향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88 사이즈 너무 사랑. 아, 88 사이즈. 비밀은 88 사이즈였어. 저 지금 탄력 받아서 원피스 두 벌 샀는데 살찌면 곤란한데라고. 아, 계속 유지해야죠 우리. 원피스. 이 여름엔 진짜 치마가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0: 즐겨 입습니다. 그래서 여름엔. 오, 1940번님 다이어트 얘기 나온 것 같길래 저도 한마디 하자면요. 전 한 달 만에 4kg 빠졌고요. 오늘로 두 달째인데 총 6kg 빼셨다고 합니다. 오, 다들 대단하시네. 와. 일단 뭐 같이 해야 되죠.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 가장 그리고 건강하게 빼는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3, 4부 순서 주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제철톡톡이잖아요. 오늘의 식재료는 오이입니다. 오이. 로또와 개꿈님. 리디 오이라고요? 저 오늘 마트에서 오이 쓸어 왔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도 세상에 저 주말에 오이를 사왔거든요. 장 잘 안 보는데 진짜. 네네. 어쨌든 그랬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오늘 상당히 기다려진다. 우리 오바리들. 오이소박이 너무 좋죠. 서울 강원 오바리님, 2980번님 너무 좋죠 진짜. 오늘 또 어떤 색다른 메뉴로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까지 즐겁게 해주실지. 광고 듣고 와서 임주현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우리 임주현 선생님과 또 함께 보시면서 아이컨택 하면서 오늘의 요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지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사람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오늘도 메뉴 검색창을 여셨나요? 제철이 낙낙 해결하러 왔습니다. 임주연의
1: 제철 톡톡.
0: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주말에 또 장거리 일정을 마치시고
1: 네.
0: 예, 급 지금
1: 급 강릉으로
0: 네, 네, 입성하신. 아유, 네. 바쁘십니다.
1: 아니, 그 저기 제일 가보고 싶은 축제가 열리더라고요. 세계 음식 축제라고.
0: 아~
1: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날 아니면은 거기서 이렇게 세계 음식을 또 누릴 수 있는 네, 기회가 없다 보니까
0: 너무 재밌었겠다.
1: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0: 마음껏 아, 이 정도면 내가 좀 꽤나 맛을 봤다 싶으셨어요?
1: 아니요. 주문도 너무 어렵고요. 사실 아~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결제하고 주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저는 좀 아날로그 옛날 사람이
0: 이렇게 써서 하나 둘 정자 네. 써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1: 앞, 앞에서 이렇게 결제하고 이게 편한데 이게 어플로 어색해서 아무튼 잘 좀 어색어색하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먹어보고 싶은 것들은 조금씩 네, 시도는 해봤던 것 같아요. 네.
0: 기억에 남는 음식 있으세요?
1: 아, 사실 이제 저는 그 목적이 긴 했어요. 저 이제 조금 이제 채소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요걸 또 환경 운동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어갖고 한번 어떤 맛인지 먹어봤는데 와 역시나 네 너무 많은 그 감동이랄까 그러니까 얻어서
0: 예를 들어 뭐 오이를 가지고 하는 같은 식재료여도 뭔가
1: 네네네
0: 맛이
1: 맞아요.
0: 다른 건가요? 아니면 메뉴가 좀 새로운 거예요?
1: 아 맛을 그러니까 메뉴가 비슷하긴 한데 그 맛의 어떤 그 채소로만 또 내는 맛을 좀 끌어냈다 많이 끌어냈다 이런 느낌이 페스토를 먹었는데 페스토에서 와 이런 맛이 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조금 더 네, 공부해야 되겠다.
0: 와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궁금도 하고
1: 그래서 판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딱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저도 사갖고 이렇게 나눔하면서 같이 맛을 음미해볼까 했는데 판매는 안타깝게도 안 하셔서 네, 제가 뭐 만들어보고 비슷하게 나오면 제가 네, 공유를
0: 안 나오면 지금 못 먹는 거죠?
1: 네. 연구를 해봐야죠, 이제.
0: 아, 근데 이제, 참 네. 그런 어떤 페스티벌 같은 데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부심도 또 있으실 테고.
1: 굉장히 그렇죠. 그 또 양도 양이고 그 어떻게 그렇게 다 소화를 해서 이렇게 또 네. 그게 뭐라 해야 되죠? 접객도 해야 되고 그 메뉴도 선정해야 되고 만들고 이런 시간이 딱 하루만의 축제지만 거의 한 달은 준비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
0: 그리고 이제 네. 작업 환경, 요리 환경이 네. 내 작업장이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1: 다르죠. 맞아요. 야외에서
0: 정신없고
1: 네, 그런 것도 또 해서 제가 좀 많이 보고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고 또 잘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0: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네. 아, 지난주보다 더 예뻐지 임지연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인사 주셨고. 이런 거 아니야. 되게 못 견뎌.
1: 아니 아까 다이어트 얘기 저 계속 살이 찌고 있어서 고민인데
0: 아니, 음식 축제 네. 다녀오셔서 또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면
1: 이렇게 먹는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막 맑아지고 눈이 막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0: 초롱초롱해졌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오늘 다더미님께서
1: 네.
0: 오실 모으시래요.
1: 아니 그러니까요.
0: 오이를 싫어하는 모임 세상에.
1: 근데 모임이 있어요?
0: 약간 오죽 싫어하시면 모임까지 만드셨을까 약간 이런 느낌.
1: 근데 저희 식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뭐 알러지나 조금 어려운 음식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을 때 오이를 이제 특정 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손꼽아 있었어요.
0: 생각보다 좀
1: 네, 있었어요.
0: 이게 근데 저도 주변에
1: 네.
0: 김밥 먹을 때 오이 빼놓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그냥 진짜 오이 냄새가 싫어서
1: 냄새, 향
0: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1: 네네네,
0: 계시고 이런 분들은 근데 몸에 어떤 반응은 없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빼서 먹었을 때 근데 빼도 그 이제 흔적이
1: 향이.
0: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몸에 이제 반응이 있어서
1: 네.
0: 아예 못 드시는 분들도
1: 그렇군요.
0: 있더라고요.
1: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왜 저희 오이비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거를 싫어했어요. 저도 근데 그 향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 비누에 굳이 오이를 향을 넣었지?
0: 그럼 그때 비누를 싫어하시던 시절에는 네. 오이를 드시긴 했어요?
1: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어렸었고 그때 저 이제 되게 어려 초등학생 이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오이 비누를 썼던 그 기억이. 근데 그때는 뭘 잘 안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이를 막 골라서 안 먹진 않았지만 막 즐겨서 먹

0: 거나 예전에는 또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초대형 입맛을 또 아. 제가 그랬죠.
1: 되게 의외다 우 선생님 진짜. 아니에요. 평생을 채소와 함께 아우, 하신 장인의 아닙니다. 느낌.
0: 아닙니다. 난리도요. 아, 난리입니다.
1: 아, 근데 저는 네. 되게 좋아하는 네. 식재료 중에 이제 오이가 꼭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메뉴 그 원고를 보고 너무 네네네. 기대도 되고 또 심지어 아까 그 마트에서 네. 장을 봤다고.

0: 너무 좋아요. 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오이 이야기로 오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 네. 오이가 아까 이제 향을 말씀을 하셔서 그 제가 처음에 먹었던 오이가 어떤 오이였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짜장면 위에 오이를 이렇게 채쳐서 올려주시잖아요. 최근에 또 이제 오이가 올라오나요? 짜장면에?
2: 아, 저도 짜장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1: 저도 저는 짜장면 잘 안 먹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오이에 대한 그 기억이 조금 강렬했는데 사실 그 오이가 이제 왜 있는지 이제 알겠다. 짜장면을 먹으면 이제 느끼하고 이런 건데 그 오이의 어떤 아삭함 그리고 약간 그 상큼한 그런 것 때문에 오이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또 오이를 계속 먹기도 하고 여름 때는 또 즐겨서 이렇게 오이를 찾아 드시기도 하는데 사실 되게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오이 소박이라든지 뭐 오이지라든지 오이 무침 이렇게만 계속 이제 좀 아니면 미역 냉국에 들어가는 오이 이렇게 딱 정해진 틀로만 오이를 드시는 것도 같아서 조금 더 오이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철인데 사실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네. 변인명을 깜짝이야.
0: 선생님 놀라셨는데 웃음이 저도 더 놀랐어요.
1: 네. 뭐 인별그램이나 이렇게 웹을 찾아보면은 한 5월 초부터 오이지를 그렇게 해서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제가 알고 있는 오이는 그래도 6월은 돼야 얘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걸 제철에 알고 있는데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사실 이제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오이는 조금 더 일찍 이제 수확을 하게 돼서 그때 막 많이 드셨는데 요즘에는 또 너무 이제 많이 먹어서 약간 질렸을 때 조금 더 새롭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0: 좋다.
1: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철 톡톡에서.
0: 네. 그리고 아까 오이찌를 이제 무쳐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오이찌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너무 어렵다고.
1: 아, 그러니까 이게 오이찌를요 만드는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0: 아.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선호하는 게 이제 소금이랑 설탕이랑 그다음에 식초.
0: 네.
1: 그 이제 그거를 거의 1:1:1로 섞은 그 다 녹인 그 물을 그냥 오이에 담궈서 쭉 상온에서 한 2-3일 정도 하면은 이게 이제 색깔이 변할 때 살짝 그 뒤집어 주면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숙성시켜서 완성을 시키는 편인데요. 근데 뭐 찾아보면 사실 뭐 물엿에다가 그냥 절여서 오이를 숙성시키는 분도 계시고.
0: 물엿에요?
1: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주를 또 많이 넣어서 또 오이지를 담그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굉장히
0: 오이주 아닌가? 오이주로 드신 거 아니야?
1: 네. 그래서 이제 발효를 할 때 나는 그 오이 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려고
0: 신기하다.
1: 알코올을 이제 넣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상당한 다양한 방법으로 오이지를 담그고 계셔서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런 방법이 맞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기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그 원재료를 조금 더 녹여내는 게 좀 더 건강이나 먹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네. 이런 또 레시피들은 되게 많이 공유가 돼 있잖아요.
1: 굉장히 많더라고요.
0: 그래서 하나씩 참고해서 간단한 거 나한테 맞는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아니 오이가 우리나라 채소가 아니던데요, 선생님?
1: 원래 인도에서 인도 히말라야 산맥. 계속 재배가 되었던 그러니까 약간 추운 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맥이라는 건 또 추운 지방에서 그게 원산지였다고 하고요. 인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실크로드 그때 실크로드도 타고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거쳐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무렵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고려시대에는 이미 그 농촌에서 많이 심고 있는 작물 그래서 널리 좀 재배되었다고도 하고요. 이제 그 동의보감 본초편에 그 오이를 예전에 호가라고 불렀는데 그 호라는 뜻이 오랑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넘어온 그 영향 때문에 북방 오랑캐 뭐 참외 이런 뜻으로 호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호가가 좀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근데 독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름에 더울 때 이런 수분을 조금 더 채워주면서 이렇게 좀 갈증을 해소하고자 농촌에서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우물에다가 찬물에다 이렇게 오이를 담궜다가 왜 우리 그 어디죠? 그

0: 수가 같은데 계곡 수박 가서 수박 때 네, 그런 식으로 오이를 이렇게 담궈놨다가 이제 좀 덥다 아이 좀 쉬자 이럴 때 아~ 오이를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탁. 그리고 혹시 등산을
1: 맞아요 맞아요 네, 등산 좋아하시는
0: 맞아요.
1: 분들은
0: 등산 좋아하면 꼭 오이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씨까지 다 왜냐면 거기 안에 수분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아~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그만한 그 물보다 좀 더 맛있는 그러니까 달콤하기도 하고
1: 씹는 맛도 있고
0: 맞아요 네. 아삭아삭하고 그래서 수분 함량도 좋고 그리고 그 전해질이 많아서 아 그러니까 칼륨이 풍부해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 그 빠져나간 그 전해질을 충분히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오이가 뭐 다른 채소에 비해서 이렇게 영양소들이 많은 건 아닌데 네. 네, 수분이나 이런 칼륨 네. 이렇게 딱 고 간단한 그 영양 성분으로도 여름에 조금 더 네, 충분히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채소이다.
1: 여름에 진짜 네. 딱 필요한 채소예요.
0: 네, 맞아요. 또 수박 또 같은 과거든요. 네. 박과에서 뭐 참외, 수박, 그다음에 뭐 대박 이런 것도 같은 과기도 해서 그 박과는 보통 수분이 굉장히 많죠.
1: 어.
0: 네, 그래서 오이도 그 중에 하나로 네. 네 그렇습니다.
1: 제일 또 궁금한 오이의 생애. 네.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0: 네. 오이는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 저희 이제 완두콩 얘기를 하면서 그 덩쿨 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그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약간 낚시바늘처럼 쫙 올라와서 걔가 옆에 친구를 딱 안으면서 자라잖아요. 근데 오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그 덩굴 손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지주대를 하나씩 세워주는데 지주대를 이렇게 일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십자로 이렇게 네. 쭉 되게 그 간격이 촘촘하게 지주대를 세워주고 그물망처럼 이걸 세워주거든요. 그러면 오이가 그 덩굴 손을 가지고 그 지주대에 맞는 그 끈에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스프링처럼.
1: 어머.
0: 스프링처럼 돌돌돌 마르면 거기에 딱 붙어서 움직이질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잎이 새순이 싹 돋아나면서 또 덩굴선이 다른 이제 그물망으로 딱 손을 잡고 가고 그래서
1: 부침성이 좋은 애들이구나.
0: 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애기들 되게 갓난 애들이 이렇게 손가락 놓으면 아. 이렇게 꼭 잡아주거든요. 네. 그런 느낌처럼 얘는 절대 놓지 않아요. 그 한 번 잡은 곳을 쭉 네 그래서 하면서 계속 커져 나가고 또 신기한 게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 노란 꽃이 피는데 노란 꽃 뒤에 보면 그 암꽃 같은 경우에는 뒤에 조그맣게 한 진짜 0.5cm 정도 되는 그 오이 모양의 가시도 막 있는 그 열매가 싹 달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수정이 안 된 상태. 그래서 작은 상태인데 걔가 이제 수정이 되면 그 조그맣던 오이가 이제 점점 커져가는데 그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1: 그래요?
0: 그래서 네, 그래서 걔가 이제 이렇게 수정이 됐다 해서 조금씩 커지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있었어요. 농장이 좀 멀리 있어서 이제 요게 요맘때쯤 되겠지라고 이제 방문해서 봤더니 얘가 갑자기 노각이 돼요.
1: 어머.
0: 햇빛이 또 너무 좋으면은 굉장히 빨리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따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속도, 그러니까 먹는 속도와 따는 속도 그리고 자라는 속도를 잘 맞춰서 얘네를 수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 성미도 조금 급한 친구 같긴 하네요.
0: 그러게요.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크는지.
1: 네. 오, 재밌다.
0: 네, 그렇게 자라고 있는 오이.
1: 네.
0: 그리고 이제 노각 얘기가 살짝 나와서 사실 네. 저는 이제 오이도 좋아하지만 노각은 너무 역시 리디죠.
1: 노각 너무 맛있죠. 진짜.
0: 네. 근데 왜 노각이 그 향도 조금 더 짙고 네. 한데 왜 이렇게 노각이 매력적인지.
1: 저는 그 노각을 항상 네. 엄마가 여름이 되면 그쵸. 이걸 묻혀서 밥에 비벼서 그쵸. 먹었어요.
0: 맞아요.
1: 너무 맛있다. 너무.
0: 저도 그 약간 향수 같은 그런 반찬. 저희도 이제 아버지가 저희 그 밥에 비벼온 그 노각 고추장 무침 그거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저도
1: 소리 지를 뻔했어요. 네.
0: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매년 여름마다 네 저희 엄마는 이제 어제도 갔더니 노각을 이렇게 사고 계시는데
1: 벌써요?
0: 네 있더라고요. 이제 장에 마트 같은 게 노각이 벌써 나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노각 반찬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그 식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이가 요맘때인지 이제 제철이 나오고 조금 더 지났을 때 네. 유아한 말 정도 갰을 때 그때 노각이 제일 맛있고 지금은 살짝 너무 일러요. 근데 그 노각 무침의 어린 어떤 기억들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노각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아, 네. 너무 또 아, 오늘도 기대되네요. 아니 네. 선생님 이게 노각이 네. 이게 늙은 오이라는 이름이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이제 약간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일반 오이랑 같은 시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좀 빠른 느낌이 확실히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또 오이의 성장성이 또 좋다 보니까 그 이제 노각도 이렇게 그 하우스 안에서 재배되는 경우에는 노각도 많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노각 같은 경우, 그러니까 노각이 된 상태에서도 걔를 이렇게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얘가 진짜 거의 수세미처럼 길어서요. 수세미 아시죠? 네. 그 이렇게 쭉 길게 네. 수세미처럼 쭉 자라나서 굉장히 네. 커지고 그러면 이제 조금 기다릴 맛도 있죠. 커지면 그 양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수분이 많이 빠지기도 해서 네. 이제 더 아삭 이게 소금에 절였을 때 조금 더 아삭아삭한 맛도 들고.
1: 그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네. 노각은 다른 친구인 줄 알았는데
0: 맞아요.
1: 네. 다른 네. 품종 아예 다른 친구라고 네. 생각했는데 원래 있던 우리가 네. 먹는 오이가 네. 그러니까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네. 그렇게 되는
0: 네.
1: 거예요.
0: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내 껍질이 약간 노래졌다가 남의 황토색으로 점점 더 색도 더 갈색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씨도 이제 얘네들이 어쨌든 뭐라 해야 되죠? 저기 뿌려져서 자기의 씨를 또 내야 되니까 얘네들이 씨앗도 굉장히 굵어지고 탄탄해져요. 그래서 노각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씨를 다 제거하고 먹잖아요. 씨가 맞아요.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지 딱딱하고 그쵸. 먹기 힘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분도 많이 없어져서 네 맛있기도 맛있어지기도 하고
1: 더 꼬들꼬들한 네. 느낌이 맞아요. 수분이 없어져서
0: 네,
1: 그런 거구나.
0: 맞습니다. 네.
1: 와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선생님. 광고 듣고 얼른 네. 돌아올게요, 여러분. 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전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자, 오늘 제철톡톡 식재료는 오이고요. 마침 우리 집 강아지는 네. 땅콩이님께서 지금 딱 저희 순서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예전에 네. 노각을 샀는데 묻혀놓으니까 너무 쓰더라고요. 아. 왜 그런 걸까요? 쓴맛을 제거할 수 있나요? 라고.
0: 네, 그 노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쓴맛에 대한 또 얘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오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써진대요.
1: 세상에 사람이랑 너무 똑같다.
0: 네. 네, 그래서 자라는 동안 온도가 또 너무 높거나 그냥 물이 너무 적거나 하면 얘네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자신을 보호하잖아요. 저희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저희도 뭐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분을 내는데 걔 이름이 쿠크르비타신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노각도 이제 오이 에서 자라는 거니까 오이가 좀 쓰면 사실 노각도 쓰고 그래서 그 장마철이 조금 지난 다음에 바로 엄청 더워지잖아요. 그럴 때 오이가 조금 쓴 편이에요. 그래서 오이를 저희 이제 장마가 며칠쯤에 오죠? 잘 생각이 안 나요.
1: 장마가 원래는 이제 뭐 2월 중하순, 하순경에 와서 이제 7월 그쵸? 중순이면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요즘은 사실
0: 좀
1: 시기가
0: 왔다 갔다 하기도 해서 맞아요. 그러면 요즘 사는 이제 오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5월 달에 또 갑자기 너무 뜨거워지기도 하고 오늘은 또 막 비도 오고 해서 왔다 갔다 얘네들이 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봐요. 그래서 좀 쓴 오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오이가 쓴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양 끝부분, 꼭지 부분이

0: 꽃 달렸던 그끝 부분이 제일 쓰기도 해서 드실 때 여기 부분은 조금 이제 네. 제거를 하고 네. 드시는 네.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네, 쓴맛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 선생님 네. 약간 네. 고를 때.
0: 네, 고를 때. 때.
1: 좀 덜 쓴 애들 볼 수 있어요, 우리? 찾아낼 수 있어요?
0: 그건 정말 어려워. 대신에 신선한 거 네. 네,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그 오이에 그 옆에 이렇게 까슬까슬하게 이렇게 가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도돌도돌한 부분이 있는데 걔네들을 딱 만졌을 때 아파! 라고 이제 되면 얘는 좀 신선한 애들이고요. 이제 만졌는데 뭐 미끈미끈하고 네. 괜찮은데 하면은 조금 수확한 지 오래된. 그래서 조금 신선도를 따지는 거는 곡 가시나 요거 울퉁불퉁한 정도를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1: 약간 혈기왕성한 느낌이다.
0: 네. 아직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1: 세척은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0: 그래서 세척 같은 경우에는 그 까끌까끌한 부분이 이제 오이는 껍질째 또 드시기도 해서 네. 그 굵은 소금을 이제 손바닥에 조금 올려놓고 네. 오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1: 비벼가면서
0: 이렇게 닦으시면 되고 또 이렇게 세척하는 방법 중에 그 이렇게 굵은 소금으로 닦은 다음에 끓는 물에서 한 3초에서 5초 정도 그냥 살짝 담갔다가 빼면 네. 그 오이의 쓴맛이 조금 더 사라지기도 하고 그 가시 부분이 조금 더 정리가 되면서 예, 나중에 이제 드시기 편한데 이제 뜨거운 물에 갔다가 바로 냉탕에 딱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해서 냉장고에 바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1: 네. 아까 우리 청취자분께서 네. 어릴 때 어머님이 된장찌개에 오이를 넣어서 주셨대요.
0: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 봤던 어떤 저기 요리 프로그램에서 그게 오이를 된장찌개에 넣었는데 사실 이제 된장찌개에 푹 익혀서 네. 계속 오랫동안 하면 네. 그 오이의 특성이 다 살아.
1: 너무 궁금해요 지금.
0: 네, 사라지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향이나 이런 것들이 된장이랑 만났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또 쌈장이나 된장에 오이 딱 찍어 먹으면 또 그 맛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아마 오이를 넣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네. 익혀 먹는 메뉴는 또 신선해서 새로워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 우리 또 오이의 쓴맛의 비밀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고요. 네. 그 아까 우리 네. 낙화님께서 네. 예쁘게 키우는 게 오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크면 구부러져요라고 하시는데 이거 약간 품종의 차이도 있나요, 선생님?
0: 품종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약간 연 초록의 그 길쭉한 아이는 다다기 오이라고 해서 그 일본에서 들어온 그 품종인데 그 품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러봐야 될까요? 그 길게 딱 예쁘게 길게. 그러니까 구부러지지 않고 길게 자라는 네, 그런 품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오이라고 네, 토종 오이가 있어요. 걔네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같은 씨앗을 심어도 어떤 애는 좀 통통하고 어떤 애는 좀 길쭉한데 또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또 색깔도 조금씩 이렇게 진하긴 한데 색깔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 품종에 따라 또 굉장히 네, 생긴 게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1: 이게 품종의 차이가 있는 거다. 네, 이런 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오이 네. 같은 친구도 있다고요. 네.
0: 저는 이제 가시오이, 취청오이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다다기오이는 이렇게 아삭하고 약간 물기도 많, 그러니까 수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쓴맛도 적고 향도 좀 적은 편이라서 이제 그 농부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수확량도 많대요. 그래서 농가에서 그리고 소비자랑 둘 다 만족하는 어떤 그런 품종이 또 다다기 오이기 하는데 가시오이나 취청오이 같은 경우에는 향이 조금 더 짙어요.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오이지 아니면은 김치처럼 약간 저장성으로 있는 애들은 조금 더 단단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돼 저장성을 네. 만들 때는 가시오이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취청오이 이런 거를 조금 더 선호드리고 이제 가시오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시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선호를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보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취청오이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시는 네. 없어서 네. 조금 더 다루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해서 약간 그 저같이 약간 단단한 식감의 오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청오이를 네. 고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퀴즈 바로 또 네. 만나볼게요.

0: 저희 아까 이제 노각 얘기했잖아요. 어, 늙은 오이라는 뜻의 노각을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할아버지 아닐까?
1: 할아버지, 할머니.
0: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먹는 그런 초록색 오이. 우리 청, 네, 평소에 먹는 그 초록색 오이는 어느 세대에 해당할까요? 어. 1번 보겠습니다. 1번 아기, 2번 청년, 3번 아저씨. 저 애매한가?
1: 우리 연령대로 그럼 가볼게요.
0: 아, 그럴까요? 네.
1: 자, 1번 아기는?
0: 아기는 10대 미만. 네,
1: 10대 미만.
0: 미만. 네. 청년은 한 20대에서 30대까지. 네. 40대까지 할까요?
1: 네.
0: 자, 아저씨는 오.
1: 아저씨 죄송해요.
0: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본의 아니게. 아, 그럼 고기 뺄까요? 1번하고 2번 중에 할까요?
1: 아, 이미 아저씨 네. 다 마음 상해서 지금.
0: 나이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1: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3번 빼고 일단 네. 3번은 정답이 아니었군요.
0: 네. 네.
1: 자, 그럼 우리 자, 노각을 사람으로 치면 이제 그 노령층에 속한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평소 먹는 초록색 오이는 어느 세대에 속할까? 1번 아기, 10대 미만. 네. 그리고 2번 청년, 20대에서 40대. 어, 둘 중에 오늘 골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어디로 주시면 될까요, 선생님?
0: 네. 문자는 샵 294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네, 지금 네. 나이대로 비교하니까 오이 못 먹겠다. 뭐 아, 얘기도.
0: 저도 뭐 저도 죄송합니다.
1: 자, 힌트송.
0: 네, 힌트송. 네. 네, 뜨거운 감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청춘.
1: 청춘.
0: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1: 가사도 좋지만 일단은 정답도 또 챙기셔야 되고 네. 가사도 듣고 네. 노래 들으면서 정답 기다립니다. 1번 아기, 2번 청년.

0: 자, 뜨거운 감자의 청춘 힌트 속으로 듣고 있고요. 지금 본의 아니게 예 지금
1: 사죄드립니다. 네.
0: 세대 논란이 좀 있어서
1: 죄송합니다.
0: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네. 뭐 선생님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네. 예.
1: 저도 아줌마예요. 네.
0: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청년입니다. 이거 청춘으로 할 걸 그랬어요. 아. 야, 진짜 괜히 이런 보기를 드려서 네. 정말.
0: 아니, 네. 괜찮아요. 덕분에 또 저희가 또 한바탕 네. 웃었어요.
1: 네. 예. 즐거우셨다면 네. 다행인데.
0: 네. 장 똑바로 씨께서 5위에서 청년의 얼굴이 보인다. 아~ 오~ 이런 얘기 주셨고 네. 우드로님께서는 거참 정답도 아닌데 정답도 아니면서 아이고, 50대 왜 아저씨만 끼냐 예, 웃으면서 네.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요. 5위에게 미안해진다. 아. 갑자기 서럽다. 죄송합니다.
1: 아,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언제든 청춘입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0: 네. 청춘은 지금부터 아닙니까, 선생님?
1: 맞습니다.
0: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1: 청년.
0: 네, 청년이었습니다.
1: 네.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 오이는 완전히 익기 전에 미숙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제 식물학적으로는 그 아직 씨앗도 되게 말랑말랑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숙한 씨앗을 만들기 전에 어떤 젊음의 상태다. 이렇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0: 빠르게 오늘은 퀴즈를 마무리하고 네. 오늘 이제 네. 음식 얘기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이로 네. 만들 수 있는 요리들 네. 만나볼게요.
1: 네. 이제 여름이라서 굉장히 불 앞에서 서 있기도 힘들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냉장고 이제 쟁여두시거나 요즘에 마트에서 또 굉장히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냉장고가 좀 오이에 많이가 있을 때 오이가 죄송합니다. 네. 오이가 많이 있을 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컷으로 오이를 밥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0: 너무 좋다.
1: 네. 그래서 네 가지 네,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오이집 무침 뭐 이런 걸로 해서, 드시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도 드셔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제 준비한 첫 번째 메뉴는 네. 오이 연두부 폰즈 샐러드입니다. 아~ 네. 진짜, 진짜 간단한 요리예요. 그래서 그 연두부,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우리 폰즈 간장이라고 마트에서 네네. 그 유자 이제 들어간 새콤한 맛의 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되고요. 그 연두부는 이제 이렇게 까서 접시에다 그냥 올려두시고요. 그 오이는 통째로 이제 위아래 부분 쫙 이렇게 쓴맛 살짝 제거하신 다음에 강판에다가 갈아요. 그 위에다가 연두부 위에다가 쫙 갈면 이제 오이가 갈아지면서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다 부스러진 어떤 오이의 네네. 식감을 갖게 되죠. 네. 거기 이제 위에다가 폰즈 간장만 딱 뿌리고 그다음에 참깨. 참깨를 조금 더 듬뿍 이렇게 해서 뿌려 주시면 그 오이의 그 간 부분이 이제 간장이랑 만나면서 얘가 살짝 절여진 상태로 그다음에 연두부의 살짝 고소한 맛과 참깨가 만나서 네. 굉장히 맛있어요.
0: 이게 네. 연두부에 그냥 간장 얹어서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오이 식감이 들어지고
1: 맞아요. 그 상큼하고 그다음에 폰즈 소스에 갖고 있는 그 약간 레몬의 과일향 그에 이제 오이랑 만나면서 약간 산뜻한 하면서도 약간 짭짤함. 네, 또 살아 있습니다.
0: 이 저처럼 이렇게 막 요리 네. 똥손인 사람들
1: 진짜 너무 아니, 간단한. 네. 네. 아니 그걸 진짜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0: 너무 공감 오늘 그 공감하신 거 같았어요.
1: 진짜 간단한 네, 요리가 되고 이제 간장을 조금 더 이제 비율을 조금 높게 하면 사실 밥에 이렇게 비벼서 네. 오이랑 연두부랑 해서 살짝 비벼서 드실 수도 있어요.
0: 진짜 건강과 네. 맛을 다 챙겨가는 메뉴입니다. 네.
1: 그리고 아까 그 문자 사연 중에 시오콤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약간 감칠맛을 또 내줘서 사실 요 연두부 폰즈 샐러드에다가 시오콤보를 살짝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장,
0: 괜찮겠다.
1: 네, 폰즈 그 간장에다가 시오콤보가 약간 그 뭐라 되죠? 건조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물기를 줘야 되니까 미리 간장에다가 조금 불려놓고 네. 살짝 물만 추가하시면 네, 그 또 감칠맛이 조금 더 더해져서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여기서
1: 네.
0: 이제 시오콤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오콤부는 네. 이제 염장된 다시마를 말합니다. 네. 여러분.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상큼한 느낌이 마구 오는 네. 오이 연두부 폰즈 샐러드 소개해 네. 주셨고요. 두 번째 메뉴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는 청포묵 오이 무침입니다. 그 탕평채라는 그 궁중 요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청포묵이 굉장히 야들, 그러니까 도토리묵보다 훨씬 더 야들야들하고 그게 또 이제 그 탕평채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지단도 들어가고 뭐 오이에 미나리에 뭐 고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엄청 들어가는데 그냥 딱 잘라서 청포묵이랑 오이랑 김 이것만 네,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밥 반찬이고요. 네. 오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0.2mm 정도 조금 약간 너무 얇지 않다는 정도로 이제 썰어서 소금에 살짝 덜어줬다가 이제 물기를 꼭 짠 다음에

0: 준비를 해뒀고요. 그다음에 청포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청포물을 그대로 쓰시면 약간 단단하고 약간 부스러지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만 물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얘가 정말 그 야들야들한 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참기름에 묻혀놓고 그다음에 김 이렇게 부셔서 그 위에다가
1: 조미김.
0: 그쵸. 네, 조미김은 조금 더 이렇게 감칠맛을 그걸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청포묵이랑 오이. 그래서 이렇게 묻혀서 먹으면 청포, 그러니까 그 탕평채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1: 단순하게.
0: 네, 할 수 있고.
1: 손 덜어가고.
0: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단백질을 넣으면 조금 더 풍성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불고기 있잖아요. 볶은 간장에 절여서 볶은 소고기. 그거를 살짝 같이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먹으면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밥 한 끼 다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계속 손이 가는 그런 반찬입니다.
1: 그 절인 네. 소고기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저는 네. 다진 소고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다진 소고기 살짝 기름에 둘러서 이렇게 살짝만 볶아주면 정말 금방 익잖아요. 그거 그냥 넣어서 같이. 네. 또 좋겠네요.
1: 오늘 메뉴들이 진짜 다 도전. 이 정도는 너도 할 수 있어 성슬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반갑다. 네. 자, 세 번째 메뉴는 지금 네. 아치님께서 오이 네. 볶음이 나왔다고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네. 오늘 세 번째 메뉴를 보고 네, 맞아요. 약간 오이에 열을 가하는 메뉴가 특이했거든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왜 찌개처럼 오이를 이렇게 진드간이 오랫동안 끓이는 요리는 저도 사실 아직 안 해봐서 어떤 느낌일지는 상상이 안 됐는데 그 아주 강불에 살짝만 볶아도 오이의 향은 조금 더 줄면서 수분도 줄면서 약간 꼬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네, 맛있는 또 오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메뉴는 오이 멸치 볶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오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숭덩숭덩 이제 조금 큰 사이즈로 네, 썰고 그다음에 들기름을 팬에다가 조금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오이를 소금 처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볶는 거예요. 살짝만. 강불에서 제일 센 불에서 살짝 볶고 그다음에 그거를 잠깐 빼놨다가요. 그 팬에다가 이제 간장 그다음에 멸치 혹은 그 왜 갓소부시 있잖아요. 그거를 그 간장이랑 그 감칠맛이 나는 그 멸치나 갓소부시를 이렇게 해서 그 팬에서 같이 볶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좀 물기를 좀 잡아주려면 물을 살짝만 넣어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오이 아까 볶은 오이를 같이 넣고 그냥 휘리릭 정말 한 20초 10초 정도만 강불에서 한 번 더 휙 볶으면 이제 간장에 그 멸치와 그 갓소부시의 향이 쫙 배어들면서 그게 오이랑 또 만나고 아까 들기름 또 넣었잖아요. 그래서 고소함이 막 섞이면서 그 익힌 오이도 와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1: 약간 익힌 오이는 너무 궁금해요 맛이.
0: 네, 그래서 그 이게 오이는 약간 아삭하고 약간 그냥 상큼한 맛이잖아요. 근데 오이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더 이렇게 그 단어가 생각이 갑자기
1: 일단 약간
0: 안 나는데,
1: 향이 날아갈 네. 것 같고
0: 향은 잘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쫀득하기도 하고 막 아삭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만의 또 약간 성숙한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기름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1: 요거 해봐 네. 궁금하다
0: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는 이제 생마늘을 약간 다져서 약간 고명처럼 올리거나 아니면은 다진 생강 있죠 그 생강이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강을 마늘 다지듯이 굉장히 잘게 다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고명으로 올려서 같이 네 멸치랑 오이 볶은 오이랑 고랑 네 같이 먹으면 또 아주 네 그 따끈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또 네 든 또 네, 오이 맛이 또 조금 생소하거든요 생소한데도 또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네 제안을 드려봅니다
1: 좋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메뉴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0: 네.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

0: 홍삼의 약관 필독.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오이 멸치볶음 다들 약간 생소한 반응들이신데 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맛이. 예, 세 번째 메뉴까지 전해드렸고 마지막 오이 네. 명란 마요 범벅. 아, 여기부터 지금 예, 굉장히 설레게 한다. 범벅에서. 예.
4: 네. 그 명란이 감칠맛 중에는 제일 최고봉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바다의 감칠맛 그리고 마요네즈 어떤 그 고소하고 진한 눅진한 네. 맛. 그다음에 오이 가 딱 들어가서 그거를 막 비벼 섞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명란의 좀 비율이 각각의 1:1:1 정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명란의 그 비율이 조금 더 높으면 더 눅진하게 범벅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명란 같은 경우 이제 겉껍질 빼고 알만 이렇게 소소소 네 긁어내신 다음에 그다음에 오이는 최대한 얇게 썰어서 소금에 이제 절인 다음에 살짝만 절여서 물기 꼭 짜면 개가 오독오독 씹히는 그런 오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명란 아까 그 알 한 거랑 그다음에 마요네즈 그다음에 거기에 후추 조금 더 이제 가미하신 다음에 충분히 이제 섞어주면 사실 그거를 어디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어디 뭐 이렇게 면 같은 거 삶아서 그냥 거기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3: 이거 약간 바게트 위에 올려 먹으면 어떨까요, 선생님?
4: 그것도 너무 맛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크래커 같은 거라도 이렇게 올려서 이제 완주로도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해서 요거는 이제 명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오이를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기간이 소비 기한이 그렇게 막 짧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제 조금 충분히 해서 만들어 두시고 생각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 소스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3: 너무 행복해진다. 네. 네. 네, 생각만 해도 네. 지금. 아, 그리고 아까 오늘 네. 메뉴 주셨던 분들 중에서 오이를 네. 크림치즈에 이렇게 버무려서
4: 아, 네, 맞아요.
3: 달걀, 삶은 달걀이랑 같이 아침으로 드시면 잘 넘어간다고 하시네요.
4: 맞아요. 그걸 크림치즈. 이제 그 차츠키 소스라고 왜 오이랑 그 요거트 이제 요거는 요거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크림치즈 네. 요거 이게 우유 베이스 그 소스랑 이제 그 유제품이랑 오이랑 섞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딜이나 요런 향신료 같이 넣어서 그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이 또 들어가서 거기 단백질까지 쫙 그 아침에 요거랑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은 정말 든든한 네, 하루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3: 보니까
4: 좋네요.
3: 되게 건강식들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4: 너무 역시 우리
3: 오바리트.
4: 네, 오바리트.
3: 하루의 출발이 아주 건강합니다, 정말. 그리고 오이 김밥을 약간 반건조 오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4: 네, 맞아요. 오이를 약간 반건조 시켜서 약간 그 식감도 살아있으면서 꼬들꼬들한 그 느낌을 이제 김밥에다 넣으면 그 지난주에 궁채고 했던 것처럼 그거랑 비슷할 네. 것 같은데요.
3: 그런데요? 네. 안성에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안성 가실 일 있으시면. 네. 예. 그리고 오늘 오이 쓰러 오신 로또와 개꿈님은 탕평창 하시려고 했대요. 오늘 세상에.
4: 와 이거 진짜 어머 저 닭살이 너무 돌았는데요.
3: 너무 좋다.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뭐 오이 일단은 오이 볶음 요리 요거 이제 좀 새로운 느낌이어서 뭐 드셔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네. 도전해 볼 법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4: 그리고 진짜 요즘에 오이 샌드위치가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도 이제 그 빵 안에다가 마요네즈나 이런 거 이제 넣고서 그냥 살짝 소금만 넣으면 그냥 오이 자체로 충분한 그 네 느낌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네, 해서 드시면 너무 간단하고
3: 네. 네. 그럼요. 잠자리님 얼마나 맛있게요? 좋습니다. 오늘 오이 연두부 폰즈 샐러드 청포묵 오이 무침 오이 멸치볶음 오이 명란마요 범벅까지 자세한 레시피는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선생님 너무 오늘도
4: 네
3: 입맛 다시는 시간 고맙습니다.
4: 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3: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빠르게 오늘 연주곡으로 같이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나절이 곧 평생인 어떤 버섯은 저녁 노을의 진홍빛이나 별들의 차가운 빛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면서 짝짓기에 열중하느라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 러브버그는 이 계절만 살기에 겨울과 맞설 일도 새봄을 축하할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동이라는 새를 보면 한심해합니다. 아, 저런 멍청한 새 같으니라고. 아니 뭐하러 힘들게 구말리나 날아오르려고 저렇게 힘을 쓰는 거지? 여섯 달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날다니, 아유 왜 사서 저 고생을 하는 거야? 하기사 러브버그나 붕새나 자기 일생을 충실히 살면 그뿐입니다. 짧은 생을 주어진 한도 내에서 즐기며 살려 하거나 긴 생을 최대한 높이 솟아올라 하늘과 땅을 흔들려 하거나 소신대로

아, 참 모를 것 송이인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이니 저마다 자기 깜냥꽃 충실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주 자기 기준을 잘 지켜야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of ships and shoes and sealing wax of cabbages and kings.
1: Just one lifetime 들었습니다. 그 뭐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게 맞는 거죠? 예. 아 물론 환생이나 윤회설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있다고 할지라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뭐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번 just one lifetime. 예, 샤기하고 스팅이 함께한 예, 멋진 음악 들었습니다. 스팅은 뭐 어떤 리듬에도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예. 샤기, 스팅, just one lifetime.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3일 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0: 머지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자버에, IS 동서 도드라만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아, 토토의 Stop Loving You 들었습니다. 토토의 연주 듣고 있으면 이 뭐라 그럴까 톱니바퀴 아귀가 딱 짝짝 맞아 들어가는 이 와 그런 완벽한 연주를 듣는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예. 토토의 연주한 노래 Stop Loving You 김지헌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9721번으로 책을 사진 찍어 보내셨네. 영차 영국 축구? 어이구.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배철수의 축구 캠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월드컵 관련 책하고 영국 축구 책을 빌려 애들한테 읽혔는데 제가 봐도 재밌네요. 오. 그래요? 이거 두 권 읽으면 이제 축구의 도사도 되는 거예요? 축구 전문가? 자, 그동안 사이비 전문가들과 함께 축구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특히 사이비 전문가 있어요. 배순탁이라고.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는 진짜 전문가들 모시고 본격적으로 축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드디어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의 정말 뭐 꿈꾸는 꿈의 게임 월드컵 개막 수요일에 그래서 축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진 씨가 청해 주신 음악 핑크 트라이

켈리 클락슨,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들었습니다. 8318번으로 경북 구미에 사는 52세 정경애입니다. 1년의 공백 끝에 결국 재취업에 성공해 다시 출근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설렘도 있지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네요. 그래도 이번 직장에서는 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다니고 싶습니다. 공백이 1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 그동안 쭉 해오셨던 건데 뭐 잘 적응하시겠죠. 정경혜 씨 고맙습니다.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켈리 클락슨. 앞에 들으신 음악은 핑크의 Try였고요. 오정현 씨, 백혜맨 새 PD님 안 오셨나요? 왜? 송명석 PD가 뭐 마음에 안 듭니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유임입니다. 유임. 워낙 능력이 있어서 유임. 한규현 씨. 월드컵 시즌 되니까 카타르 월드컵 때 임진모 선생님이 남기신 명언. 공은 둥글고 음악은 아름답다가 떠오릅니다. 아저씨도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임진모 씨는 뭐 방송 안 들으니까 우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공은 둥글고 음악은 아름답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명언입니까? 나 정말.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예, 정말로 쌀로 밥 짓는 얘기. 예. 물을 좀 많이 넣으면 밥이 질어집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겠다. 자, 최혜진 씨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탁식.

0: 잘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현재 강원 산지 특히 정선군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강원도와 경북 북동산지에는 소나기가 낮 동안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고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에는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같이 짙어지니까 한낮에 외출하신다면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번 주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지금은 대륙 횡단 열차에 대한 꿈이나 환상을 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기차 안에서 먹고 자며 긴 거리를 여행하기. 지금은 시간 낭비의 고행일 뿐이다. 어떤 이가 인도 배낭 여행을 했을 때 1박 2일 기차에서 보낸 이야기를 한다. 그런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서점에서 도덕경 영역본을 한 권 샀다고 한다. 중학생 때 대만의 만화가 채지충이 그린 도덕경을 읽었고 대학 된 전공으로 접한 도덕경인데 그는 또 별 생각 없이 다시 영어로 된 도덕경을 집었단다.

20년 뒤 그는 SF 작가 켄 리우의 도덕경을 번역한다. 켄 리우가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황유원은 길을 찾는 책 도덕경에 지인이 한 말을 적는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끔 아무데나 펼쳐서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철수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기원전 500년이라는 까마득한 옛날을 살았던 노자를 읽는 사람들 생각을 한다. 뜻밖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덕경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

학교 시절 도덕경을 한 구절씩 외우곤 했다. 그래서 켄 리우가 도덕경을 번역한다는 소식을 듣자 도가 도는 비가 도요라는 첫 문장이 떠올랐다. 김현수 작가는 그러면서 첫 문장의 번역 자기 버전은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였다고 회상한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소설가인 원소유는 도덕경 강독 수업을 몇 차례나 듣고도 완독했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켄 리우와 함께 헤맬 수 있어서 신난다고 했다. 세상에는 이미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고 도덕경 또한 무수히 많은 판본이 있다. 번역이라면 AI에게 시켜도 되는 세상인데 왜 환상적인 이야기꾼인 켄 리우는 굳이 직접 도덕경을 번역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였을까? 대답이 값싸고 즉각적인 시대일수록 주의와 겸손은 귀해집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우리의 문장을 완성하지만 도덕경은 우리에게 문장을 불완전하게 남겨두는 법을 이름 붙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 속이 시끄러웠다면 길을 찾는 책 도덕경에 아무데나 펼쳐서 욕망이 떨어져 나가고 자유가 숨쉴 공간을 얻어도 좋겠다.

네, 파블로 크루즈라는 밴드입니다. 네. 샌프란시스코로 중심으로 활동했던 밴드. 좋은 음악 여러 곡 남겼죠. 예, 파블로 크루즈, Love Will Find a Way 들었습니다. 8459번으로 예, 저도 철수 아저씨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다는 모르지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그럼 됐죠 뭐. 저도 제가 얘기하는 걸 다 모르는데요 뭐. 8459번 고맙습니다. 자, 6시 40분 23초 막 지났습니다. 와, 최기병 씨는 지금 런던에 계시네요. 매번 해외 나올 때마다 까먹었는데 드디어 실시간으로 들으며 사연 보내봅니다. 꼭 읽어주세요. 런던을 걸으며 백캠을 듣고 있는 최규병이라고 합니다.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러 오기도 해서 뜻깊네요. 오. 최규병 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가셨으니까 뭐 음악계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공연하러 가셨나? 아니면 녹음하러 가셨나? 뭐 에비로드 스튜디오 같은 데로? 오, 아니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그냥 아무튼 예, 일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보내주세요. 무슨 일 하시는지. 아니 뭐 보내기 싫으면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김태민 씨가 예, 이글스의 I can't tell you why 청해 주셨네요. 자, 오늘 Hell Freezes Over 예, 라이브 앨범입니다. 어쿠스틱 라이브 앨범에서 보내드립니다. 이글스 I can't tell you why.

0: Thank you.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랑
5: 나왔어.
4: 우리

0: 두드람
1: 맛있는 두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두드람
2: 온라인에서도 두드람.
3: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솔직히 맞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점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까 런던을 걸으면서 방송 듣는 분 계셨잖아요. 여긴 또 베를린인데요. 0322번. 와, 혼자서 유럽 배낭여행 중. 베를린입니다. 어제는 우즈의 베를린 콘서트도 갔었는데, 우즈가 베를린에서 백햄 친구 우즈. 오야. 내일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보러 가보려고요. 오, 멋진데요. 이곳 유럽도 월드컵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철수 아저씨만큼 다들 신나 보여요. 아, 그래요? 하긴 유럽은 뭐 축구는 뭐 대단하니까요. 자, 여행 잘하고 돌아오시고요. 3534번으로 청해 주신 조지 마이클, 엘튼 존,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약점을 이겨내며 잘하는 걸 계속 이어간다. 19세기 독일에서 병약하게 태어난 어느 소년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아버지한테 체조와 보디빌딩, 주짓수를 배워서 몸을 튼튼히 하더니 영구로 이주해서는 호신술을 가르쳤죠. 그런데 1차 대전이 터져서 졸지에 적성국 출신자로 수용소에 구금되죠. 그런데 거기서도 요가와 동물의 움직임을 응용해서 다양한 기구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의 이름은 요제프 후베르투스 필라테스. 오늘날 그 필라테스의 창시자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끌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 for you.
5: 창이야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0: 로제 그리고 브루노 마스 아파트 들었습니다. 어? 아파트 나오길래 순간 올댓 뮤직으로 채널 바뀐 줄 알았네요. 이상용 씨, 조우연 씨는 와 아파트 도입부가 한국어라 백캠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오, 근데 참 아니 아파트를 조사해 보면 지금 꽤 많이 나갔는데 이거 싱글 차트도 에서도 엄청 히트해가지고 많이 나갔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네. 자, 0516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로제, 브루노 마스, 아파트.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글의 주식회사 워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네. 네.
7: 지금 뭐 극장가는 어떻습니까? 군체가 계속.
8: 그죠. 지금 군체가 1위, 와일드싱이 2위. 한국 영화가 1, 2위 계속하고 있고요. 아마 군체는 이번 주 중에 500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와일드싱도 아마 이번 주에 100만 갈 거고 이제 이번 주 원래 개봉작은 스필버그 감독의 디스클로저 데이가
7: 이건 만만치 않겠는데
8: 개봉하는데 그거는 아직 시사를 안 했어요.
7: 그러니까 아, 그래요?
8: 내일 시사하고 내일 모레 개봉해서 그래서 오늘은 스필버그 영화를 소개할 방법은 없습니다.
7: 제가 저
8: 영화를 못 봐서
7: 예.
8: 궁금해요.
7: 스필버그 감독하고 예. 네. 인터뷰하는 거 잠깐 봤는데
8: 네.
7: 클립으로
8: 네.
7: 재밌을 것 같은데
8: 또 스필버그 감독의 외계인 소재면
7: 네.
8: 뭔가 또 기대가 되잖아요.
7: 그동안 쭉 재밌었거든요.
8: 네. 그러니까 뭘 만들어도 잘 만드는 사람인데
7: 그렇죠.
8: 특히 외계인을 소재로 만든다고 그러면 뭔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은 기대가 있어서 저도 내일 시사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7: 그 연세도 꽤 드셨는데
8: 그러니까요.
7: 그렇게 제대로 작품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8: 그게 참 나이와 상관 물리적인 나이와 상관이 없다 싶은 게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를 보면서
7: 재밌었죠. 예.
8: 와 이게 지금 그 연세의 감독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런 그러니까. 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7: 아니,
8: 여전히 젊은 감독.
7: 저도 가끔 제가

0: 이제 아, 이 나이 많은데 뭐 내가 그걸 하는 게 했겠어 뭐 아유 뭐 이러다가도
1: 네.
0: 그런 양반들 보면 아유 까불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2: 네. 그래서 원래 오늘은 이번 주 개봉작을 만약에 스필버그 영화를 봤으면 그 영화를 소개했을 텐데.
0: 아, 그거 다음 주에 해주세요.
2: 네. 그래서 어떤 영화가 좋을까 이제 주말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OTT에 있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2: 한 한 달 전쯤에 OTT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를 소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사회 국내 개봉할 때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근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 찾아보니까
0: 소개 안 했는데 제가 잘 알죠 이런 건.
2: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0: 안 했어요, 안 했어요.
2: 왜 안 했나 했더니 그 주에 왕가 사는 남자를 소개하느라고.
0: 아, 왕사남 해야죠.
2: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올해 초 왕가 사는 남자 개봉 즈음에 함께 개봉을 했고 한 달 전쯤에 OTT로 넘어온
0: 네네.
2: 할리우드 영화고요.
0: 예.
2: 직장 상사 길들이기라는 영화. 요거 극장에서 봐도 재밌는데 또 집에서 보니까 약간 집에서 약간 좀 군것질하면서 약간 좀 낄낄대면서 보기에 좋은 장르라 요거 집에서 보기에 괜찮아요.
0: 아니 저 제가 이거 길들이기.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2: 네.
0: 근데 그걸 보면서
2: 네.
0: 지금 이제 개봉 끝났으니 극장에서 내려갔으니까
2: 네.
0: 극장에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건 집에서 보는 게 제대로죠.
2: 근데 항상 저의 주장은 네. 극장에서 보기에 가장 좋은 장르는 저는 공포하고 코미디라고 생각하거든요.
0: 아, 그래요?
2: 네. 그게 혼자 느끼는 재미와 함께 비명 지르고 함께 웃을 때 그 좀 증폭되는 전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0: 그럴 수도 있겠네.
2: 항상 와일드씬 같은 코미디 영화 보실 때는 예매가 많이 된 관을 고르셔라라고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리는데
0: 네네.
2: 그러니까 공포와 코미디가 극장에서 즐기기 굉장히 좋은 장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영화는 공포 코미디고 코믹 호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극장에서 봐도 아마 재밌게 보셨을 텐데 그때는 이 영화까지 신경 쓰기에는 한국의 관객들이 이미 그 즈음에 개봉한 영화들이 많아서 아마 신경을 못 쓰셨을 거고요.
0: 네네.
2: 이제 집에서 볼 수 있으니까 재밌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직장 상사 길들이기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2022년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0: 있었죠. 슬픔의 삼각형.
2: 네. 그러니까 크루즈가 좌초하면서 무인도에 사람들이 표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제 크루즈 안에서는 완벽하게 계급 사이였죠. 돈 많은 사람과 그냥 일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근데 네네. 무인도에 표류하고 보니 그러한 계급 자체가 무의미해지면서 벌어지는 이렇게 코믹한 상황을 예술 영화의 장르 안에서 풀어내서 그게 칸 영화제 황금 종려를 받았단 말이에요.
0: 재밌게 봤어요, 저도.
2: 근데 직장 상사 길들이기가 나온 뒤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는 비공식적인 슬픔의 삼각형 코믹한 리메이크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기본 설정은 슬픔의 삼각형과 비슷하다는 거죠.
0: 네네.
2: 주인공은 린다라는 여성이고요. 한 기업의 전략 기획팀에서 7년 동안 일을 아주 아주 잘하는 직원이에요.
0: 예.
2: 그런데 그를 아끼던 회사의 오너는 사망을 하고 그 오너의 이제 아들이 경영권을 물려받는데 이 아들은 회사 경영엔 별로 관심 없고 무엇보다 린다라는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턱이 없고 일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도 린다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요직에 앉혀줄 마음도 없어요. 근데 이 돌아가신 아버님, 그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린다에게 임원 자리를 약속했었단 말이에요.
0: 돌아가셨잖아.
2: 근데 이제 그게 다 무의미해진 상황에 둘이 어떻게 함께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일군의 사람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데 비행기가 추락하고 무인도에서 눈을 떠보니 그 린다와
0: 달랑 둘이
2: 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기만 하고 영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던 직장 상사 브래들리 둘만 살아남은 거죠. 근데 여기서 영화 시작부터 밝히고 시작하는 게 뭐냐면 린다라는 여성의 취미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기예요.
0: 오, 원래?
2: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존 방법을 익히는 게 삶의 유일한 취미인 사람인 린다와 함께 브래들리가 표류를 하면서
0: 네.
2: 회사에서의 권력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직장 상사 길들이기.
0: 그러네.
2: 이게 한국에서 붙인 제목이에요. 직장 상사 길들이기.
0: 그러니까 전혀 원제하고는 뭐. 예.
2: 원래 제목은 뭐 샌드 헬프라고 그래서.
0: 샌드 헬프.
2: 이게 뭐 도와달라라는 뭐 신호를 보낸다는 구조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0: 약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문자할 때 오늘 여기 나 지금 여기 카페인데 두 시간 동안 같은 노래만 나와 살려줘. 약간 그럴 때 쓰는 살려줘 같은 표현이기도 하대요.
1: 샌드
0: 그, 그런 식으로 쓰는 샌드 헬프라는 그 이야기들 가령 회사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면 이제 친구한테 어떤 문자를 보내면서 아, 나 지금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살려줘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서 그러저런 의미를 담은 제목인데 한국에서 그 의미를 다 살려서 아마 홍보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직장 상사 길들이기라는
1: 말 권량이 길들이기의 패러디인데요.
0: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좀 귀엽게 이게 영화의 색깔과 다르게 좀 귀엽게 붙어서 흥행이 안 됐나 싶기도 하고요.
1: 그럴 수도 있겠는데.
0: 근데 이 영화를 보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 건 감독이 샘 네임이라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1: 네네.
0: 샘 네임이 감독은 영화 좀 이것저것 특히 그 흔히 말하는 B급 영화도 좀 보시고 저예산 호러 영화도 좀 찾아보신 분이라면 그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감독이고요. 80년대 이블 데드라고 하는 저예산 일종의 코믹 호러 저예산 그 호러 영화의 하나이고 한 획을 그은 그 감독이에요. 그러다가 할리우드 메인스트림으로 스카웃이 돼서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만들었죠.
1: 네.
0: 그 예전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세 편을 딱 만들고 나서 다시 원래 자신이 잘하는 공포 영화로 돌아가 만든 게 드래그 미 투 헬이라고 제가 정말 재밌게 본 공포 영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감독의 영화는 호러인데 웃겨요.
1: 웃기는 호러.
0: 예, 그게 바로 샘 네임이 감독의 특징이거든요.
1: 네.
0: 근데 바로 그 드래그 미 투 헬을 만들고 다시 또 메인스트림으로 가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만들더니 그 스파이더맨에서 드래그 미 투 헬로 갔듯이 다시 이제 큰 영화 하나 만들고 나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조금 작은 규모의 코믹한 호러 영화를 만든 게 직장 상사 길들이기입니다.
1: 네.
0: 그래서 샘 네임이 감독의 혹시 드래그 미 투 헬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그냥 그 영화의 톤 앤 매너로 생각하고 직장 상사 길들이기를 보시면 약간 좀 낄낄대면서 좀 키득거리면서 특히 집에서는 맥주 한잔하면서 보시기에 괜찮은 영화일 겁니다.
1: 저도 이번 주에 이거 봐야 되겠다.
0: 네, 근데 살짝 살짝 지저분한 이분의 그 호러의 특징이 살짝 좀 지저분한 살짝 징그러운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만화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걸 너무 징그럽거나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1: 그렇게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0: 일부러 좀 과장해서 그러기 때문에 약간 우습게 볼 수 있는 표현법들이 좀 있습니다.
1: 자, 음악은 듣죠?
0: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블론디의 음악이
1: 블론디의 음악이
0: 있는데 린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블론디예요. 그래서 처음에 린다라는 캐릭터가 이제 영화에 소개가 될 때 회사에 막 출근할 때 그때 흘러나오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Rip Her to Shreds. 그래서 뭐 직역하면 그녀를 갈갈이 찢어버려 같은 제목을 가진 Rip Her to Shreds라는 노래와 함께 린다라는 배역을 소개하거든요.
1: 네네.
0: 예, 그래서 블론디의 그 노래를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은 영화 직장 상사 길들이기. 자, 블론디의 Rip Her to Shreds 듣겠습니다.

0: 네, 블론디의 Ripper to Shreds 들었습니다. 자, 직장 상사 길들이기. 원제는 Send Help. 네.
1: 이게 감독 샘 네이미를 생각하면 네. 오, 그래 샘 네이미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영화지. 샘 네이미가 제일 잘 만드는 영화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배우를 보면 이게 좀 뜻밖이에요. 배우가 레이첼 맥아담스거든요.
0: 근데 레이첼 맥아담스가 예전에 우리가 보던 영화하고 너무 다른 캐릭터 나오잖아요.
1: 제가 레이첼 맥아담스라는 배우를 좋아해서 레이첼 맥아담스의 출연작은 거의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초창기에 그 퀸카로 살아남는 법 정도 이후로는 그나마 퀸카로 살아남는 법 때 이미지 정도에 조금 좀 가까워진 영화가 아닌가 싶고 지금 최근에 재개봉한 영화 가운데 노트북이라는 멜로 영화 있거든요.
0: 네네.
1: 그 노트북의 레이첼 맥아담스나 아니면 어바웃 타임의 레이첼 맥아담스의 그 이미지나 아니면 스포트라이트라는 그 아주 진중한 영화에서 기자를 연기했던 그런 레이첼 맥아담스를 생각하시면 시작부터 당황하실 거고요.
0: 그렇죠.
1: 제 기준에서는 레이첼 맥아담스 연기 인생의 가장 큰 좀 연기 변신 폭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 싶고 샘 네이미 감독과는 그 전에 같이 작업한 적이 있어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라는 멀티버스라는 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라는 영화에서 감독과 배우로 함께 작업한 뒤에 샘 네이미가 마음에 든 거죠.
0: 네네.
1: 레이첼 맥아담스, 이 배우 괜찮은데 내 영화에서 망가뜨려 봐야지. 라고 해서 이제 레이첼 맥아담스 캐스팅했고 레이첼 맥아담스는 그렇다면 감독이 원한다면 기꺼이 망가져 주지. 그리고 본인에게도 사실은 늘 이런 좀 답답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늘 좀 사랑스럽고
0: 그렇죠?
1: 뭔가 좀 사람들이 선망하고 뭐 그런 캐릭터들을 계속 그 연기를 해왔는데 본인도 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원 없이 망가질 수 있는
0: 아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는 계속 다양한 배역을 하고 싶은데
1: 네.
0: 감독이나 제작사에서는
1: 네.
0: 이 배우가 성공한 그 캐릭터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1: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또 장점이 뭐냐면 그동안 쌓아왔던 레이첼 맥아담스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람들 호감도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주인공 린다를 미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0: 아.
1: 이게 처음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의 특히 뭐 입장이나 우리 모두가 무슨 오너는 아니니까 오너나 상사에게서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들을 좀 대리 만족하는 의미에서 무인도에서 입장이 좀 바뀌어서 오너가 직원인 린다에게 쩔쩔매야 되는 상황을 보면 재미도 있고 통쾌하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선을 넘어가야 되는 그 어떤 자꾸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장르란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러면 이 주인공을 편들기 힘들고 쟤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 레이첼 맥아담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런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1: 주인공에 대한 호감은 어쨌든 놓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레이첼 맥아담스라는 배우의 이름값이나 그 연기력에 맞서서 상대 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배우가 전 이 배우한테 사실 더 크게 감탄을 한 것 같아요. 레이첼 맥아담스는 원래 연기를 잘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0: 네.
1: 딜런 오브라이언이라는 그러니까 그 상사를 연기하는 배우는
0: 네, 딜런 오브라이언.

0: 기억에는 메이즈 러너에서의 청춘 스타로 기억을 하고 있던 배우이고 그 뒤에는
1: 이름은 낯설어요.
0: 근데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면 그 영화의 주인공을 아마 떠올릴 수 있을 텐데 네. 저도 그때 이후로 딱히 기억나는 필모가 없었거든요.
1: 근데 얼굴은 또 보면 본 얼굴이에요.
0: 이 영화에서 그 역할이 딱입니다.
1: 아
0: 정말 재수 없는 상사일 때는 정말 재수가 없다가 린다에게 당하기 시작할 때는 흔히 말하는 좀 타격감이 있는 거죠. 그 당하는 모습이 되게 통쾌하게 만들어주게 당해줘요. 그래서 레이첼 맥아담스와 딜런 오브라이언이라는 두 좋은 배우의 합이 있고 드래그 미 투 헬 같은 영화를 재밌게 그러면서 살짝 오싹하게 만들었던 샘 레이미 감독의 그 호러 영화의 연출이 있어서 집에서 웃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살짝 잔인하거나 네, 살짝 지저분한 장면이 조금씩 등장하긴 합니다.
1: 그러면은 뭐 19금이에요?
0: 이게 할리우드 미국에서는 R등급이 나왔거든요. R등급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19금이라고 보시면
1: 그렇죠.
0: 되는데 국내에서 15세가 나왔더라고요. 한국이
1: 야 우리가 이거 이 등급할 때 좀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0: 한국이 대체로 성적인 표현에서는 좀 더 엄격하고
1: 아 그쪽은 엄격하고
0: 폭력에서는 좀 더 관대한 면이 있다고 그냥, 생각해요.
1: 아, 폭력은 관대하고
0: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프랑스에서는 중학생 관람가였잖아요.
1: 그거는 네. 좀 놀랍긴 해요.
0: 그치, 그럼 우리가 이런데 반대로 또 직장상사 길들이 같은 R등급 영화가 한국에서는 15세 관람가가 나왔고 근데 15세가 가능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인한 장면도 사실적으로 막 못 견디게 잔인하게 그리는
1: 그렇게
0: 게 아니라
1: 그리질 않았군요.
0: 약간 웃기게 잔인한 약간 웃기게 징그러운 웃기게 지저분한 아마 그래서 충분히 15세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직장 상사 길들이기
0: 네.
1: 디즈니 더하기에 있습니다.
0: 네.
1: 샌드 헬프
0: 네. 자, 이 그럼, 곡이 바로 네. 영화의 마지막 엔딩 곡이고요. One A or Another 이 제목 자체가 뭐 어떻게든 뭐 조금 더 의역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같은 그렇죠.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딱이죠. 이게 엔딩곡입니다.
1: 자, 블론디의 One Way or Another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0: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햇볕은 따갑지만 공기는 덥지 않아서 활동하기 좋습니다. 내일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고요.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 아침 기온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서늘하게 시작이 되겠고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면서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는 주춤한 대신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내일도 오후 한때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전망이고요. 비의 양은 적겠지만 돌풍이 불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 오존 지수가 다 매우 높겠습니다. 낮에 외출하신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링킨 팍, 엠티네스 머신 들었습니다. 이도관 씨고 왔습니다. 자, 7시 34분 29초 막 지났습니다. 야, 이 사진은 진짜 멋지네요. 5652번으로 지난 주말 바다 위 해상 펜션에서 찍은 노을입니다. 백캠 들으며 실링 제대로 하고 왔어요. 아, 노을 질 때는 백캠이죠. 네. 그럼요. 노을 안 질 때도 백캠. 네. 비 올 때도 백캠. 이재훈 씨는 며칠 전에 한라산에 다녀왔어요. 와, 거기서 어떤 분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 티셔츠를 입고 산행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뒷모습만 봤지만 가족 같았습니다. 산에 갈 땐 또 백캠이죠. 네. 백캠 티셔츠. 아이, 고맙습니다.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예. 자, 9629번으로 앤더슨 팍. 앤더슨 팍. 사실 이거 PAAK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팩이라고도 발음하고 팍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박이라는 게 이게. 이게 박이라는 걸 알. 셀이 박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A만 하나 더 있는 거죠. 예. 본관도 미량이라는데, 예. 어머니가 미량 박씨잖아요. 어머니 성 받은 거예요. 앤더슨 박. 우리는 그래서 앤더슨 박으로 해야죠. 자, 앤더슨 박. 예. K-POP에서 영향을 받고 K-POP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한. 자, 앤더슨 박 그리고 청아 Bad on You.

네, For a Boy, Immortals. 이학철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앤더슨 박 그리고 청아 베런 뉴였고요. 0517번입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48세 3개월차 초보 트럭커입니다. 25년 동안 호텔에 근무하다 노후 대책으로 대형 화물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는 분들과 또 제2막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네, 뭘? 샤인다운의 세컨 챈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아무튼 응원합니다. 응원 0517번 응원해야죠. 네. 자, 2182번으로 청해 주신 조자 스미스 블루 라이츠.

0: 그레이놀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I was born by the river.
3: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조금 전에 트럭으로 제2의 인생 시작하셨다는 분. 이 노래 추천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뭘 기대하세요. 자, 아무튼 그분에게 제 수준에서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Grateful Dead의 트럭킹.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저희 팀은 정해진 리더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죠.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모두와 발맞춰 걷는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힘은 사람들 위에서는 권위에서가 아니라 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배려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0: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포츠 팬들 중에는 직접 경기장에 찾아다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간혹 선수들의 플레이가 믿었지 못해서 분통을 터뜨리며 거친 말이나 액션을 하기도 하고 팀의 패배를 마치 나의 패배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스포츠팀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데는 긍정의 효과가 더 많대요. 경기를 보는 동안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는 데다가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적 보상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우리 팀의 승패를 거듭 지켜보며 패배를 건강히 받아들이는 법도 배웁니다. 열심히 좋아하는 마음이 가져다주는 부차적인 긍정 효과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뭔가를 좋아하게 만드나 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8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이원석의 Q사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있을 때 생겨나는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얘기 나눴어요. 손원웅 님이 승패를 배운다는 말 좋네요. 그래도 기왕이면 이기는 게 낫죠. 사자 화이팅 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이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그 점에서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점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게 느껴져요. 승리만 계속 배우다가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할 텐데 패배 실패를 마주쳤을 때 너무 큰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응원하면서 그 사람의 좌절과 또 환희를 간접적으로 겪어보면서도 좀 배웠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0: 있다. 윤승현님은 스포츠팀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이나 누나와 별밤을 좋아해요라고. 감사합니다, 승현님. 자, 오늘 3, 4부에는요. 절찬리 상영 중이고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읽어두면 좋을 만한 문학 작품도 만나고 거기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의 사연도 받을 거예요. 이따 9시부터고요. 그 전에 월요일인 오늘 부엉이들에겐 어떤 하루였는지 평범할 것 같은 내 얘기도 별밤에서는 얼마든지 귀한 사연이 되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좋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삼일제약, 포스코 E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니키 유어와 헤이데이지의 선루프 듣고 오셨고요. 3582님께서 학원 운영 중인데 어제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가족상을 당하셔서 오늘 출근을 못하셨어요. 오늘부터 중등 기말고사 대비라 정말 정신없었네요. 아,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끝났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또 유난히 바빠지는 시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마음까지 쓰이는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학원 운영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마치신 거는 우리 모두 스스로를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주혜원님, 취업준비생인데요. 1차 서류 합격하고 면접 준비 중에 경력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잠깐 일했던 회사에서 자료를 자꾸 안 보내주네요. 기한이 있어서 마음이 조마조마. 별거 아닌 서류 빨리빨리 좀 보내주라. 나한테는 소중한 기회란 말이다. 정말 눈물이 나올 것처럼 답답해서 소리쳐봅니다. 헐. 왜 그러지? 뭐 몇 번 더 좀 재촉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거는 에이 설마 근데 그 기한을 놓치게 하겠어요? 그 큰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근데 그 마음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저도 좀 조급해서 연락이 그래도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일일 때는 그래도 연락 올 겁니다. 공서연님 야자하면서 들어요. 야자. 몇 시까지 하십니까? 서연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성경님은 대장봉님 여수 여행 와서 밤바다 보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진짜 그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사연입니다. 아직 거기는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이면은 서늘하게 분위기 있는 바람도 좀 불겠죠. 자,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신청곡 더 보내주시고요. 백예린의 Bye Bye My Blue.

예린의 Bye Bye My Blue에 이어서 오늘 나온 신곡입니다. Boy Next Door의 바이럴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직장에서 근무확인 서류를 빨리 안 보내줘서 답답하다라는 부엉이 사연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도움말이 왔는데 최수종님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다가 확인 및 소명해야 된다고 약간 번외 설명하고 전 직장 서류 떼면 되지 않을까요? 배달하다 멈춰서

오지랖 문자 보냅니다. 행쇼요. 라고. 아, 이런 따뜻한 마음 수종님. 아, 이제 복 받으실 겁니다. 본인 심지어 하던 일 멈추고 보내주시다니요. 정수경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똑같네.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아, 가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수경님 문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받아서 제출하는 걸로 가능하다. 오, 좋아요. 상황은 많은 해결책으로 빨리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4488님께서 대장부원 오늘 평소보다 좀 이른 시간에 운동 나왔더니 뻐꾸기 소리가 들리네요. 같은 주류인 부원이로서 반가운 마음에 대장부원에게 소식 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몇 시쯤 나가셨습니까? 아이고 부지런합니다. 저도 오늘 힘차게 운동하고 왔습니다. 어제 너무너무 정말 롱타임 촬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운동을 한 제 자신이 굉장히 지금 뿌듯한 상태입니다. 4490님은 어제부터 시댁 감자 농사 1군으로 투입돼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왔어요. 모레까지 더 해야 하는데 벌써 온몸이 아프네요. 매년 있는 일이라 안 갈 수도 없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세상에 매년 어떤 가족 행사처럼 굳어진 그런 일정인가 봐요. 아이고 다치지 않게 좀 몸 조심해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조심하세요. 스트레칭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더위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9775님은 대장부원님 월급날까지 며칠 남았는데 통장이 텅 비어버렸어요. 취업만 하면 세상 모든 시름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매달 이런 상황을 마주하니 또 다른 시름을 만난 것 같습니다. 경제관념이 없는지 어떡하죠? 사회초년생에게 쓴소리 해주세요. 그래도 님은 월급날을 좀 며칠 남기고 비웠잖아요. 저 어릴 때는 월급날 텅 비워버리는 사태도 많았어요. 모자라게 되는? 그러니까 저야말로 진짜 이 경제 개념은 지금도 사실 제가 개념이 있나? 절대 저는 아닌데 어릴 때부터 그게 좀 심각해서 오히려 돈을 벌면서부터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그걸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가 제일 좋대, 그것보단 저게 낫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걸 무조건 그냥 눈 딱 감고 적금을 해야 돼요. 예, 무조건. 그리고 중도 해지 안 되게끔 돈을 묶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소액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냥 단 5만 원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 더 보내주시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입니다. I knew it. I knew you.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설거지와 주방 뒷정리를 마치고 조명 스위치를 내린다. 깜깜해진 가게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이렇게 퇴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 나이 27에 시작해 6년간 혼자서 꾸려온 작은 식당을 다음 달에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매장 구하는 일, 내부 인테리어, 테이블마다 놓인 작은 소품까지 무엇 하나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다. 지인들의 사랑방 같은 장소를 정리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가게를 닫기로 결심하고 난 뒤에 새로 오시는 손님들 중에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해주시는 분을 만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서 마음이 먹먹해졌다. 단골 손님들 중엔 얼굴을 보자마자 울컥하는 분도 있었다. 그중 제일 힘든 건 혼자 꾸려온 그동안의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걸. 더 확장하지 못하고 여기서 접는다는 열패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패배감. 새로운 인생 계획이 있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기에 두렵고 누군가와 무언가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겁난다. 그래도 나의 작은 가게를 좋아하고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시면 좋겠다. 어디서든 맛있고 따뜻한 식사를 하시면 좋겠다.

조현아의 별별 위로 오늘 사연 주신 공도현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어요.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많이 두렵지만 마무리가 있어야 시작이 있듯 제 인생 산막을 위해 이막은 이만 닫으려 합니다. 잘 닫고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작은 가게를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의 위로가 됐던 별밤에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벌써 산막이라고요? 하, 진짜 멋집니다. 이게 본인이 어떤 그래도 의도와 물론 뭐 어려운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도 있었겠지만 아 지금 딱 어떤 시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공도현님. 진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런 것에도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냉철하시고 근데 그 와중에 마음은 또 너무 따뜻하셔서 어쩌면 이렇게 약간은 조금 서늘한 마음 가질 수도 있는 시기인데 단골 손님들 생각하면 또 울컥하시기도 하고 그분들의 안위를 바라시다니 도현님은 이런 분들은 뭘 하든 결국에는 예 따뜻한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공도현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부엉이들의 안녕했거나 그러지 못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받는 동안에 오웬의 오늘 들을게요.

오웬의 오늘에 이어서요. 윤하의 나는 계획이 있다 듣고 오셨는데요. 윤하는 계획이 있지만 계획에 약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까 월급날 며칠 앞두고 통장 텅 비었다라는 얘기에 제가 아주 깊은 공감하고 그 정도면 양반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김별님은 파산핑 부엉이 추가요. 96년생인데 박사 끝나고 올해 처음 돈을 벌어봐서 신나게 쓰다 보니 회피형이라 통장 잔고 못 보다가 결국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데 월급에서 드린 용돈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예,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20대의 좌절 사연을 지금 이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서 아유 너무 뭐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이 정도면 이것도 이건 너무나 훌륭한 박사 끝나고 박사 과정 하느라 무슨 지금 뭐 경제관념 세울 겨를도 없이 노력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월급에서 용돈도 드렸었어. 그 정도는 예, 그 대형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5869님 저는 남자친구 덕에 라디오 듣게 됐는데요. 오늘 남자친구랑 1주년이에요. 일하는 절 위해 제가 사는 곳에 하루 전에 와서 기다려주고 지금은 1주년 기념 여행을 떠나는 중입니다. 저 피곤할까봐 남자친구가 운전하고 있어요. 함께한 1년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의 날들도 함께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남용희씨 앞으로도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세요. 이나님이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남용희님 울타리 되어주실 거죠? 아, 용희님 이런 운전하다 울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셨나요? 두 분의 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희 별밤과 함께 이 추억의 책갈피에 저희 부엉이도 살짝 그려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트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032님, 아이 임신하면서 쉬었던 수영을 7년 만에 다시 시작했어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행히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 피맛 날 때까지 신나게 수영하고 씻고 나와서 맞는 이 밤 공기도 그리웠어요. 저만의 시간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멋있다. 세상에. 피맛 날 때까지 신나게 수영을 한다라는 말이 너무 이질감 드네요. 예. 물에 뜨기에서 수영 도전을 멈춘 저로서는 그저 너무 멋있게만 보입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의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박상영 작가님이랑 돌아올 거예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0: 안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소설, 작가의 상상력 또는 사실에 기반하여 창작으로 꾸며낸 이야기.
2: 이야기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3: 상상 속 이야기를 현실로 데려옵니다. 절찬리 상영중.

0: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소설 쓰다온 박상영입니다.
0: 지금 실제로 쓰다 오셨습니까?
1: 네네. 쓰고 있습니다.
0: 어느 정도 썼어요?
1: 신작 이제 나올 거는 다 썼고 그 다음에 연재하는 게 또 바로 다음 달부터 있어갖고.
0: 오늘 그럼 쓴 분량이 얼마나 돼요?
1: 오늘은 그냥 구성안을 썼어요.
0: 구성안? 네. 구성안부터 쓰면서 들어가는 거구나.
1: 이제 장편은 좀 아무래도 설계도가 있어야 돼갖고 예, 그거를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막 짜고 있어요 지금.
0: 신비롭습니다.
1: 그런 거 안 하세요? 아, 작사는 막 구성 안까지 쓸 건 없겠다.
0: 그럼요. 저는 특히 되게 약간 좀 그 즉흥기법 스타일이라서
1: 자동필기법.
0: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을 안 들은 채로 들으면서 그 감정선을 따라가면서 써야 잘. 그러고 나서 다시는 그 다음부터는 들으면서 이제 수정을 하죠.
1: 천재 아니야?
0: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기 이렇게 고착화돼 버렸어.
1: 1회 처음 들을 때 그냥 와라라라라 이렇게 쓰는 거야?
0: 아니 그게 한 번에 쓰는 건 아니죠. 그 멈추죠. 하다가 멈추고 그다음. 왜냐면 그 후렴구에서 주는 그 첫 느낌을 그 리스너들도 그렇게 들을 건데 아 이런 감정이 오니까 이렇게 써야지 하는 것보다.
1: 완전 감성의 영역으로 진짜 쓰네요.
0: 그렇게 하고 이성으로 수정을.
1: 돌아와서.
0: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데모 들어보고 자꾸 피드백 달라고 그러면
1: 김새겠다.
0: 너무 싫어. 그럼 이게 작업할 때 내가 좀 싱거워지는데 그런 스타일이라 구성안 같은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1: 오, 너무 신기하다.
0: 그래서 저는 아마 소설이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기도
1: 근데
0: 하고.
1: 근데 그러는 이나님께서도 이제 신간이 조만간 나온다고 들었는데.
0: 그건 이제 막 에세이니까 소설과 차원이 다르죠?
1: 아니, 차원이 다를 것까지
0: 다르죠.
1: 네. 다른 에세이 차원의 글쓰기다. 네,
0: 나옵니다.
1: 네.
0: 그리고 부엉이들은 다들 보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출연한 너튜브 콘텐츠 우리 이적 선배님과 함께하는 적수다.
1: 네, 맞습니다. 네,
0: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1: 진짜 저희 뭐 거의 그 손절에 관련해서 인생에 그 팬티를 내린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잘 편집을 해주셨는데
0: 아, 그래요?
1: 신나가지고 또 저희 맥주 마시면서 촬영했잖아요. 그래서
0: 저도 제가 나온 거 못 봐갖고
1: 아, 안 보셨어요?
0: 잘 편집됐죠?
1: 아, 저도 소리만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딱 그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에만 아주 예쁘게 매듭이 지어졌다.
0: 그래서 항상 도박을 하는 기분이에요.
1: 저도요. 예, 인생을 걸고 지금 10년의 방송 인생 동안 그렇게 해왔다. 예.
0: 그래서 진짜 전 제작진 또는 그 채널 주인장 뭐 이런 거를 이제 믿고
1: 그렇죠.
0: 이런 팀에서는 자극을 위해서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겠다 싶어요.
1: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생방송 중에서는 어떤 외줄타기를 하는 중이다. 떨어지면 죽는다.
0: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밑에 악어 때.
1: 예, 저희가 지금 7년째 외줄을 타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그 광경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0: 아니 그나저나 박상현 작가님 이번에 새 프로필 사진 나. 나왔나 보던데.
1: 네.
0: 되게 근사합니다.
1: 골라주세요. 저희 두 개가 마음에 드는데 아직도 그래갖고 초록창을 못 바꿨거든요. 이게 진짜 10년 만에 찍었는데.
0: 이게 지금 두 개 제가 보고 있는 두 가지 버전인
1: 네네.
0: 거죠?
1: 네. 웃는 약간. 버전과 진지한 웃는 작가 버전. 삐딱하고 진지한 작가 버전이 있거든요.
0: 저 삐딱하고 진지한 작가 버전이 상반신 컷으로 하면
1: 네. 근데 초록창에는 사실 얼굴만 들어갈 거니까.
0: 아 그럼 이 사람 좋은 느낌 가야 돼. 사람 요거 솔직히 조금 들으신 거 없어요?
1: 없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들으시면 되게 야비해 보이거든요.
0: 야비해 보여요? 네,
1: 전 중간은 없어요. 엄청 못돼 보이거나.
0: 저거 지금 네. 그 부엉이 분들 궁금하시면 박상현 작가 SNS에 지금.

0: 현재 걸려 있는 프로필 사진 보면은
1: 네, 맞습니다.
0: 그게 약간 지금 덜 웃은 버전인데 네네. 저거 얼굴 쪽 약간 증명사진 컷으로 한번 크롭 좀 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저 지금 진지하거든요.
1: 그거는 나중에 하고
0: 그러니까 저 사람 좋은 사진은 뭔가 그 작가미가 좀 덜 나오고
1: 맞아요.
0: 왼쪽 사진은
1: 삐딱한 사진은
0: 저거 괜찮은 것 같아 나는.
1: 아 오케이 그럼 그걸로 가겠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초록창에 또 대장부엉이님 검색해 보니까 한 12년 전 사진 아직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0: 어떤 거예요 저 지금?
1: 그 머리 이렇게 구기고 있는 사진 있잖아.
0: 그 긴 머리?
1: 오 옛날
0: 김이나의 작사법 때 찍은 건데.
1: 맞아요 2015년 14년 그때 사진 아직도 쓰고.
0: 저게 아직도 있다고?
1: 오 그게 아직도 초록창에 있어요.
0: 우리 회사 진짜 저 너한테 너무 관심이 없네요.
1: 뭐
0: 저 다음에 그나마 제가 보통 회원어들 할 때 프로필 사진 찍어서 바꿨었거든요.
1: 네네.
0: 그 이번에 또 프로필 사진 저도 새로 찍었어요.
1: 어디서 찍으셨어요?
0: 저 그 보통 언어들 찍었던
1: 아 거기서 기대된다.
0: 이번에도 이번에
1: 어, 그럼 미스틱 관계자분 듣고 계시면은
0: 아무도 좀 안 들을 거야.
1: 안 듣겠죠? 예.
0: 아니 진짜 예.
1: 잡은 고기는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철칙에 하래.
0: 아무짝을 쓸모 없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네
0: 그렇습니다. 김별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대박. 박상윤 작가님 수필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목소리 처음 들어봐요. 생각보다 엄청 상큼발랄하시네요. 글 읽을 땐 홍삼 진액 같았는데 라디오는 고함량 비타민C 느낌.
0: 홍삼 진액 같았다.
1: 진액 같은 글을 제가 썼어요. 네, 아주 새까만 글을 예. 쓰고 말았는데
0: 고농축인가?
1: 실제로는 조금 제가 발랄한 편이죠.
0: 굉장히 발랄하죠.
1: 경박한 느낌도 있다.
0: 약간 입안에 넣으면은 톡톡톡톡톡 터지는 그거 가루사탕 알죠?
1: 네. 그게 이제 비타민C가 아니라 굉장히 인공적인 네. 예, 아주 신.
0: 딱 그 느낌이거든요.
1: 네네.
0: 좋습니다. 하지만 어엿한 세계적인 작가임을 잊지 말아주셔야 네, 하고요.
1: 10년차 작가가 됐습니다.
0: 예, 예. 절찬 이상의 좀 코너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시간은 한 번쯤 읽어볼 법한 문학 작품 감상하고 그 속에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의 사연을 봤습니다. 이번 주 상영문고에서 꺼낸 작품 상영 작가님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이곳은 1540년 영국. 부하 습성훈련 런던 총본부 건물에는 수많은 인공부화기가 놓여있다.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는 표어 아래 하나의 수정란으로 96개의 표준화된 태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문명인들은 과학기술의 진보이자 멋진 신세계의 근본이라 믿는다. 출산의 고통 없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효율성이란 얼마나 대단한가. 치밀한 설계로 탄생된 인간은 엘리트 알파, 중산층에 속하는 베타, 하류층 감마, 그리고 단순 노동을 담당하는 델타와 엡실론 계급으로 나뉜다. 태초부터 계급에 맞는 세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불만 같은 건 없다. 게다가 여기선 사랑, 고귀함, 비장함, 인간관계 같은 건 불필요하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도 못 느낀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의무나 관계를 과학적으로 제거해버렸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도, 우정도, 아름다운 시나 문학도 없다. 오로지 감각적인, 그리고 현재의 만족과 쾌락만을 추구한다.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이 느껴지면 알약 몇 개로 당장의 쾌락에 도달할 수 있는 멋진 신세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문명인 세계에서 유전자 변종에 해당하는 버나드는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계 밖 버려진 영역 야만인 구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존을 만난다. 존은 어려서부터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으며 글을 배웠고 사랑과 고귀함을 지닌 채 성장했다. 그랬기에 멋진 신세계에서 도덕적인 충돌을 겪는다. 사랑 없는 관계,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혼란 속에서 그는 말한다.
2: 나는 이런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일을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하고 자유를 원합니다.
1: 하지만 문명인들은 그런 존을 불행을 바라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들로부터 도망친 존은 황무지에 도착해 땅을 일구며 진정한 노동과 인간다운 자유를 맛보지만 결국 신세계 문명인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0: 여기서 꺼낸 13번째 작품 멋진 신세계입니다.
3: 네.
0: 아주 충격적인

0: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요게 사실 어떤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다룬 그 소설이었던 시초 중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1932년에 올더스 헉슬리가 발표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매트릭스도 생각나고
0: 맞아요. 매트릭스.
1: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SF 어떤 세계관의 어떤 그 효시랄까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조지 오웰의 1984 러시아 소설 우리들과 함께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불린다고 합니다.
0: 아, 제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읽어야 돼서 읽은 책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1: 요거 학교 때 읽으셨어요?
0: 네.
1: 아, 그래도 교양 있는 학생이셨네요.
0: 아니, 학교에 그 과목에 있었으니까.
1: 아, 졸업을 안 하기 위해서 무조건
0: 고등학교 수업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고전이니까.
1: 그렇죠.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죠. 네.
0: 그러니까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항상 되게 조금 어려운 것들만 읽고 해석하고 해석하기 바빴는데 이건 읽으면서 되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1: 그렇죠. 굉장히 잘 쓴 작품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저는 이 2500 몇 년 이 네. 시대가 지금 우리랑 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0: 그렇죠.
1: 생각해 보면은 이제 1930년대 올더스 헉슬리가 꿈꿨던 미래라는 게 이미 우리한테 좀 도래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0: 그 모든 어떤 작가들이 생각한 미래의 이야기가 근데 와서 보면은 거의 약간 예언서처럼 맞아떨어진 일들이 많았어요.
1: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0: 그 작가님은 어때요? 저는 그 매트릭스로 비교를 하자면 빨갛냐 먹어요 안 먹어요?
1: 저는 먹을 것 같아요.
0: 진짜?
1: 저는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네, 저는
0: 안락한 가짜 세상보다
1: 그냥 저 약간 고름 짜는 스타일이거든요. 항상
0: 저는 안 먹을래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1: 여드름 나면 피 짜세요 안 짜세요?
0: 짜긴 짜는데
1: 그러면은
0: 저는 그냥 약간 NPC가 될 것 같아. 진짜 그런 세상이 온다면 나는 그 원 오브 댐이 돼.
1: 근데 만약에 쉬워. 정말 그 완벽한 쾌락을 준다면 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렇지 않을까? 좀 모르겠어.
0: 모르겠어요. 네. 그 여기서 그 영화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 빨간 알약은 진실을 보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가상 현실에 사는데 매트릭스라는 이 빨간 약을 먹으면은 뭐야 이게 다 가상이었어라는 걸 다 알게 되면서 그쵸. 고통과 예. 그 모든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막 살아야 되는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너무 무서워.
1: 진실을 알게 되는 게 이미 우리는 진실 속에 살고 있는데 뭐.
0: 아니 근데 만약에 세상이 진짜 이렇게 설계된 거라면.
1: 설계된 거라면?
0: 난 그냥 일단 있어볼 것 같아. 그리고 박상현 갔다 오면 와서 거기서 나한테 무조건 연락 달라고.
1: 아, 말씀드릴게요.
0: 누나 여기 올만해.
1: 안 되겠더라. 그냥 거기 살아 이러면서.
0: 자, 그래서 멋진 신세계에서는 이하루님이 물어보시네요. 근데 네. 이 책에서 어떤 주제를 뽑아내서 토크를 할지.
1: 네, 저희 항상 엄청난 화두죠. 자, 작품에서 야만인 존은 자신이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문명인들의 멋진 신세계를 경험하고 원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부엉이들은 살면서 어떤 신세계를 경험했는지, 그곳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실망했다면 왜 실망했는지, 반대로 만족했다면 뭐가 좋았는지 알려주십시오.
0: 네, 여기서 신세계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난생 처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세계에 발을 들였지만 적응을 못해서 중고마켓에 되팔았다. 아니면은 뭔가 내가 안 먹던 음식이 있었는데 한번 맛보고 신세계를 겪었다. 뭐 캠핑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뭐 나 완전 신세계더라. 뭐 이런 얘기 우리 흔하게 쓰죠.
1: 네네.
0: 뭐든 좋으니까 뭐 부적응한 이야기도 좋고 적응해서 이제는 나의 세계가 된 그런 일화들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부엉이들이 경험한 신세계 어떤 것들이었는지 받아보면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신세계 듣고 올게요.

0: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신세계 듣고 왔습니다. 1683님이요. 책 제목을 못 들었어요.
1: 제일 중요한 거를. 오늘 고른 작품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0: 부엉이들이 살면서 경험한 신세계는 그래서 뭔지 여쭙고요. 이유미님. 저는 고추냉이를 너무 싫어해요. 코 뚫리는 그 느낌 싫어해서 초밥 먹을 때도 회를 들쳐서 빼고 먹었는데 지난주 일본 여행 가서 고추냉이 아이스크림 먹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몰라봐서 미안해 고추냉이군.
1: 어떠세요? 고추냉이 좋아하세요?
0: 아니, 너무 좋아하죠.
1: 전 없이 못 삽니다.
0: 이저 고추냉이 정도면 그냥 뭐 고추장급이라고 저는 보고.
1: 저는 그냥.
0: 근데 왜 이제 나이
1: 고향.
0: 그 고수 정도부터가 확실하게 갈리는.
1: 그렇지. 고수는 사실은 네. 조금
0: 갈려요.
1: 그 비슷한 단계 저는 약간 오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0: 뭐라고요? 오이가 고수급이에요?
1: 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오이를 어려워하시는
0: 충격이야,
1: 분들.
0: 지금. 네. 오이가?
1: 오이. 저는 난 물 대신도 먹어요. 오이를.
0: 나는 완전 대중야채인 줄 알았는데.
1: 저도 대중야채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아주 공고한 콘크리트 층의 오이는 매우
0: 매니아.
1: 격렬히.
0: 매니아. 당근이 매니아 야채 아니었어요?
1: 당근.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0: 그렇구나. 아이고, 오이는 또, 그냥 물인데. 예.
1: 오이 저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예. 아무튼 0122님께서 건조기를 이거 진짜
0: 인정.
1: 건조기를 만나고 저에겐 신세계가 열렸어요. 세탁구 꺼내서 널고 마르길 기다려서 거두고 정리했는데 이젠 세탁구 바로 뽀송뽀송하게 건조시킬 수 있다니 추울 때랑 더울 때는 더 사랑이에요. 다음 로망 신세계는 식기세척기 그 다음은 너무 흥분했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0: 아, 건조기는 당연하고요.
1: 제가 얼마 전 이사했잖아요. 요것을 다 섭렵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건조기, 식세기, 음습처. 심지어 그 건조기가 세탁 일체기예요. 그래서 넣기만 하면 건조까지 다 돼서 나오거든요. 진짜 살림 혁명이에요.
0: 혹시 그거 써보셨어요? 제습기?
1: 제습기는 없어요.
0: 제가 선물해드리겠습니다.
1: 아니, 괜찮아요.
0: 왜요?
1: 아니, 저 괜찮아요. 저는 촉촉하고 싶어요.
0: 아니요. 여름에
1: 저 가소롭다는 미소.
0: 매트리 빨간 약입니다.
1: 아, 빨간 약이요?
0: 제습기의 세상. 특히 우리나라 장마철. 잔말 말고 받으세요.
1: 제습기?
0: 네.

0: 제습기 장난 아닙니다. 아,
1: 제습기 진짜 혁명이에요. 건조기 vs 제습기.
0: 아, 저는 제가 이제 근데 살림을 좀
1: 등한시 하시니까
0: 저는 제습기입니다.
1: 제습기? 알았어요.
0: 아유.
1: 책방에 켜놓으면 근데 뽀송뽀송하긴 하겠다. 책들.
0: 그냥 네. 조용히 하고 받아서 한번 장마철에 약간 한 일주일은 그냥 지내세요. 그 꿉꿉하게. 그리고 제가
1: 아, 켜볼까?
0: 그 다음에 이제 켜세요.
1: 알겠습니다.
0: 또.
1: 자, 박정옥님께서 저는 사진 찍을 때 항상 기카 기본 카메라로 찍었는데 친구가 알려준 필터 카메라 앱을 깔아 찍었더니 세상에 50대인 제 얼굴이 30대로 찍히더라고요. 이 신세계를 접한 후로 기본 카메라랑은 절연했어요.
0: 아이고야. 아, 너무 절연하는 거 약간 저는 비추인데.
1: 이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종옥님. 내가
0: 종옥님,
1: 볼 때는
0: 진짜 네. 내가 사랑하는 부엉이라 그래.
1: 저도 진짜 직언합니다. 내가 볼 때는 30대라고 느껴질 수.
0: 아니. 네.
1: 그러니까 타인이 보면은 어 누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렇지.
1: 네.
0: 아, 그 맞지. 그게 정확하네.
1: 진짜로. 아니 누구지 이럴 수가 있어요.
0: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나는 내 알을 알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타인이 봤을 때 그게 되게 예쁘다가 아니라 낯설어.
1: 맞아요. 이게 조금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0: 많이 왜곡이 일어나. 한 40대까지만 보이게 이 정도가 나
1: 필터
0: 뭐.
1: 이 정도가 있으면은
0: 필터를
1: 3 정도, 2 정도로
0: 진짜 작게 써야 돼. 그러니까
1: 수채화처럼 얇게 깔아주세요. 얇게. 그래도 충분히 잘 나올 거거든요.
0: 그래서 네. 저는 가끔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냥이 되게 근사한 사람이 필터가 근데 뭐 50대인데 30대 정도 찍힌다는 그렇게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진짜 많이 쓰면 50대인데 거의 신생아 돼요.
1: 실제로 그런 필터가 있기도 하죠.
0: 네, 네, 그래서 종욱님 저희가 갑자기 또 오지랖 그 직원해드려서
1: 아,
0: 선물 네. 보내드릴
1: 선물
0: 텐데
1: 선물 많이 보내드릴게요.
0: 네. 네, 근데 일단 당분간 처음에 신세계니까 좀 찍어보시다가
1: 많이 즐기시고 이제 중용을 찾아가시면
0: 중용으로 네. 그리고 2021님은 연애의 신세계를 혹독하게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22년 모쏠 인생 끝내게 해준 연하 남친 군대 실컷 기다려줬더니 저녁 한 달 만에 헤어지자더라고요. 연애 세계 마라탕 5단계보다 맵다. 와 진짜 이건 좀 화난다. 근데 이런 이 사연이 조금 화나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해서 헤어지 그 꼭 이별 당하는 커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안에 있을 땐 본인들한테 그 어떤 선택권이 없으니까
1: 그렇죠.
0: 그렇게 막 절절하다가
1: 그렇죠.
0: 심지어 집착하고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렇게들.
1: 근데
0: 별로야.
1: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새로운 신세계다.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신세계가 열렸다.
0: 그러니까 아우 지금부터가 예. 시작입니다.
1: 예, 시작입니다.
0: 선물 보내드려야겠다 이분도.
1: 네.
0: 자 직장이라는 세계, 카페인의 세계, 자차의 세계 등등등 부엉이들이 살면서 경험한 새로운 신세계 어떤 게 있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노래는요, Fun featuring 자넬 모네의 We Are Young 듣겠습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왔습니다. 절찬리 상영 중 소설 쓰는 박상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 상영문고에서 꺼낸 작품은 올더스 억슬리의 멋진 신세계인데요.
2: 네.
1: 아, 지금 도착한 부엉이들의 신세계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 살짝 다른 종류의 신세계들이 또 와 있나 봐요.
2: 네. 6825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종종 퇴근길에 듣고 있어요. 신세계 얘기라서 꼭 문자 보내고 싶은데요. 제 남편 이름이 신세계입니다.
1: 어?
2: 2012년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를 1번으로 생각해주는 신세계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남편 신세계님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1: 우와.
2: 진짜 신세계다.
1: 예. 진짜 예. 이게 신세계지.
2: 그러니까요.
1: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계님을 함부로 너무 칭하는 건가?
2: 뭐
1: 신세계다 이렇게.
2: 아니 뭐
1: 신세계님이시다.
2: 일반 명사니까
1: 예. 예.
2: 신세계님 네.
1: 야,
2: 멋지십니다.
1: 너무 멋집니다.
2: 네.
1: 뭐 뭔가 이 주제에 맞춘 남편을 갖추신 축하의 의미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제 작품을 다시 한번 짚어주라고 합니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야만인 존의 눈에는 고도로 발전한 과학기술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상이 멋진 신세계이자 끔찍한 세상이었는데요. 내가 살아온 세계와는 확연히 다른 신세계. 부엉이들은 언제 어떤 계기로 경험했는지
2: 사연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0153님께서 보호소에서 만난 눈망울이 마치 송아지 눈망울 같은 진도믹스를 입양했어요. 밖에서만 볼일을 보는 습성 덕분에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 네다섯 번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산책업자가 됐고 모든 약속을 잡기 전 산책 가능한 시간부터 확인하는 산책의 노예가 되었답니다. 그래도 강아지와 같이 살아서 행복해요. 진짜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1: 진짜 그래서 고양이는 그렇지가 않은데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삶이 너무 집돌이 집순이었던 분들에게는
2: 맞아요.
1: 너무 건강한 루틴을 또 만들어준다고요.
2: 실제로 그 우울증 유병률이 줄어든다고
1: 그래.
2: 예,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1: 그쵸, 근데 진짜 그것도 다 근데 꼭 마크크 반려견들을 온 마음으로 잘 키워주시는 분들이만 경험할 수 있는 신세계지
2: 그치.
1: 게으르다고 안 시켜주고 이러는 분들은
2: 안 돼.
1: 큰일 나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0563님은 14년 만난 남편과 매년 둘이 오던 제주를 이번에는 14개월 애기랑 여행 왔어요. 2주 살이 왔는데 정말 둘이 왔을 때 못 느낀 여러 신세계 경험 중 여유롭게 커피 마시기 더울 때 바다 뛰어들어 스노클링하기 등등 전부 불가능. 아기 스케줄에 맞춰 항시 무사히만 놀다 가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행 중입니다. 그래도 뭐 행복해요. 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지금 연애 중인데 그 결혼 전이고 또는 지금 신혼인데 아직 뭐 아이를 계획은 있지만 아직은 안 가졌다 하는 분들은 지금이 이 일상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2: 그렇죠.
1: 꼭 알고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김가인님께서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각종 OTT 프리미엄 요금제 너무 신세계였어요. 매번 광고 건너뛰기 누르다가 프리미엄 하니까 어른이 된 기분이랄까.
1: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꽤 많은 OTT들이 분명 광고를 냈는데 아니 그
2: 돈을 냈는데
1: 돈 냈는데 왜 광고 왜 보여줘요?
2: 싼 걸 내서
1: 아니야
2: 아, 더 비싼 걸 해야 돼요.
1: 어?
2: 한 몇만 원짜리 하면은 안 보내줘.
1: 안 보내준다고요?
2: 안 내보내요 광고. 충분히 비싸지 않은 걸 하신 거예요.
1: 그게 그 단계가 있어요?
2: 네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네.
1: 프리미엄 정도 그보다 더 특 프리미엄이 있어요?
2: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예. 네.
1: 아 진짜 한 그래도 이게 월 만 원 이만 원 되는 건데
2: 뭐 아무튼 이따가 얘기해요.
1: 5-6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2: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떤 플랫폼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얘기해 봅시다. 네.
1: 네.
2: 아무튼 그렇다 요즘 이렇게 네.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진화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도 광고를 틀어주고 자꾸 그럽니다. 진짜 짜증나. 자 4519님께서 안암동 K대와 신촌 Y대가 함께하는 그 축제요. 신입생 때는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뭔가 했던 충격과 공포였던 응원전. 정신 차리고 보니 나도 그 안에서 악쓰고 있더라는.
1: 고연전 연고전. 네, 그게 뭐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2: 저도.
1: 거의 뭐 광기 도가니탄.
2: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1: 당연히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네. 뭐.
1: 그 축제 꽃이었잖아요. 요새도 뭐 그렇겠지만.
2: 그렇죠, 그렇죠.
1: 유구하죠, 네. 전통이 정말.
2: 그럼요. 요즘도 네. 진짜 제일 큰 축제들 중 하나고. 네. 그렇습니다.
1: 네. 2008님은요. 학교 다닐 때 배우 뺨치게 잘생긴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보여준 이성들에게 받은 토크 내용이 정말 신세계였어요. 아, 인생. 근데 진짜 별론 게 그걸 왜 보여줘?
2: 그렇네. 나 그 인사이트가 또 없었네.
1: 너무 깬다.
2: 진짜.
1: 2008님 인생 하실 필요 없어요.
2: 없어.
1: 어, 너무 깨잖아. 이거 그, 봐. 이성들이.
2: 그 친구한테 넘어갔네 지금 자랑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도 한 30일 중에서 되게 그냥 유달리 연락이 많이 온 날 거 하나 보여줬을 거예요.
1: 아, 이것도 내가 볼 때 다 모아놨어 그냥.
2: 그럴 수도 있어.
1: 아니 나는 근데
2: 해놓고.
1: 아, 하루에 30명한테 온들 이거 좀 봐. 이걸 보여준 순간에 난 끝.
2: 근데 그런 건 어때요? 그냥
1: 어, 나 지금 나 무한해.
2: 핸드폰에 그냥 이렇게 열어놨는데 계속 뜨는 거야 그냥. 그걸
1: 아, 그건 괜찮지.
2: 거야.
1: 아. 근데 그 친구가 보여준.
2: 아, 보여준 거는 좀
1: 우리 되게 그 네. 수치심 대리로 느끼는 그거 되게 크잖아요.
2: 그쵸.
1: 나 지금 약간 더워.
2: 근데 나는 옆에서 한 말을 해줄 것 같긴 해. 막 이거 보여주고
1: 뭐라고 할
2: 막.
1: 거야?
2: 그러면 뭐 그냥 어, 나한테 왜 보여줘? 이러면서 자랑 나한테까지 받고 싶어?
1: 아, 약간 부끄럽습니다. 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은 언제 어떤 신세계를 경험했는지 담은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더 보내주십시오. 레드벨벳의 환생.

0: 레드벨벳의 환생 들었습니다. 절찬희 성형주 박상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부엉이들이 발 담궈본 신세계 마저 봐야죠.
1: 8431님께서 중2, 중3, 사춘기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는 매일매일이 신세계입니다.
0: 아이고야 진짜 그렇겠죠.
1: 아이고.
0: 그리고 아이를 키워야 비로소 완전히 진짜 내가 나의 세계관이 아니라 진짜 나의 자아를 벗어놓고
1: 그치.
0: 그 바라보게 되는 세계가 열린대잖아요.
1: 그러니까 우주적인 세계관으로 네. 진입을 하게 되는데 아,
0: 늘 신세계에 계시는군요. 네. 9727님 직장생활 20년 차 40대 후반 부엉입니다. 요즘 각종 AI가 보고서를 뚝딱 써주는데 와 꼰대인저에게 이보다 신세계가 없네요. 직장인분들한테 진짜 너무 좋은
1: 저도 일도. 요즘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특히 뭐 업무 메일 답장할 때 너무 귀찮잖아요. 이 형식 맞춰 쓰기.
0: 아, 그렇겠다.
1: 그러니까 포뮬러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키워드 몇 개만 줘도 알아서 써주니까 너무 편하고. 예.
0: 근데 약간 창의력 쪽으로는 별로 도움 받을 거 아직 없어.
1: 없어 없어. 아 도움이 하나도 안 돼.
0: 나 진짜
1: 시켜봐도 일을
0: 그냥
1: 막 진짜.
0: 그냥 예. 좋은 거 하나 있어. 나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해줘.
1: 그러니까
0: 아, 이것보다 내가 잘 쓰겠다.
1: 그러니까 이걸 발전하기를 바라야 되는지 아니길 바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0: 아 내가 할게. 네. 이렇게 돼요.
1: 온약을 해줄게.
0: 제발 그만. 그리고 근데 자꾸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단어들 이런 종류 좀 해줘야 하는데도 자꾸 멋부려서 나한테 말하려 그러고.
1: 근데 항상 그렇게 멋을 부려요.
0: 그래서 그 이제 제발 그 자아는 버리라고. 내가 원래 처음에 나의 작가 도우미가 된 걸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너 이제 도우미 아니라고. 아, 그만둬라.
1: 기싸움을 하고 계시네요. 네. AI랑. 네.
0: 자아가 너무 세요. 또.
1: 2350. 님께서 수험생 생활을 끝내고 식단과 운동으로 10kg 정도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어느 날 의자에 앉으니까 꼬리뼈가 아픈 거예요. 평생 처음 느껴봤습니다. 저한테도 꼬리뼈가 있었다니. 아니 있는 건 알았지만 그제야 존재감을 드러내다니. 물론 10년이 지난 지금은 과거가 되어버렸다는요.
0: 나 오늘 이 사연 중에 현재까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1: 아, 꼬리뼈의 유무.
0: 꼬리뼈를 느꼈던 그날의 기분.
1: 신세계.
0: 당장 선물 드리죠.
1: 저 옛날에 그 학창시절에 소타기 말타기 할 때 마른 친구랑
0: 소타기는 하면. 소타기는
1: 뭐예요? 그거 몰라요?
0: 말뚝박기. 말뚝 그건 알아요.
1: 말뚝박기를 우리 동네에서 소타기 말타기를 했는데 오케이. 그거를 하는데 너무 마른 친구가 제 등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진짜 번개 쳤어요 등에서. 그러니까 꼬리뼈가.
0: 그럼.
1: 근데 저는 사실 평생 이렇게 체구가 좋았기 때문에.
0: 근데 네. 그분은 꼬리뼈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상영 작가님 어릴 때는 그래도 귀여운 아이였나요? 아니면 그때도 풍채가 좀 있었나요?
1: 아 그때도 근데 뚱뚱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살집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0: 그래도 근데 푹신푹신하고 좋았겠네.
1: 그렇죠. 거라는. 그냥 적당한 그런 정도였는데 그 친구가 너무 마른 친구가 알아요. 그것을 이제 무기로 사용을 하였다.
0: 위험해.
1: 위험하죠. 그 친구에게도 위험하죠.
0: 맞아. 네. 그 게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위험한 게임.
1: 위험하죠. 사실은 막 그 척추에 굉장히 큰 무리가 갈 수 있는.
0: 그리고 저는 그 게임을 보면서 항상 나는 그거 잘 하기 싫어했었던 게 거기에 내 목을 머리를 밀어넣는 게
1: 차이는 게랭이 안으로 예. 나의 목을 밀어넣는 게 조금은 수치스러운
0: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0: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한번 했다가 아, 그게 너무 이게 뭐야?
0: 그 뜨뜻함이 유쾌하진 않았다.
1: 네, 그리고 네. 그 그래서 아 그럼 너가 기둥에 하면 이제 내가
2: 아 앞에 서
1: 그것도 있고. 싫어.
0: 근데 사실은 또 타인에게 나의 게랭이를 침범받는 경우이잖아요.
1: 그것도 싫고 네. 아 뭐든 간에 아무튼 별로 그 거기는 스킨십이 아. 안 일어나도 돼. 아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0: 용다리 약간. 어린이라는
1: 예예예 예, 예.
0: 말타기를 자. 하지 않았다.
1: 이주연님, 칼퇴의 신세계를 처음 경험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5시만 되면 먼저 퇴근합니다 하고 총 때매주신 차장님, 어우,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어우,
0: 아, 이런 상사 진짜 너무 좋죠.
1: 아, 네. 이제 센스쟁이 차장님입니다.
0: 네네. 0638님께서 일만 하다 죽을 것 같아 선택한 차박.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차박 갈 생각에 평소 일할 때 힘이 납니다. 50대에게 차박은 아늑하고 신나는 다락방 같은 신세계예요.
1: 이거 해보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사실은 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1: 캠핑도 잘 싫어해요?
0: 천장이 없는 데서 자지 않아요.
1: 차에 천장 있어요.
0: 천장이라고 부르기 조금
1: 아 건축물.
0: 네, 저는 콘크리트 천장이 없는 데서는 자지 않아요.
1: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0: 네, 저 텐트에 자는 거 진짜 싫어하고.
1: 아, 진짜?
0: 해보셨어요?
1: 아니, 해봤죠.
0: 차박을?
1: 아 차박 말고 캠핑. 캠핑은 가족들이랑.
0: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아니, 해보죠, 당연히.
1: 어른들 때문에.
0: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1: 그거는 아직 못해. 근데 저는 텐트에 대한 로망은 있어서 집에다가 이불 텐트.
0: 아 그건 아기들. 누구나 좋아. 다 갖고 있는.
1: 네, 그래서 지금도 막 집이 정말 크면 한 방은 텐트방 있었으면 좋겠어요.
0: 크시잖아요, 집.
1: 아, 별로 안 커요.
0: 궁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1: 잘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0: 아, 알겠습니다. 네.
1: 그렇게 소문 내주시고요.
0: 아, 네, 궁궐에 사십니다.
1: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부엉이들이 경험한 신세계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룰 소설 부엉이들이 직접 신청하셔도 돼요. 어디 남기면 되죠?
0: 네, 방송 듣는 중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밤 홈페이지 절찬리 상영준 게시판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1: 네, 작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
1: 박상현 작가 보내면서요. 코달라인의 브랜뉴 데이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6: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7: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8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6555님께서요. 2주 주간 근무하고 이번 주는 야간 주입니다. 일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으흐흐라고 어떤 심경일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화이팅이에요. 앞으로 우리 그러면은 야간 주면은 오히려 더 제대로 함께할 수 있는 거겠죠? 김동현님, 2주 뒤에 만나요, 박상현 작가님. 이게 그쵸. 박상현 작가님은 반드시 2주에 한 번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반드시 매주도 아닌 1, 2주 때로는 2, 3주까지도. 약간 아무래도 또 작가님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음 주에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서태지의 모아이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저희 팀은 정해진 리더가 따로 없어요. 하지만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죠.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모두와 발맞춰 걷는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힘은 사람들 위에서는 권위에서가 아니라 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배려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주말 잘 보내셨나요?
0: 네, 오늘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았던 말 있죠?
1: 아, 집에 가고 싶다.
0: 주말은 끝났고 오늘은 명백한 월요일인데 아직도 마음은 일요일 오후쯤에 머물러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 물론 그렇다고 주말에 사실 크게 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0: 그게 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멤버 미니씨도 말했잖아요. 이틀보다 하루 더, 사흘보다 하루 더, 주말이 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걸 왜 어른들만 모르는 걸까요?
1: 6월의 힘든 월요일을 보내느라 영혼 탈탈 털린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어서 핑퐁제 테라피 받으러 오세요.
0: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원진.
1: 저는 형준입니다.

0: 네, 친한친구 방송반 6월 8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세븐틴의 음악의 신이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크래비티 형준,
0: 함디 크래비티 원준입니다.
1: 네, 함디 주말 잘 보냈나요?
0: 저는 너무 잘 보냈죠. 송디는요?
1: 저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0: 뭐 하면서 보냈어요? 주말에 좀 남는, 약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1: 저 네? 장어 먹었어요.
0: 장어요?
1: 네, 장어를 먹었는데 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0: 약간 소금구이 아니면은 뭐 장어 덮밥?
1: 그냥 구이.
0: 구이. 와, 맛있었겠다. 맛있었겠다.
1: 네. 뭐 혹시 맛있는 거 드신 거 계세요?
0: 주말에요? 주말에 뭐 먹었지? 주말에 아, 결혼식 우리 갔다 왔네요.
1: 아, 그렇네요.
0: 네,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뷔페 먹었잖아요.
1: 네, 뷔페 먹었네요.
0: 네, 뷔페 맛있었습니다. 우리 가드님 결혼식을 좀 다녀왔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친친방 친구들은 어떤 주말 보냈는지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이수미님께서 함디앤 송디, 저는 주말에 긴 머리를 싹둑 단발로 잘랐어요. 목에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머리 감고 말리는데 진짜 쉬웠어요 라고 하셨는데
0: 그러니까 와,
1: 그쵸, 원래 긴 머리였다가 단발로 확 자르면 네. 뭔가 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0: 그쵸 그쵸. 그리고 약간 이 완전 제대로 된 기분 전환이죠. 그쵸? 되게 또 장발이셨다가 이렇게 단발로 또 여름을 맞이해서 아마 좀 더우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수민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 레옹처럼 똑단발일까요?
0: 그러니까요.
1: 아, 마틸다구나. 마틸다처럼.
0: 너무 궁금하네요.
1: 그쵸? 레옹은 그 네. 빡빡이일 수 있죠.
0: 네. 네. 네, 손진아님께서는요, 주말에 회사 동료 결혼식 갔다 왔어요. 회사 사람들 주말까지 봐서 쉬는 것 같진 않았지만 밥이 너무 맛있어서 봐드렸습니다 라고. 오, 저희랑 똑같이 결혼식을 또 다녀왔다고 하십니다.
1: 혹시 저희 마주쳤나요?
0: 그러니까요, 우리 마주쳤을지도.
1: 저희도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밥이 너무 맛있었더라고요. 그때 완전 해산물이 와, 막 정말 꽃게찜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진짜 처음 봤어요. 뷔페에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 너무 맛있게 먹고 왔었습니다.
1: 네, 비모어님께서는 저번 주는 수요일에 쉬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주 4일째 하자 하자 라고.
0: 아, 그치. 저번 주는 또 우리 쉬는 날이 있었죠.
1: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쉬는 날이 중간에 네. 껴있으면 네. 목금을 연차로 쓰려고 하더라고요.
0: 그쵸, 그 샌드위치 데이.
1: 그쵸. 음흠. 그래가지고 그런 쉬는 날이 하나 껴있으면 직장인들한테 너무 좋은 이런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솔직히 주 5일 반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나.
1: 주 5일 해야죠. 그래도.
0: 양심 있게 나는 그래도 뭐 7일이니까 주에
1: 4?
0: 3일만 쉴게.
1: 아, 3일?
0: 양심 있게.
1: 3일이요?
0: 사실 4일은 뭐 해, 하, 그래, 하, 이러면서 하, 너무 깁니다. 그쵸? 5일은 너무 길어.
1: 5일.
0: 무슨 비율이야, 그치? 5대2가.
1: 근데 5일이어서 네. 2일이 너무 꼴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0: 아.
1: 저는 사실 5일이어서 네. 주말이 너무 행복해요.
0: 저는 4일이어도 3일을 꿀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달콤할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그쵸, 그쵸. 자, 우리 1418님께서 함디송디 오늘 미모 레전드다라고.
1: 무슨 소리세요? 저희 진짜 지금까지 1월, 6월 네. 방송 네. 보이는 라디오 하면서 네. 제일 거짓골이에요.
0: 그러니까 그래서 레전드라고 하는. 와, 아. 오늘 레전드다가 아니라 와, 진짜 오늘 레전드다 너네.
1: 아, 그런 뜻이었군요.
0: 그런 뜻인 거죠.
1: 아, 그렇네. 뒤에 보니까 점점이 붙어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이거를 한디송디 오늘 미모 레전드다.
0: 레전드다 너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건.
1: 네, 진짜 오늘, 제가 네. 제 스스로 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구레나루 휘는 거거든요.
0: 아, 네.
1: 근데 제가 하필 오른쪽 구레나루가 휘었어요.
0: 네.
1: 근데 카메라에 오른쪽이 나와요.

0: 너무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네. 지금 계속 쫙쫙 피고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그래서 한번 네. 신경 쓰지 마요. 귀여운데요? 하나의 아, 매력이 될 수 있죠.
0: 저희 쿤 누나가 그랜나로 네. 흰 거를 보면 네. 진짜 뭐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직설적으로 네. 네. 극혐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1: 극도로
0: 좀...
1: 혐오를 하시는구나.
0: 네, 네, 그래서 신경 쓰겠습니다.
1: 저는 그 코로 해줄게요, 그럼.
0: 아 왼쪽은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왼쪽은.
1: 아 그래? 오늘 저희가 앞에 이제 연습이 좀 길어져가지고 생각보다.
0: 그렇죠. 네, 원래 바로 왔죠. 네,
1: 그 뭐냐 잠깐 집 들렀다가 올 수 있었는데. 아 근데 1191님께서는요 까리 함성디 모자가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같이 모자 쓰자 하고 맞춘 건가요? 아니면 우연인가요? 오늘 방송도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말을 이어가자면 예, 연습 때문에 저희가 집을 못 들려가지고 이것도 부탁드렸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예. 5473님께서는요 또 송디 여며 여며라고 뭐 단추를 다 풀고 가지고 이름표도 그냥 일부러 무게감 있게요. 이것도 아, 뭐. 오늘 확대 좀 많이 나가시네요 오늘.
0: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충고 이거로 잘 듣겠습니다. 하나만 다 잠글게요.
1: 그래 하나 잠급시다 우리.
0: 피드백 감사합니다.
1: 전체 용 같기 때문에 지난 친구 방송만은.
0: 어, 근데 제가 그렇게 야한가요?
1: 네. 네. 5910님께서는요 대체 어디가 거짓골인지 모르겠어요. 제 눈엔 그냥 미남들인데라고 해주셨는데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0: 진짜요? 감사해요.
1: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쁘게 모든 모습을 또 예쁘게 봐주셔서.
0: 네. 네. 그래가 마무리 한 거예요 말이?
1: 네.
0: 아 맞으셔서. 네. 자칭칭방은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한 함송디 오늘도 여기서 자리 딱 지키고 있으니까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또 어떤 고민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시시콜콜 다 남겨주세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 유니버스 채널에서 볼 수 있고요.
1: 네,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0: 삼일제약,
1: 헤리즈 하보회,
0: 오뚜기 카레,
1: 미분당,
0: 환인제약.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 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내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하루 언박싱.
0: 네, 가장 먼저 1288님입니다. 주말 동안 알바만 했어요. 전 관광지에 있는 식당에서 알바하는데 거기에 있는 수영장이 벌써 오픈해서 제가 일하는 곳엔 사람이 별로 없었답니다. 바쁜 5월을 보내고 찾아온 한가함이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함송디도 행복한 주말 보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행복한 주말 보냈나요?
1: 아, 네, 보냈죠. 근데 우리 1288님께서는 주말에 또 네. 일을 하셨나봐요. 알바인데 그러면 그래도 평일은 조금이나마 좀 쉬시나요? 아니면 평일까지 이어서 하시는 건지 또 궁금한데 좀 쉬셨으면 좋겠네요.

0: 네, 그래도
1: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 제일 좋은 거죠.
0: 네, 또 오이구사님께서는 저 주말에 친구 도와주러 K-POP 이벤트 다녀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크래비티 없는 K-POP 이벤트 다 가짜다. 크래비티 있는 곳만 가고 싶다. 함송디 나 아나라고.
1: 또 언젠가 또 일하시는 현장에 저희가 나타나길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어,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일 뭔가 일로서 나의 최애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1: 어?
0: 뭔가 뭔가 기분이 묘할 것 같지 않아요?
1: 별로 안 묘한데요?
0: 아, 그래요? 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어?
1: 그냥 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가?
0: 아, 그런가요?
1: 네.
0: 뭔가 나의 본업하는 모습을 네. 최애가 나를 어허? 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랬을 때 네. 내가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아니면 조금은 숨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뭔가 이런 상상 안 해봤어요?
1: 약간 상상은 많이 가는데
0: 네.
1: 너무 항상 같이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0: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장세정님께서는요 연극 보고 방금 버스 탔어요. 그런데 오늘 기사님 운전이 조금 험하시네요. 놀이기구 타는 느낌으로 집에 가는데 자꾸 멀미가 나는 이 느낌 어쩌죠? 함디 송디는 혹시 최근에 한 문화생활 있나요? 노래는 도경수의 놀이터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문화생활을 좀 즐긴 거 있으신가요?
0: 뭐 우빈이 형 뮤지컬 보러 갔죠.
1: 그쵸, 그거랑 네. 뭐 생각나는 게 없네요. 딱히 요새는 영화도 보러 안 가가지고 그쵸?
0: 맞아요.
1: 네. 어,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있을 때.
0: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갈게요.
1: 네, 장세정님의 신청곡이었죠. 도경수의 놀이터 듣고 올게요.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장세정님이 신청한 도경수의 놀이터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릴게요.
0: 네, 차야 그러면 실시간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2048님께서 저도 지금 함송디를 보며 방송국 혹은 엔터 취직을 꿈으로 삼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함송디를 만

0: 좋게 한다고 합니다.
1: 네, 꼭 저희 만나길 바랄게요.
0: 네, 3402님은요. 함디는 직업 만족도 최상일 것 같아요. 최애인 송디와 함께 있어서 흐흐라고 부러워요 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아우 또 이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 어떡해요. 형제 듣잖아요.
1: 네.
0: 아, 고장났다 고장났다.
1: 네.
0: 네.
1: 뭐 이어가도 되죠?
0: 네, 물론이죠.
1: 네, 7483님께서 새싹으로 보내주셨는데
0: 네.
1: 저는 수학학원 선생님이에요. 오늘 제 학생이 크래비티를 좋아한다고 해서 오! 크래비티 얘기하다가 15분이나 빼먹었어요.
0: 오.
1: 제 딸도 크래비티 팬이거든요. 함디랑 송디도 수학 좋아하나요? 라고.
0: 오, 너무 너무 좋은 아주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 수학 좋아하세요?
1: 아니요.
0: 어,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1: 어, 좋아하세요?
0: 네, 약간 이 수학이 특수한 상황의 식이 아니면은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잖아요.
1: 오, 네.
0: 그거를 찾는 거를 너무 재밌어 했었거든요.
1: 오.
0: 그래서 딱 이제 시험을 딱 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막 열심히 풀었어. 와, 풀었다. 근데 복이 없는 거야. 좋아는 했지만
1: 네.
0: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아,
1: 저도 사실 네.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뭔가 그런 학생 때는 그 반마다 다르잖아요. 막 높은 반, 중간 반 이런 게 있잖아요. 제 낮은 반이었어요.
0: 네네네.
1: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중까지 올라갔어요.
0: 오.
1: 그런데 그 뒤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0: 그쵸,
1: 수학이.
0: 그쵸.
1: 그래서 그때 전 포기를 했습니다.
0: 아.
1: 네,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0: 아니 이게 저희가 가끔 학교 같은 데로 촬영을 가기도 하잖아요.
1: 네.
0: 책상 서랍에 이제 수학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와, 나 진짜 수학 진짜 좋아해야 된다 하면서 딱 펼치잖아요. 그럼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진짜
1: 맞아요.
0: 막 이런 뭐 이런 이상한 막 로그 막 이런 거 나오니까
1: 맞아요. 하나 놓치면
0: 이게 뭐셔? 초면 인디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사육 98님께서는
0: 네.
1: 10시부터 친친 라디오에 집중하고 싶어서 오늘 역대급 집중력으로 발휘했어요. 덕분에 계획보다 더 빨리 많이 끝냈네요.
0: 오, 네, 밀린 적은 있어도 초과 달성은 처음이라 너무 뿌듯해요. 친친방의 순기능이라고까지 또 남겨주셨는데 아, 이게 또 이렇게 도움이 또 될 수가 있군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그리고 러비티분들에게 저희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K-POP 능력 평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웃음으로 월요병 날려줄 고든차일드 장준이 형과 함께 할게요. 장스타를 향한 환영 인사와 질문들 이쪽으로 남겨주시고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자,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하이키의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아홉의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지금부터 K-pop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2: Listen and repeat.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3: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2: Alright, 시작해 볼까요? K-pop
0: 능력 평가.
2: K-pop계 일타 강사
4: 신신방의 신의 한수
2: 왔다 내 해초리.
4: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월요일도 기분이 골든이어라. 골든 차일드 이장수 씨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Yes and yes.
4: Yes.
2: Yes. Yes. Yes.
5: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아 일단은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셨어가지고 금요일에 이제 충북 괴산에 내려가서
4: 네.
2: 이따가 일요일에 예. 네. 어제 올라왔죠? 예, 네, 어제 올라오고
4: 네.
2: 또 이제 그 승재라고 네. 제 친구 있어요.
4: 네. 네.
2: 승재랑 같이 일하는 또 동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4: 네.
2: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요. 곧.
4: 어,
2: 그래서 청모를 하겠다고 올라와가지고 어제 또 네, 신당 쪽에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네, 주찬 씨랑 멤버 주찬 씨랑 같이.
4: 아니 저희 토요일 날 저희 가드님 결혼하셨는데 왜 안 오셨어요?
2: 누구요?
4: 저희 가드님.
2: 아 결혼하셨어요?
4: 네,
2: 아, 축하드립니다.
4: 아, 왜 안 오셨어요?
2: 아 그러니까 아 갈라 그랬었는데
4: 네. 네.
2: 엄마 생신이랑 겹쳐가지고.
4: 아 네. 어머니 중요하죠.
2: 아유, 가드님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4: 네. 좋습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그냥 한번 사회생활 하고 가는 사장님 근황 토크 시간. 네 미스터 중엽 근황은 어떠신가요?
2: 어제 연락을 했어요.
4: 아,
2: 어제
4: 네.
2: 주찬이랑 있다가
4: 네네네.
2: 이제 또 뭐 대표님 뭐 하시나 해서 그 페이스 영상 전화를 걸었는데
4: 네,
2: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있다가 한참 뒤에 전화로 콜백이 오시더라고요.
4: 네네네.
2: 많이 피곤하신지
4: 네.
2: 조금 예, 뭐 끊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주찬이랑 같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이야 끊어
4: 네,
2: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조금
4: 네. 예,
2: 의가 상했습니다.
4: 아, 네. 우리 저번 주 주제 중에 하나였던
2: 네.
4: 이제 뭐 사회생활에서는 이제 생활 연기가
2: 네.
4: 필요하다
2: 그쵸, 그쵸.
4: 있었는데 네. 생활 연기 좀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좀 덜 하시나요, 중엽 씨?
2: 아 저는 뭐 인생의 연기죠 저는.
4: 아 인생의
2: 네.
4: 연기. 아,
2: 네.
4: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희
2: 시대 대표님은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4: 아, 뵌 적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5: 네. 뭐 모르겠어요.
4: 아, 그러니까요.
5: 네.
4: 아마 잘 지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쵸 그쵸.
4: 무소식이 네. 또 희소식이라고.
5: 네, 그쵸.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사회생활 레벨도 차근차근 올리고 있고
4: 네.
5: 벌써 데뷔한 지 7년 차 그리고 9년 차잖아요. 이참에 데뷔하고 나서 나는 아이돌로서 이거 하나는 꼭 지킨다 하는 거 하나씩 말해볼까요?
4: 오.
2: 요거 하나는 꼭 지킨다?
4: 요거 하나 꼭 지킨다?
2: 뭐 다 당연한 것들 많잖아요.
4: 아 그쵸.
2: 뭐,
4: 네. 네.
2: 뭐 종교적이나 뭐 정치적 이런 건 절대 얘기 안 하고 있고
4: 아,
2: 잘 지키고 있습니다.
4: 아, 네. 물론이죠, 물론이죠.
2: 그죠, 그죠.
4: 예, 네, 예. 네.
2: 또 뭐가 있지?
4: 그러게요.
2: 뭐 그리고 이제 뭔가 조금 약간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는
4: 네.
2: 이제 뭐 그런 조금 시끄러운 술자리는 잘 안 가죠.
4: 아, 네. 네. 당연하죠.
2: 너무 오픈돼 있고
4: 아, 그쵸,
2: 뭔가
4: 그쵸,
2: 이제 그쵸. 예, 그런 데는 좀 안 갑니다.
4: 조심해야 될 거 많죠. 네. 좋습니다.
2: 맞아요.
4: 좋습니다. 네.
2: 또. 아, 네, 그쵸.
4: 네.
2: 그리고 또 이제 신인 때는 개인기도 많이 개발을 하는데,
4: 네.
2: 함성진 혹시 요즘에 개발하는 개인기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4: 아, 요즘에 개발한 개인기.
5: 저희 원진이 형은.
4: 네. 제가 나한테 넘겨요.
5: 제가 그,
4: 네.
5: 왜냐하면 최근에 성대모사를 되게 자주 연구를 해요.
2: 아.
4: 아, 근데 저번 주에 우리 그 장준이 형의 성대모사 듣고 나는 나 병 느껴가지고 못하겠어요.
2: 아니, 아니요.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준비를?
4: 아, 글쎄요. 요새요? 요새 뭐. 뭐 이무진 선배, 이무진님 성대모사.
2: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4: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거.
2: 오.
5: 그래서 저희는 이무진님이라고 안 부르고 태무진이라고.
2: 네. 아, 태무진.
4: 태무진.
2: 네. 그러니까 오늘 약간 양희은 선생님도 있어요.
4: 공부해라.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거 있고. 아. 네. 한번 또 환영 문자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김정선님께서는요 오늘은 또 얼마나 웃을지 감도 안 온다라고 또 벌써부터 기대 만땅 또 하여주고 계신데 오늘 한번 또 제대로 웃겨드리도록 하죠.
2: 럼요 럼요 럼요.
1: 좋습니다.
2: 예예예. 예, 예.
3: 아 그리고 사실 그 개인기 얘기해서 그런데. 네. 제가 난리도 아니야?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따라하는 거 원조는 이 형이
1: 또 넘겨요.
2: 아, 그래요?
3: 아니 너무 사실 저 제가 여기서 해서 그렇지 에. 원조는 에. 형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2: 보고 가야죠 그러면.
3: 보고 가야죠. 네. 개인기
0: 설명해준다. 왜 자꾸 아까부터 개인기는 나한테 시키는 거야? 너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야?
3: 뭐 하는지 알겠나요? 뭐 뭘 따라하는지 알겠나요?
2: 누구세요?
1: 아 이거 여자예요.
2: 가드 분이세요?
1: 결혼 축하드립니다. 카드님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0: 아 이수진이.
1: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아징이님께서는 네. 장수타님 오늘은 많이 나아서 오셨나요? 3단 옆착이 순조롭게 가능할까요?라고 또 물어봐 주셨는데 어떠세요?
2: 아 점점 발이 더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1: 아 네네. 네, 그러니까
2: 지금은 이제 뭐 멀쩡합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나갈 때 3단 옆착이 그때는 아, 2단이었죠?
2: Sure why not.
1: 네, 2단 같은 뭐 1단 같은 2단이었는데 네. 오늘은 2단 같은 3단 한번.
2: 아 뭐 하면 되죠.
1: 네, 네.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2: 임혜정님께서 장수타 송디 함디한테 괴산집 자랑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 집이 이제 괴산 충북 괴산에 있어요.
1: 네. 네, 네,
2: 근데 거기 너무 좋아요. 이번에 갔을 때는 네. 반딧불이도 날라와가지고
1: 오,
2: 반딧불이도 보고 오. 그리고 저희 집 이제 그 우편함에 이제 박새라고 있어요. 네. 노란 색깔 들어간 이쁜 새 있는데 그 네, 새가 네, 네. 둥지를 텄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이번이 두 번째 둥지.
1: 오.
2: 이제 1회차 둥지 때는 애들 다 커서 날아갔고 네. 이번에 보니까 또 알을 낳아서 또 열었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생긴 새.
1: 뭔가 되게 행운의 상징일 것 같아요.
2: 그죠, 되게 귀여워요.
1: 네, 네. 너무 좋습니다.
2: 그죠?
1: 또 김동현님께서는요, 아, 뭐야, 승재님 결혼하세요라고?
2: 아니요. 승재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승재랑 같이 동업을 하는 친구 동준이가 결혼을 합니다.
3: 네. 시원시원하네.
2: 아, 그럼요. 아, 승재는 친한 네. 친구도 세 번인가 네 번 나왔어요.
1: 아, 네. 너무 너무
2: 승재는 뭐 아직 없습니다. 네.
1: 아,
2: 그죠, 그죠.
1: 네, 벌써 또 오해하셔가지고 김윤희님께서도 어머 승재님 결혼 축하라고.
2: 아유, 아닙니다.
1: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네.
2: 그죠 그죠.
1: 6499님께서는요 저도 궁금한 거예요. 장준님 만지고 있는 거 지우개 가루 뭉치신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2: 맞습니다.
1: 맞다고요?
3: 네. 맞다고요?
1: 거의 그... 네?
2: 이게 저번에 어디 가게 쪽 어디 뭐 무슨 약간 소품샵 문방구 같은 데 갔는데 네. 지우개인데 이게 잘 뭉쳐지는 지우개라고 있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요거를 했죠. 네.
1: 아니
2: 이걸 사가지고 지금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1: 아 요새 대세가 막 뭐 왁부 볼 막 난리 나고 예, 슬라임 뭐 슬라임도 지났어요. 요새 아. 진짜 뭐 왁부 볼 막 이런데 아직까지도 한 15년 전에
2: 그쵸.
1: 살고 계시.
2: 온고지신이죠.
1: 네,
2: 이게 오지입니다. 오지.
1: 야 네. 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오리지널을 좋아합니다 저는.
1: 아, 네. 아, 그렇게까지 크게 아. 뭉치기 쉽지 않은데.
2: 그러니까 이거 아예 지우개 자체가 누르면 이 모양이 돼요. 이렇게 아. 아예 지우개 자체를. 네.
1: 신기합니다. 또 새로운 네네. 신드롬을 또 갖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2: 네네.
1: 네, 그럼 이프로스니까 또 오늘도 K-POP 능력 평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선물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좋습니다. 오늘의 선물은요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유 한 박스 간편식 세트 치킨 스퀘어권 햄버거 세트까지. 마지막에 준비했으니까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세요.
3: 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부터 가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퀴즈 1교시 가사 빈칸 영역 팡팡.
1: 네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숨겨진 가사가 등장할 겁니다.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들어갈 원래 가사는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3: 네 그럼 문제 나갈게요.

0: 자, 여기까지. 이 노래는 뭐 청아 선배님의 또 대표 히트곡이죠.
1: 네, 빈칸에 들어갈 가사 세 글자인데요. 통영의 새 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오늘 정답이 유행어인 코미디언도. 네, 엥? 바로 통영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요.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2: 네, 궁금해요. 궁금한 500원 말고 50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죠. 힌트송 나갈 건데. 네, 청하의 벌써 12시.

0: 12시.
1: 네, 청하의 벌써 12시 듣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정답 바로 알아볼까요?
2: 네, 정답은요 바로 있는데였습니다. 오호. 예. 아, 사실 이 통영의 아들들 허경환, 김민재, 송영준 렛츠고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2: 우리 통영 야호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3: 아, 통영은 우선 꿀빵 아시나요 혹시?
2: 꿀빵 알죠. 네,
3: 꿀빵 유명하고 굴 좋아하시나요?
2: 아, 뭐 굴 좋죠.
1: 굴 좋아하죠. 네.
3: 굴도 유명하고 미더덕 좋아하시나요?
2: 미더덕 너무 좋죠. 네,
1: 통영에 그 굴 유명하잖아요.
3: 뭐요?
1: 형준 얼굴. 오! 좋습니다.
3: 어머머머.
2: 원진 씨는 어디 아들이에요?
1: 저는 이제 녹번동 아들.
2: 아, 녹번동 아이들. 네, 네. 아,
1: 녹번수 녹번동 아들.
3: 네. 우리 장스타는?
2: 저는 태어난 거는 수원.
1: 아, 오, 네. 수원.
2: 근데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다닌 거랑 뭐 그거는 화성.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세컨 그거는 괴산.
1: 괴산.
2: 네. 아, 여러 가지. 네.
1: 좋습니다.
3: 그러면 녹번의 자랑. 네. 짧게 해주세요.
1: 녹번 자랑. 일단은 뭐 북한산도 바로 뒤에 있고.
2: 아, 그치.
1: 네, 북한산 있어. 또 이제 공기가 또 맑고 또 이제 교통이 좋아요. 교통. 또 이제 경기도 그 끝자락에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이제 마지막쯤 그쯤에 있어가지고 경기도도 가깝고.
2: 그렇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수원 자랑 또 해주세요.
2: 수원 뭐 에, 갈비 맛있고요. 요새 그 수원 화성인공 거기 너무 이쁘고. 뭐 그리고 치킨 맛있고요.
1: 치킨 맛있죠.
2: 네, 일단 그리고 맛집은 많습니다. 이윤재 골키퍼 사인 있으면 맛집입니다.
1: 야구장도 있잖아요.
2: 거기. 아, 그럼요. 야구장도 있고요.
1: 가봐가지고 거기.
3: 야구장이 있군요. 저희는 야구장 생기면 한 동이 하나 사라져요. 네.
1: 네. 뭐,
3: 좋았어요. 아, 네. 감사해요.
1: 네.
3: 아, 그럼 당첨자 소개해 볼게요.
1: 네. 2061님께서 정답 있는데. 네. 송디 요즘 핫한 거제도 굴로 유명하다던데. 통영 거제 어디가 더 굴의 고장인가요? 라고.
3: 아, 당연히 통영이죠.
1: 지금 요새 트렌드에 아주 그냥 연어처럼 거스르고 있어요.
3: 아, 사실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1: 아,
3: 거제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있는데 통영 뭐 안 하냐?
2: 아,
3: 평준아 뭐 안 하냐? 아, 저도 도마도마합니다.
2: 아, 아, 요새 또 원희 씨가 굉장히 지금 또 거제를 핫하게 뛰어오르고 있어가지고.
3: 네.
1: 좋습니다. 또 9973님께서는요 정답 있는데. 네, 우리 송디 언밸런스 잘하는 걸로 또 알티몬스터 됐잖아요. 통영 첫째 아들의 유행어 따라해주세요 이라고도 해주셨습니다.
3: 아, 이 언밸런스를 따라해달라는군요.
1: 네.
3: 아, 춤을 춰...
1: 아, 가야죠.
3: 아,
1: 가야죠.
3: 그런가요?
2: 그죠. 앵글, 나이스 앵글.
3: 아,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1: 자,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3: 네.
1: 5, 6, 7의 언밸런스한 이 모든 게 언밸런스한.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2: 아, 통영이 짱입니다.
1: 아, 통영이
2: 거제보단 통영.
1: 또 심유경님께서는요 정답 있는데. 네, 세 분 지금 주머니에 뭐 있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2: 저 아무것도 없...
1: 주머니에요?
2: 이거 뭐야? 아, 립밤 있네요.
1: 주머니에.
2: 네,
1: 저도
2: 저 립밤
1: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3: 저는. 저도 립밤 있고 이거는 다크서클 가리기.
1: 오, 좋습니다. 또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2: 네, 고지혜님께서 정답 있는데. 헬스장 알아보고 있는데. 체크해야 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함디, 송디, 장스타 알려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1: 오, 헬스장 하면 뭐가 있어야 되지?
2: 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뭐 가격도 가격인데 기구가 본인한테 감기는지가 알아요.
1: 아, 그것도 맞아요.
2: 이 기구 브랜드도 다 다르니까.
1: 맞아요.
2: 이게 좀 감기냐. 네. 이게 조금 알아야 되고. 저는 그리고 조금 젊은 사람들 많은데 안 갑니다.
1: 아하.
3: 네. 왜요?
2: 저는 그러니까 그쪽 가면은 너무 기구 경쟁이 치열해요.
1: 아~
2: 그래서 저 지금 다니고 있는 쪽은 집에서 조금 한 차로 15분 정도, 20분 정도 걸리는데.
1: 네?
2: 아, 모두 죽입니다. 저 거기 가면은 BTS 선배님입니다. 어르신들이 저만 쳐다보십니다. 영블러드가 오직 저기 때문에.
1: 네.
2: 알 것이고.
1: 진짜 그냥 장스타 닉값 제대로 최고입니다. 하시는군요. 네,
2: 최고예요.
1: 저도 또 뭐 그런 좀 기구의 다양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1: 너무 그렇죠.
3: 저는 집이랑 가까운데.
1: 아, 그것도 맞습니다.
3: 그냥 너무 운동 다 하고 지치는데 빨리 집 가고 맞아. 싶으니까. 맞아.
1: 멀면 가기가 싫어.
3: 맞아요.
1: 네, 또 안 가고 싶은 이유는 많죠, 헬스장은. 그렇죠?
2: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또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아리님께서는요, 저 오늘 처음 듣는데 녹번 집에서 듣다 화들짝 놀랐네요. 북한산 자주 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우, 저도 딱 그 제가 한창 이제 어렸을 때 썰풀 때 뭐 뒷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다 북한산입니다. 네, 북한산 거기 가운데 이렇게 놀이터 하나 있거든요. 거기 놀이터 가기 전에 이렇게 돌다리가 있고 거기 밑에 이제 이 연못이 있어요. 네. 거기서 막 도롱뇽 잡고 막 놀고 그렇죠. 그랬었어가지고
2: 가재도 있고 뭐 거기
1: 네, 장난 아니었어요.
2: 그죠 그죠.
3: 네, 또 3402님께서는 통영 국제음악제 유명하죠. 매년 봄에 개최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클래식 음악 축제입니다.
1: 와, 이런 거 너무 좋다.
3: 맞습니다. 저는 좀 자주 보러 갔어요.
1: 아, 자주 보러 갔어요?
3: 저희는 학교에서 네. 또 보러 가고 체험으로도
1: 네?
3: 네, 저도 한번 본 적 있는데. 네? 아주 황홀합니다.
1: 클래식 음악 축제라면은 그 클래식 장르만 나오는 거예요?
3: 네.
1: 아, 그런 거예요?
3: 연주.
1: 오, 신기하다. 오, 네. 너무 가고 싶다.
3: 갑자기 그런 긴급 질문 하지 말아주세요.
1: 아, 약간 당황해요?
3: 저도 옛날 기억이라.
2: 그쵸.
3: 아무거나 하는데 아마 네 연주.
1: 네, 연주, 연주.
3: 네, 하시는 분들.
1: 네네. 좋습니다.
2: 자, 채원님께서 헬스장에 오운한 찍을 거울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아, 이것도 중요하죠.
1: 이거 중요합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거울에 이제 뒤쪽에 사람 나오면 좀 되게 찍기 그렇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또 한가운데서 찍으면 좀 부끄러워요.
2: 그쵸, 그쵸.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약간 어디 구석진데 내가 이렇게 찍어도 뒤쪽에 사람이 안 나오는 곳이 있는 거울이 또 있는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1: 네,
3: 자, 그럼 다음 퀴즈로 가볼까요?
2: 좋습니다. 2교시 퀴즈 가사 리딩 영역.
1: 지금부터 중엽 시대의 기둥 장스타가 어떤 노래 가사를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가사를 잘 듣고 해당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3: 가시나
1: 가수는 가수 듣고 싶어요?
3: 아, 아니요. 가수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제목만 맞춰주시면 돼요. 오늘도 범죄와의 전쟁을 마치고 영화 속에서 튀어나오셨죠, 최익현 씨?
0: 아이, 네, 반갑습니다. 이 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하고 왔습니다. 자, 이 구미 제가 이 가사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삐지 주세요. 헤이, 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에? 이 못 참는 게 딱 하나 있어. 에? 이 느잖아. 이 알잖아. 에? 이 나만. 이 나만 보던 your eyes. 에? 속눈썹 빠져버린 your man. 에? 이 오늘 길 알잖아. 에? 나 이 여기 있어.
1: 자, 여기까지. 네, 정말 가사에서 2-3세대 K-POP 아이돌의 향기가 나죠?
3: 최근에 무려 9년 만에 미니 6집으로 컴백한 선배님들 보이프렌드의 대표곡 중 하나인데요. 과연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자, 노래 잘 들으면 또 제목이 나오니까요. 듣고 제목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2: 네, 정답 문자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3: 그럼 힌트송이자 정답송 바로 나갈게요. 지금 나가는 노래를 맞춰주시면 돼요.

0: 커피 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보이프렌드의 노래 정답송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곡 제목은 무엇인지 두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4: 네, 정답은요 바로 내 여자 손대지마 였습니다. 예, 참 이때 이 세대별로 제목 트렌드들도 참 달랐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노래가 2011년에 나온 곡인데 이쯤에 함성디는 어떤 노래를 좋아했었나요? 2011년
5: 와, 2011년이면 네. 제가 딱 음방 돌 때예요.
3: 네?
6: 음방을 돌았어요?
5: 그때 2011년도에 네. 그 이제 그 어떤 선배님 가수분의 이제 약간 댄서 같은 느낌으로 컨셉이 미니미였어요. 그래서 나의 작은 미니미 막 해가지고 그때 제가 미니미 역할로 딱 돌 때가 아마 2011년도 같은데 그때 이제 음반 가면 너무 좋아했던 노래가 유키스 선배님들의 만만하니.
4: 아, 만만하니
5: 너무 좋아했었어.
6: 그쵸.
5: 네,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아, 이거 너무 좋아했어.
6: 그쵸.
5: 네, 아. 어떤 노래 좋아했어요 송디?
3: 아, 2011년 제가 몇 살이었을까요? 고민해서 9살? 11년? 10살?
4: 제가 중2, 제가 15살.
3: 그럼 제가 한 10살쯤이었을 것 같아요.
5: 너 10살, 그렇죠? 내가 11살. 네.
3: 그럼 그때 저는 그냥 동요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
4: 그래요?
5: 네.
3: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뭐
4: 그쵸.
3: 5학년인가? 4학년인가?
4: 아, 11년도 저는 이때는 뭐 아마 비스트 선배님들의 숨 나왔, 숨이랑 픽션이 11년도쯤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일 것 같아요 아마. 그죠.
5: 이때 막 너랑 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7: 아 그쵸. 그런 거 들었네.
4: 예, 들었죠.
7: 아, 들었네.
3: 포이즌 그런 건가요?
4: 그죠.
7: 아, 저 들었습니다.
4: 아, 그럼요. 11년도면.
5: 1418님께서 대단한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2011년에 태어났어요.
4: 야, 너 누구니?
5: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4: 키앙커.
3: 그럼 지금 몇 살이신 거죠? 그거. 12년도면?
4: 중3 고1 이런 거 같은데? 네. 그 유니스 멤버 중에 서원 씨가 네. 11년생이었어요. 맞아.
3: 아, 그렇군요.
5: 정말 대단합니다. 몰폰 이런 거 아니죠? 몰래 폰하고 막. 아니겠죠?
3: 자,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3726님 초포함 다섯 분께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5: 와우! 네, 자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봐요.
8: MBC FM for you.
9: 여보, 맛 어때?
1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9: 강원 깊은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9: 강원 깊은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1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대한민국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희는 스페셜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고요.
2: 저는 골든차이드 장준입니다.
0: 네, 월요일에 스트레스 타파 코너 K-POP 능력평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1: 9973님께서 제가 보이프렌드로 K-POP에 들어와서 크래비티로 연맹 중.
2: 나이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나중에 뭐 한 뭐 몇 년 뒤에 또 크래비티로 해서 연맹 중이라는 단어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이길.
1: 그렇죠.
0: 3716님께서는요. 근데 내 여자 손대지마 이거 설레게 한 번씩 말해주세요라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한번 장준이 형 약간 우리 형의 네. 장스타의 좀 시범을 보고.
2: 거, 뭐야 내 여자 손대지마.
1: 네? 귀찮으신 거 아니에요?
2: 아 이게 딱 요즘 나이 바이브입니다. 거 내 여자 손대지 마. 헤이땡! 어허 내 여자 손대지 마. 어? 야!
1: 최익현 선배님
3: 맞았나? 아니 근데 내 여자 손대지 마!
0: 좋다 좋다. 영주 씨는요?
1: 아 내 여자 손대지 마. 아, 손대지 자, 마.
0: 다음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1: 아 왜 안 하고 먹어요?
0: 뭐 저도 요새 좀 연구하고 있는 성대모사로 네? 아 뭐 네 제 여자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2: 송강호님이신가요?
0: 네 맞습니다. 아 작가님 몰라보시면 어떡해요. 송강호님이셨잖아요.
1: 아 아 너무 부럽습니다. 성대모사 할
0: 손대지 마 이씨.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요새 연구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1: 네 안현주님께서는 내 여자 손대지마 발만 잡으세요 이라고.
2: 발 잡는 게 더 최악인데. 걔가 네, 손이야 뭐 진짜 뭐 건네주다가나 뭐 이렇게 넘어지든 근데 발을 만지면 그건 조금
0: 발을 그래도 너 형 덕분에 네. 네. 뭐, 좋게 넘어갈
2: 수 있어.
0: 아무튼
2: 잡지 마 땡.
0: 네, 손 잡죠.
2: 자, 2702님께서 이 노래도 은근 숨둔명이었는데 세 분은 세 분만의 숨둔명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딱 요때쯤에 이제 있었던 저는 제국의 아이들 선배님 노래도 되게 숨둔명 노래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막 저도 이제 팬분들이랑 라이브 소통하다가 막 생각난 것도 있는데 뭐 네. 제국의 아이들 선배님 노래 중에 피닉스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Like a Phoenix 뭐 이게 있었어요. 네, 네 요거 있습니다.
0: 네. 혹시 뭐 있어요?
1: 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예전에 그 수파두빠
2: 달샤벳 맞아요. 네, 달샤벳 선배님.
1: 그 노래도 네. 많이 들었고 오늘 네. 함지 있어요?
0: 저는 진짜 약간 학생 때 기억나는 노래들은 다 약간 저스틴 비버 노래밖에 없어요. 그거 많이 들었어요.
1: 뜻도 형님?
0: 네, 뜻도 형님 그쵸. 뭐 변성기 전 노래 중에 원타임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오. 그 노래 되게 좋으니까 꼭 많이 들으시길
2: 좋네요.
0: 네, 좋습니다. 네. 8651님께서 단종 버전도 해주세요. 내 여자를 탐하려는가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단종 가능한 사람 있어요?
2: 내
0: 이놈부터
2: 내 여자를 담아려 하는가? 누구인가?
0: 그거는
2: 짐은 미륵이니라. 누가 내 여자를 담아려 하는가?
0: 그거는 누가 방금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거 아니에요?
2: 짐은 미륵이니라.
1: 공예잖아요.
2: 내 여자를 담아려 하는가?
0: 뭐.
1: 왜요?
0: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저 5394님께서는요. 근데 장스타 지우개 색깔이 약간 의심스럽네요. 손때 아니겠죠?
1: 사실 저도 말하려고 했는데
2: 아닙니다. 살 때부터 요 색깔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네, 일본 원산지 일본 건데 진짜 이거 있습니다.
0: 아 진짜로요?
2: 진짜 찐으로.
0: 오래 만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2: 아니죠.
0: 원래 약간 회색.
2: 그럼요. 손 씻고 만지는데.
0: 좋습니다.
2: 네. 2993님께서 중엽시대 대답해주세요. 세수 못하고 출근하기 대 양치 못하고 출근하기.
0: 와 너무 최악인데 둘 다?
2: 저는 차라리 세수 못하는 게

0: 나요.
1: 진짜요?
2: 네. 진짜요?
1: 저는 양치 못하는 게 더 저도 세수 못하는 게 더 나아요. 네.
2: 저는 양치 못하고 출근하는 게
1: 진짜
2: 더 나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입만 안 열면 되잖아요. 아. 남한테 이제 피해 안 끼칠 선에서 그쵸, 세수는 그쵸. 좀 네.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3: 그죠
2: 하니까 저는 차라리 입을 안 열겠다.
1: 근데 네. 이렇게 딱 직장 놀러 가야죠. 아 형제 씨 근데 잠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2: 네.
3: 네. 저는 제 속내가 싫어서 양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1: 저도 약간 양치가 더 하고 싶은 느낌이.
3: 그죠.
2: 네, 이어서 그럼 퀴즈 하나 더 가볼까요?
3: 3교시 퀴즈는요, 바로 공통점 0이요.
1: 지금부터 노래 세 곡의 일부분을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를 듣고 노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일은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2: 그럼 첫 번째 곡 들을게요.
1: 레드벨벳의 노래인데요. 슬쩍 가사에 과일이 하나 등장했죠. 자, 바로 두 번째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2: 네, 이 노래는 에스파의 최근 신곡인데요. 제목에 이 과일이 등장하고 가사에도 수없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곡까지 바로 가볼까요?
3: 바로 우리 함성기의 본업 목소리죠. 크래비티의 노래에도 이 과일이 등장하는 곡이 있는데요. 과연 지금까지 들려드린 세 곡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1: 네, 정답 바로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그럼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힌트곡 중에 하나 듣고 올게요.

0: 걸읍시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네, 에스파의 신곡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제목에도 등장하는 과일, 이번 퀴즈 정답 뭐죠?
4: 정답은요 바로 레몬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함디송디는 신거 잘 드시나요?
3: 못 먹어요.
5: 못 먹어요.
3: 네, 못 먹어요.
4: 저도 안 좋아합니다. 지금 벌써 또 혀밑에 침 나와요.
3: 그러니까 여기 그거 먹으면 여기 아마 아프잖아요.
4: 맞아요.
3: 침 땜죠. 그 느낌 너무 싫어요.
5: 그러면 그 불량식품에서 그 아이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안 좋아하시나요?
4: 저 그것도 안 좋아해요. 저 그거 그래서 반 갈아서 가루 털어내고 먹었어요.
3: 맞아요. 그 단맛은 맛있거든요. 네, 맞아요. 침고요.
4: 그니까요.
5: 자, 그러면 행운의 당첨자 뽑아볼까요?
3: 네, 안유라님께서는요 정답 레몬, 한 가지 과일만 평생 먹을 수 있다면 뭐 드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4: 저는 그냥 단연코 저는 수박입니다.
3: 저도 수박이에요.
4: 저 수박 진짜 좋아요.
3: 저도 너무 좋아해요. 수박.
4: 송디는요?
5: 저는 참외.
4: 코리아 워터멜론.
3: 참외.
5: 예전에는 그 씨를 발라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 씨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4: 씨가 달잖아.
3: 혼자 참외 고르니 참 외롭겠어.
5: 수박 골라서 널 사랑할 수밖에 없겠어.
4: 수박이 박수.
3: 자, 1607님입니다. 정답 레몬이요? 저는 토마토는 잘 못 먹는데 생 레몬은 귤처럼 잘 먹어요. 세 분 또 자랑할 만한 특이 식성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형준이 자랑할 만한 특이 식성 있어요.
5: 뭐요?
3: 형준이가
5: 돈가스요?
3: 아니, 돈가스를 먹고 그 소스랑 거의 이제 한 접시에 나오잖아요. 이제 옛날 돈가스인데.
4: 그쵸.
3: 소스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밥도 남고 뭐 샐러드도 남고.
4: 그쵸. 뭐 피클이나 뭐 단무지 같은 것도.
3: 단무지, 김치, 마카로니 다 남잖아요. 그걸 한 대 섞어서 먹어요.
4: 아.
3: 그거 먹고
4: 깔끔하게.
3: 깜짝 놀랐어.
5: 쌍스타는 안 그러나요?
4: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절임류를 안 먹습니다.
3: 절임류 잘 안 드세요?
4: 피클, 치킨, 뭐 단무지를 안 먹어요.
3: 저는 쌈장을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진짜 쌈장과 밥만 있으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비벼 먹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4: 저는 치즈를 좋아해가지고.
3: 맞아요. 그 꾸리꾸리한 치즈도 좋아하시는.
4: 다 좋아하죠. 그죠.
3: 좋습니다.
4: 네, 라니님께서 정답 레몬.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축 처지는데 상큼한 레몬처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중엽 시대만의 꿀팁 같은 거가 있으신가요?
3: 뭐 매일매일 이제 또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우리 친친라 함께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또 월요일은 이렇게 중엽 시대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꼭 챙겨보시고 7월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부터는 챙겨보시던 말라.
5: 원희 씨.
3: 네.
5: 괜찮아요.
3: 네. 자, 1362님께서는요 레몬 레몬처럼 상큼한 표정 보여주세요. 월요일에 피로가 갈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상태가 지금 뭐 피로가 더 오실 것 같은 느낌인데. 상큼해.
5: 자, 그러면 저부터 갈게요.
3: 네.
5: 하나 둘 셋.
3: 좋습니다. 꿀빵 같고 아주 네. 너무 정말 오늘 상태가 좋습니다. 하나 둘 셋.
5: 우리 장스타 눈을 마주치지 못하네요. 네.
3: 감사합니다.
4: 하나 둘 셋.
3: 약간 지우개 똥 잃어버렸을 표정 같은데요?
5: 오늘 앞머리도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4: 여기가 안 자라요 자꾸. 뭐 제초제가 묻었나 이렇게
3: 기르고 계셨던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분들 포함 또 다섯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 나이스!
5: 자, 그럼 퀴즈 계속 가볼까요?
4: 좋습니다. 4교시 퀴즈 샘플링 영역.
3: 팡팡. 네, 샘플링은 기존 곡의 일부 멜로디나 리듬을 가져와서 새 곡의 재료로 활용하는 작법이죠. 최근에 샘플링으로 신곡을 발표하는 가수들이 늘고 있는데요.
4: 네, 그중 한 팀이 바로 걸그룹 미아오인데요. 이번에 나온 두 번째 미니 앨범이 초동 판매량 30만 장을 돌파하면서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5: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미아오의 타이틀곡 띠로리는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 멜로디를 샘플링한 곡인데요. 멤버 엘라 씨는 이 클래식을 작곡한 선배님도 저희 곡을 들으시면 춤을 추실 것 같다고 말하면서 편견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3: 아, 좋습니다. 아니, 장성한테 곡 설명하고 뭐야 이거는.
4: 아니,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가 이게 동거해가지고. 네, 아, 죄송합니다.
3: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1685년 독일에서 태어난 이 음악가, 음악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클래식 작곡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자,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1번 이병휘, 2번 바흐. 자, 한 분은 저의 아버지시고요. 네. 한 분은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5: 네. 네, 문자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 통해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아, 좋습니다. 오늘 파장준 형님과 또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그럼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미아오의 띠로리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미아오의 띠로리 듣고 왔습니다. 그럼 네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토카타와 푸가 D단조를 작곡한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분, 정답은요 바로 2번 바흐였습니다.
0: 딩동댕동
1: 빵!
2: 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3529님께서 정답! 바흐 선배님, 함디 비발디 선배님에 이어 얼마 전엔 베토벤 선배님까지 나왔는데 함디에겐 어디까지 선배님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0: 뭐 저보다 뭐 경력이 또 많으시면 어디까지든 또 선배님이라고
1: 그쵸, 선배님이죠.
0: 네. 네. 그래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선배님도 되실 수 있고요.
1: 그렇죠. 네.
0: 좋습니다. 잘 7559님께서는요 정답 3번 함동철 형님 아니고 2번 바흐 선배님이요. 다들 이 기회에 아버님들한테 영상 편지 한 번씩 해주세요 라고. 아,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동철이 형님 또 최근에 야구를 또 갔다 오셨는데 결승타를 또 치셨다고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와 주셨는데요.

0: 좀 정타 제대로 만들어서 안타 진짜 멋있게 쳐줘. 아, 화이팅, 사랑해.
1: 아버님 화이팅.
2: 화이팅. 네. 아, 그럼 우리 승열 씨. 승열 씨 요즘 바다 낚시 많이 하잖아. 요즘도 많이 할 텐데 많이 잡아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내려가면 인사 드릴게. 안녕.
0: 좋습니다.
1: 예. 네, 뭐 아버지, 예, 네, 아들이에요. 예. 네. 그 맞아요. 요새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나이가 또 있으시니까 뭐 이제 어머니한테 많이 또 이제 뭐 꾸중을 듣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또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뭐 어머니랑 사이 좋게 잘 지내시면서 예, 늘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예예. 예, 예.
0: 아유, 좋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이분들 포함 또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께 네, 치킨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와우.
2: 와, 그럼 계속해서 5394님께서 장스타님 지우개 방송 지우개 방송 시작할 때보다 좀 더 꺼매진 것 같은데 의심된다고.
1: 모함입니다, 모함. 진짜 이 색깔이에요, 진짜. 아, 근데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랬어, 진짜.
0: 그렇고 저희도 약간 의심이
1: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자, 그럼 마지막 퀴즈 가볼게요.
1: 좋습니다. 퀴즈 5교시 신곡 영역.
0: 네, 앞에서 이야기한 샘플링으로 신곡을 발표한 또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르세라핌인데요.
2: 신곡 분팔라 도입부를 들으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0: 네, 르세라핌의 분팔라는 1996년 발매된 글로벌 히트곡 라틴팝 이 노래를 샘플링해서 만든 곡인데요. 공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렴구를 들으면 안무까지 함께 떠오르는 곡이죠.
1: 네, 마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이 노래, 과연 제목은 무엇일까요?
2: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당첨자 중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럼 정답 받는 동안에 노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르세라핌의 분팔라.
1: 붐.

0: 르세라핌의 붐팔라 듣고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이 노래 샘플링된 라틴 팝 제목은요 바로 마카레나였습니다.
2: 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한번 또 문자 확인해 볼까요?
0: 네, 2106님께서 정답 마카레나. 이거 초등학교 때쯤 꼭 쳤던 것 같은데 장준님은 동년배라 해보셨을 것 같고 혹시 함송디도 학교에서 쳐본 적 있나요? 라고.
2: 오, 안 해봤던 것 같은데? 했어요?
0: 저도 안 해본 것 같아요.
1: 근데 저도 해보진 않았거든요. 저를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네. 제가 해본 적 없고. 뭐 해본 적은 없고. 전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초록색 외계인 애가 이렇게 데스코파시토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아 이거 마카레나 이거 네, 알기는 아는데
2: 뭔가
1: 예 네, 근데 초등학교에서 뭔가 단체로 했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0: 예전에 그 잉여춤 유행하지 않았나요?
1: 그거는 네, 저 중학생 때는 잉여춤 그리고 셔플.
0: 아 셔플.
2: 그쵸 셔플 네, 셔플.
1: 리듬 셔플링 이거. 네,
2: 그 좋습니다.
0: 자 이분 포함 다섯 분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와우.
1: 햄세교.
2: 네 이렇게 오늘 퀴즈도 한번 다 풀어봤는데요. 한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또 코너 끝곡도 선곡해 주실까요?
1: 아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번에 괴산에서 어머니랑 같이 차를 네. 타고 이동하면서 네,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김종환 선배님의 사랑을 위하여 네, 이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좋습니다. 2022 노브님께서 와 오늘도 이 세 명 티키타카 짱이다.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주 또 기대 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1: 안녕, 안녕.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완진이 이목구비.
1: 오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네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전남 장흥에 위치한 대덕중학교.
2: 네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1: 6월 9일 화요일 내일 대덕중학교의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보리 쌀밥, 오색 어묵국, 강된장, 호박잎, 햄 감자채 볶음, 배추 김치, 메론, 양파채 소스, 그리고 이것 불고기인데요.
2: 네 오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울산 광역시에 위치한 지명인데요. 과거 이곳에 도축장과 푸줏간이 발달해서 소고기의 고장이 됐고 이곳 불고기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 보기 드릴게요. 1번 언양, 2번 웅양.
2: 오 오늘 헷갈립니다 아주.
1: 네. 네
2: 정답 보낼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네 정답 보내실 때는요 간식 선물 받으면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죠.
1: 네 1번 언양 2번 웅양입니다.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 보이 넥스트 도어의 바이럴.

0: 내일급식 머더라에 이어서 보이넥스트 도어의 바이를 듣고 왔는데요. 보이넥스트 도어의 첫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 곡이었고요. 첫 정규인 만큼 멤버 전체가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노래는 명재현, 은학 두 분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헤어진 상대를 음악으로 붙잡으려는 마음을 녹인 가사와 기승전결이 확실한 K-POP 문법을 계승해 듣는 재미가 확실한 곡이었죠. 보넥도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고 하니 바이럴이 바이럴 될 수 있게 많이 들어주시고요.
1: 자, 그럼 내일 급식 머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언양.
0: 네, 백유진님이 송디 언양을 언양이라고 발음해서 웅양이랑 발음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래 듣고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1번 언양, 2번 웅양.
0: 네, 확실하겠다 싶어졌던 송디였습니다. 네,
1: 저도 제가 말하면서 헷갈리실 것 같은 거예요.
0: 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네, 5393님은 웅양 불고기는 너무 잔인하다고.
1: 아하, 아무래도 우리 네. 웅냥이 정모 씨와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0: 네, 웅냥 불고기는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5113님께서는요 언양 말고 냐냐냥 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송디 주문 들어왔습니다.
2: 냐냥.
0: 오, 네.
1: 그럼 이걸 발음이 언양이라고 하나요?
0: 언양.
1: 언양.
0: 응, 언양.
1: 안양.
0: 언양.
1: 언양.
0: 음흠. 안양. 언양.
1: 언양.
0: 웅냥. 좋습니다. 자, 내일 대덕죽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보리 쌀밥, 오색 어묵국, 강된장, 호박잎, 햄 감자채 볶음, 배추김치, 메론 양파채 소스, 그리고 언양 불고기였습니다.
1: 어허.
0: 아, 언양 불고기 또 맛있잖아요.
1: 맛있죠. 근데 여기에 또 강된장이랑 네. 호박잎까지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0: 예예예. 오색 어묵국은 뭘까요? 약간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건가?
1: 그 어묵에도 색깔이 있는 어묵이 있잖아요.
0: 아~
1: 시금치가 들어간 초록색깔 어묵 그런
0: 아~
1: 것도 있고요.
0: 아, 그렇네 그렇네. 이런 거구나.
1: 네. 오,
0: 똑똑했어요.
1: 네.
0: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김윤지님 축하합니다.
1: 예.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0: 네.
1: 1번 언양불고기. 이번에 큰 팀플 과제를 끝냈어요. 한 학기 동안 힘든 외부 활동하면서 팀원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팀원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종강 기념 팀장인 제가 시원하게 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꼭 해주세요.
0: 아, 정말 참 팀장님이시네요. 그쵸?
1: 그러니까요.
0: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만나보고 갈게요.
1: 좋아요. 김소윤님께서는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정모가 하이 땡라오 가자고 문자 보냈잖아요. 웅양제 허거 먹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0: 먹었어요?
1: 아니요.
0: 어?
1: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직 못 먹었고 아마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가지 않을까 합니다.
0: 띠로리
1: 띠로리.
0: 자, 0151님께서 아까 띠로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두 분은 최근에 띠로리 할 정도로 황당한 일이 있었나요? 저는 최근에 가방에 단 키링 3개가 전부 떨어져 버려서 황당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주워주셨지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띠로리 할 정도로 황당한 일 있었어요?
1: 저는
0: 네?
1: 사실 크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0: 네.
1: 그 제가
0: 네?
1: 그 뭐지 저는 좀 손 씻는 거를 좀 자주 해요.
0: 네.
1: 근데 손을 씻고 나와서 깜빡하고
0: 네.
1: 손 씻으면 좀 더러워지기 아깝잖아요.
0: 네.
1: 근데 바로 먼지를 만져버린 거예요. 닦는다고.
0: 아,
1: 그래서 진짜
0: 띠로리.

0: 이랬던 적은 있네요.
1: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저희의 숙소 아침 풍경이 이제 송디가 잠을 깨서 나와가지고 이제 항상 체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송디 체중이 이게 약간 25살에 성인 남자의 몸무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낮는데 송디가 이제 제가 같이 밥 먹자 그러면은 아 잠깐 나 몸무게 한 번만 재고 하고서 가서 몸무게를 딱 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야 저거는 같이 먹을 수 있겠다 했는데 아 엄마 안 돼 오늘 안 되겠어 이러는
2: 야 타이밍이
1: 호흡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띠로리했던 좀 황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0: 네 오늘 먹죠.
1: 좋습니다.
0: 네 7484님께서는 친친 듣다가 아까 1부에 제 번호 뒷자리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까 그 수학쌤 딸이거든요. 엄마도 덕질 응원해주시고 가끔 챙겨보시더니 문자도 남겨놓으셨네요. 함디 송디가 문자 읽어줬다고 막 자랑도 하세요.
1: 아 이번에 또 따님이 또 찾아와 주셨네요. 아 좋습니다. 또 너무너무 또 이렇게 모녀 분들께서 네. 두 분께서 또 너무너무 또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남은 우리 친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1: 자 문자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비비가 피처링한 10cm의 춤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요즘에 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한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한 끗 차일지도 모른다고.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더 자주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아이들에게 무섭고 엄격한 선생님보다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실수를 해도 한 번 더 기다려주고 웃으며 넘어가는 일도 많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나를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건지 만만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생겼다. 주의를 줘도 가볍게 넘기거나 정한 규칙을 당연하다는 듯 어기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너무 물러서 있던 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서운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건 아니다. 다만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는 것과 서로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아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걸 요즘 배우고 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만만한 선생님으로 비치지 않도록 친절함과 단호함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중인 요즘이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네, 9와 숫자들의 높은 마음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는 제이 선생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오늘 사연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던 경험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디는 어땠나요?
0: 이게 정말 정말 흔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되게 누군가 나 누구든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그렇죠?
1: 네.
0: 그런 거에서 또 발생하는 또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 또 사연자분께서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여서 그래도 괜찮잖아요. 약간 그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정말 친구 사이로 가면은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면은
1: 애매해요.
0: 막 이런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옛날에는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렇게 아무리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나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날 잡고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미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또 우리 선생님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뭔가 확실히 상대방의 실수는 확실히 지적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쵸? 단호함이 필요하죠.
0: 네, 네, 네. 이게 또 좋은 그 상대방의 실수를 내가 한번 봐준다 이런 거는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는 한번 제대로 짚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나는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할 수 있어서 실수를 한번 넘어가줬다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모든 실수가 있더라도 계속 그냥 넘어가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거는 한번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1: 네, 이 교환 얘기를 읽고 많이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네. 8236께서는 같은 교사로서 공감되네요. 좋은 선생님과 만만한 선생님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아이들이 종이를 너무 잘 찢는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많은 사람의 공감이 되는 좀 사연인 것 같아요. 송디는 또 어떻게 들었어요? 송디도 궁금한데요.
1: 저도 사실 저도 직업이 비춰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웃고 또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좀 툭툭 이 선을 넘으시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죠. 뭐 무례하게 하거나 그런 걸 보면 사실 마음은 아픈데
0: 네.
1: 저도 단호하게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은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사실 오래 볼 사람 아니면 그냥 흘리죠.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은 필요 없다. 지금 그냥 흘립니다.
0: 좋습니다. 약간 바운더리를 잘 정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리미님은요. 그래도 아이들은 알 거예요. 다정하고 친절한 우리 선생님이라는 걸. 힘내세요. 이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진짜
1: 맞아요.
0: 이 사연 내용부터 그냥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부터
1: 맞습니다.
0: 너무 이미 좋은 선생님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이런 고민 때문에 괜히 주눅 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 핑퐁주도 응원할 거고요.
0: 네.
1: 오늘 사연 보내주신 제이 선생님에게는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교환일기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또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역시 중2업시대 하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월요일 힘들으셨을 텐데 우리 네. 중2업시대 그리고 핑퐁즈 보면서 많은 힐링하셨길 바라면서 한예림님께서 네. 월요일부터 야근해서 기분 안 좋았는데 중2업시대 덕분에 엄청 웃고 기분 좋아졌어요. 너무 고맙고 함송디도 잘 자요. 내일 만나자라고.
0: 네,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내일은 또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날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출석 부르고 추천곡도 들려드릴 거고요.
1: 네, 내일 얘기는 제가 써올 겁니다. 내일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0: 네, 그럼 오늘 끝곡 김수영의 어지러운 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었습니다.
1: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잔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저기 어머님.
1: 네?
0: 하, 제가 사람 하나 하고 떠올랐는데 그 이름이 제시카.
2: 아 맞다, 제시카 제시카. 아니 제 사촌의 과 후배 중에 그 제시카라고. 야, 걔 한국인이 뭐였더라. 뭐 아무튼 그 일리노이 주립대 응용 미술과 다니다가 그 한국 다시 나온 친구가 있는데요.
1: 일리노이. 그런데요?
0: 아, 그 제시카라는 친구가 엄청 독특한 수업을 하면서 애들을 꽉 잡는다고 소문이 쫙 났답니다.
1: 오.
0: 뭐 이쪽 업계에선 나름 신선한 케이스? 근데 또 그 친구 수업이 유니크하면서도 뭐 예중, 예고, 입시까지 뭐 다 커버해주는.
1: 어머, 어머,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실까?
0: 만나보시겠어요? 아, 근데 이 친구 약속 잡기 되게 어렵다던데.
3: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지모 그는 이사촌

정재일의 스코어죠. 믿음의 벨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그 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대체 이 노래가 무엇이냐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또 주목을 받기도 했던 바로 그 장면.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이제 그 집으로 끌어들이는 그 시작. 제시카를 소개하는 장면을 들려드린 이유는 김소영 씨의 사연 때문입니다. 이분께서 FM영화음악을 밤 12시에 본방을 잘 못 들으셨대요. 다시 듣기만 주로 하다가 두 달 전부터 거의 매일 본방을 듣고 있답니다. 어떡해요? 하하하하 세윤 씨 아이고 배야 하는 소리가 지금 벌써 들리고 있네요. 왜냐면 제가 14시간 시차가 있는 곳에 와 있거든요. 잠깐 여행 온 거 아니고요. 두 달 전에 왔는데 앞으로 3년 뒤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의 직장 문제로 다 같이 오게 되었어요. 어디로? 멀리 멀리 미국 시카고요. 일리노이 시카고. 네 맞아요. 기생충에서 박소담이 말한 그 일리노이 시카고. 바로 거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부러워라.

일리노이 시카고 기생충에서 제시카의 입을 통해서만 들었던 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김서영 씨가 가 계시다는 이 사연을 보고 제가 오랜만에 기생충 장면을 떠올려 봤네요. 사연을 계속 읽어드리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약 26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육아를 병행해가며 소처럼 일만 하다가 드디어 26년 만에 처음 휴직이란 걸 하고 잠시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삿짐도 도착하지 않아서 호텔 생활을 전전하는 중이라 뭔가 좀 안정되지 않고 계속 여행 온 기분으로 지내는 중이긴 합니다만 곧 이사도 하고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도 하고 가족들과 북미 그리고 중남미 지역을 즐기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캐나다, 남미 여행에 앞서 어떤 테마로 여행을 할까 하다가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에 나온 도시들 위주로 다녀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이곳 시카고에 와서도 시카고가 배경인 영화들을 다시 한번 쭉 보고 있긴 해요. 뮤지컬 시카고는 당연하고 시카고에서 촬영한 대표적인 영화 다크나이트 시리즈 이미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본 영화지만 살아있는 고담시 시카고에 왔으니 그 시리즈 다시 봤고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그 영화의 주인공 흑표당의 프레드 햄프턴이 카메오로 출연하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 차례로 보고 그 영화의 배경인 그랜드 파크를 매일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랜트 파크를 매일 산책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LA에 비해 시카고는 워낙 춥고 날씨가 변덕스러워 영화 제작자들에게도 인기가 없어서 이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 생활 3년 동안 구석구석 잘 찾아다니고 구경하다 가겠습니다. 영화에 나온 도시 기억에 남는 곳 있으면 청취자분들 많이 많이 제보해 주세요 라고 김서영 씨가 사연을 올리셨어요. 자 일단 네 2022년 7월 16일 매직아워 스페셜 F 영화로 만나는 시카고는 다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청취자 한 분께서 시카고 출장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선물로 영화로 만나는 시카고에서 한번 시카고를 쭉 정리해 드렸거든요. 2022년 7월 16일 매직아워 스페셜 F 일단 그거부터 다시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9월 동안 주말마다 매직아워 스페셜에서 들어서 세계 속으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방구석 여행하니까 영화 속에 각 나라의 도시들, 뭐 각 나라의 지역들 이렇게 쭉 시리즈로 두 달 동안 2020년 여름에 들어서 세계 속으로를 쭉 한 적이 있으니까 2020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그 주말 다시 듣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2022년 2월과 3월에 역시 주말에 2월과 3월에 걸쳐서 역시 주말마다 세계 도시 여행 또 특집을 했습니다. 영화 속 유럽의 도시들, 중남미의 도시들, 미국의 도시들, 아시아의 도시들. 제가 또 꾸준히 해놓아서 아카이빙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지난 특집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우리 소영 씨를 위해서 특히 미국, 뭐 캐나다, 뭐 중미 남미 쪽에 영화에서 봤는데 거기 괜찮더라 싶었던 거 생각나면 제보해 주세요. 좀 범죄 영화보다는요. 그죠? 이분이 뭐 사회학 연구를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니까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 뭔가 범죄 스릴러의 좀 무시무시한 배경보다는 여행하기에 괜찮아 보이더라 싶은 영화 속 북중미 네. 중남미 도시들, 여행지들 많은 제보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서영 씨. 축하할 일 맞죠? 다른 것 다 떠나서 26년 만에 드디어 첫 휴직이라는 걸 한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나 축하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3년 잘 쉬고 잘 재충전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밤잠을 줄여가며 들어야 하는 부담 없이 FM 영화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자주자주 사연 남겨주시고요.
어디 그 여행하고 오실 때마다

0: 저배아프게약올려주세요네그럼광고듣고돌아올게요
1: 어디까지가시나요
2: 살아서장까지요
1: 혹시닥터캡슐전
2: 1000배더강력해진유산균생존율로살아서장까지닥터캡슐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참조우리나라1등대학교호텔종합병원부터우리동네단골카페까지어디에나1등시스템에어컨관리가있습니다
3: 시스템에어컨서비스국내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하이엠솔루텍 LG 정품서비스와특허받은기술력으로
2: 1등을책임지는1등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3: 서금옥의 2부에 온가요?
2: 어? 아, 나도 그거 듣는데?
3: 전 거기에 없어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2: 그냥 신청만 적어 보냈죠.
3: 네.
2: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3: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김서영 씨가 신청곡도 주셨어요. 그래도 시카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영화 시카고. 올댓 재즈 부탁합니다 하셔서 사운드 트랙에 오버처 앤드 올댓 재즈, 캐서린 제타 존스 그리고 눈의 제레거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 덕분에 캐서린 제타 존스도 보고 눈의 제레거도 봤죠. 2003년 베를린에서 제가 2003년 베를린 영화제 담당으로 출장을 갔었거든요. 그해 개막작이 시카고, 폐막작이 마틴 스콜세지의 갱스 오브 뉴욕이었어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유럽의 베를린 영화제가 할리우드에게 영혼을 팔았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영혼을 팔아준 덕분에 저는 할리우드 스타를 왕창 보는 행운을 누렸다는. 캐서린 제타존스, 르네 제리거, 리차드 기어 다 왔었고요. 또 그때가 아마 디 아워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니콜 키드만도 왔고요. 기억이 나네요. 조지 클루니도 왔었어요. 그때 본인이 연출한 영화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호강했네요. 우왕. 눈앞에서 이들을 한꺼번에 다 보다니.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시카고도 베를린에서 처음 봤어요. 자막도 없이. 근데 뮤지컬이잖아요, 다행히. 뭐 뮤지컬을 그 전에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노래와 춤이 있는 영화니까 자막이 없어도 지루하지 않게 너무 재밌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뮤지컬 시카고. 그리고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들 가운데 당신의 최애는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영화 정말 많지만 망설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시카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 영화입니다. 2005년 영화 고어 버빈스키 감독,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의 고어 버빈스키 감독이 자기가 정말 만들고 싶은 그런 작은 영화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작다곤 하지만 주인공이 니콜라스 케이지입니다. 웨더맨. 작지만 작은 영화는 아닌데 캐리비안의 해적에 비하면 조금 작은 영화였다 이거죠. 시카고의 기상캐스터가 주인공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날씨가 변덕스러운 곳이라고.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의 지역에서 기상캐스터를 하니까 얼마나 틀리는 일이 많겠습니까? 일기예보가. 일기예보가 틀릴 때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 니콜라스 케이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러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는 저에게는 도시 시카고라는 곳에 어떤 표정을 만들어준, 아 시카고라는 도시는 아 뭔가 이 웨더맨에 그려진 그 모습이겠구나. 웨더맨이 어쩌면 그 시카고의 진짜 표정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웃기면서도 뭔가 서글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웃픈 코미디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작품이고 그 와중에 뭉클함도 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웨더맨. 이거 근데 국내에서 볼 방법이 있나? 아, 노래 나가는 동안 좀 찾아볼게요. OTT에 있는지. 영화에서 니콜라스 케이지의 아버지로 나오는 마이클 케인이 살아있는 동안 미리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의 조문객을 맞을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미리 장례식을 열어서 유쾌하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네, 그걸 마이클 케인이 이제 합니다. 그날 이 아들 니콜라스 케이지가 음악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음악을 골랐니?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 전 아빠 생각이 나요 라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말하는 그 장면을 본 뒤로 저에게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뭉클합니다. 영화 웨더맨 덕분에 저에겐 특별한 노래로 남았습니다. 시카고가 배경인 영화 웨더맨에서 밥 시거 앤 더 실버 블랙 밴드의 Like a Rock.

Now, where they go? 20 years, I don't know. I sit and I

0: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영화 두 편,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 두 편의 노래를 이어봤습니다. 영화 웨더맨에서 Like a Rock, 밥 시거 앤드 실버 블랙 밴드, 이어서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에서 잭 블랙의 Let's Get It On. 아, 웨더맨 OTT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소영씨 혹시 볼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웨더맨 이거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말로 하는 신청곡이란 코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블루씨께서 말로 하는 신청곡을 보내오셨습니다.
1: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세윤 작가님, FM 영화음악 청취자분들. 저는 지금 동네 뒷산에 나와서 산책하고 있는데요. 문득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떠올랐어요.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포스터였는데요. 포스터 속 두 여성 주인공이 입은 드레스 색깔의 대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바다를 마주한 두 여성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가 고개를 돌리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저도 같이 설렘을 느꼈어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찾아보니 음악이 두 개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세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영화와 어울릴 것 같은 음악이 있다면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는 신청곡 블루씨께서 보내주신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서 비발디 사계 가운데 여름 사막장 프레스토였습니다. 에드리안 챈들러의 라 세레니시마 연주였습니다. 엔딩곡이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엔딩곡. 음악은 이 음악이어야 합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서는 이 음악이 나올 때 오 심장 터지는 줄. 근데 블루씨도 심장이 약간 터질 것처럼 숨이 되게 차시네요. 그 뒷산이 좀 가파른가? 숨이 차오르는 와중에도 말로 하는 신청곡을 녹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득 문득 생각났을 때 그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음성 녹음 어플로 녹음을 하셔서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 그 파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라디오에 FM영화음악 페이지에 말로 하는 신청곡 게시판에 그 파일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글이 아니라 말로도 이렇게 신청곡을 남길 수 있습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만든 셀린시아마 감독의 영화가 그 전작들이 그러니까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전작들이 뒤늦게 차례차례 개봉을 했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사랑받은 덕분에 그 중에 두 편 다시 떠올려보려고 합니다. 두 편 모두 저 역시 좋아하는 영화였던 톰보이에서 Always 파라온의 음악 그리고 영화 걸후드에서는 리아나의 다이아몬드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죠. 영화 톰보이와 걸후드의 노래 이어드릴게요.

두 편 모두 셀린 시아마 감독의 영화였죠. 톰보이에서 파라원 택틸의 Always 그리고 걸후드에서 리아나의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리고 뭐 주말 동안 와일드 싱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FM 영화음악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네요. 이혜경 씨 계속 깔깔 웃으면서 봤어요. 오정세 씨 매력에 몰두하면서. 조세호 씨 아,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어요. 엔드크레딧 끝까지 보고 나온 영화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엔드크레딧 다 보셔야 돼요. 와일드 싱 쿠키가 마지막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구혜찬 씨도 아 역시 기억에 남는 건 오정세 배우가 연기하는 최성곤 네가 좋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최성곤의 네가 좋아입니다. 이제 잠은 다 주무셨습니다. 이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느라 쉽게 잠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연구체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날인데요. 그럼 왜 하필 6월 9일일까 궁금하시죠? 첫 연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 그리고 어금니를 뜻하는 한자어인 구치의 9를 따서 6월 9일로 지정됐다고 해요. 근데 어디 연구치만 그러겠어요? 나와 평생을 함께해야 할 존재들은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고 아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참에 나와 평생을 함께할 존재는 무엇일까? 또 그 존재와 오래 건강하게 동행하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여근입니다.

0: 6월 9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였습니다. 아, 구강검진 정말 싫은데 왜 갈수록 싫죠? 저는 어릴 때부터 치아가 좀 약한 편이라서 치과를 정말 자주 다녔어요. 오히려 어릴 땐 그래도 나 치과 안 무서워 하면서 더 그냥 용감하게 다녔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더 무서워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저는 학교에서 불소도 하고 했는데 요즘도 하나요? 안할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에 1년에 한번 스케일링 10,000원 정도만 내면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꼭 활용을 해야 하는데 남 얘기가 아니네요. 저도 얼른 치과 예약하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예보 건강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지난주부터 6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짧게 듣다가 한 곡을 완곡으로 듣잖아요. 그때 제가 고른 노래랑 우리 빵그리 여러분들이 고른 노래가 일치하는지 그걸 점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 재미도 쏠쏠하니까요. 과연 이번 주에 우리의 텔레파시가 잘 통할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 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0: 글로벌 오픈 예정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4703번님, 여긴 경남 하동인데요. 새벽부터 나와 매실 수확하며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매실과 함께 하루를 출발해요. 오, 지금 매실설이군요. 아, 매실 너무 맛있죠. 일단 여름에 매실청 에이드로 해서 먹는 것도 너무 맛있고요. 매실 장아찌도 먹으면 입안이 확 상큼해지죠? 좋을 것 같네요. 수확 잘 하고 오시고요. 너무 덥다 싶으면 꼭 중간에 쉬어주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8777번님, 영디, 저는 지금 집 안방에서 거실로 출발합니다. 영디 목소리 들으며 비몽사몽 이동 중인데 출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이 길도 멀게 느껴지네요. 아이고,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중간에 한번 휴게소도 들렀어야 했나 봐요. 힘드네요 하셨는데요. 집 안방에서 거실로 가시는데 중간에 휴게소가 있나요? 어디죠? 집이 한 200km 되시나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다 그렇다는 거죠. 아,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출근은 해야죠. 조금만 힘내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7380번님, 안녕하세요 영디. 저는 입사 30주년 근속휴가로 친구와 함께 8박 9일 여행 갑니다. 동유럽으로요. 공항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아직 실감은 나지 않지만 건강히 잘 다녀오길 빌어주세요. 아, 실감이 안 나신다 하시는데 저도 여행 중에 그러거든요. 공항에 딱 가면 실감이 날 겁니다.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동유럽이면 체코나 오스트리아 그쪽이겠죠. 아, 그쪽은 아직 덥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조심 행복하게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배미라님, 저의 비타민 영은씨 처음 인사하러 왔어요. 오늘 2차 건강검진 하는 날이라 마음이 바쁘고 불안한데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외쳐주세요.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건강검진 잘 받고 오시고요. 건강검진 받는 것 자체가 또 끝나고 나면 피곤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른 끝내시고 또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드릴게요.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함께 하시죠.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6417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늘 영디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듣고 있습니다. 방금 씻고 나니 너무 상쾌하네요.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자자의 버스 안에서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느새 씻고 나오면 상쾌하더라고요. 이게 날이 풀려서 그런 거 맞죠? 상쾌한 하루 보내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8877번님, 배미란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5822번님, 영디 제가 요즘 열심히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중인데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금액에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네를 둘러보면서 내가 여기에 이사를 오면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라는 걸 꼭 생각해보라고 말이죠. 그 말 듣고 나니 공원은 있는지 마트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까지 둘러보게 되네요. 오늘도 한 군데 집 보기로 돼 있는데 꼭 좋은 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집 사는 거 정말 어렵죠.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금액을 우선 1순위로 볼 것 같은데 그 주변 환경이 어떤지 인프라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어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운명처럼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집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0349번님. 저는 여행 관련 사이트에서 고객 상담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요즘 여행 가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자도 자도 피곤하네요. 힘들게 일어나 영디 목소리로 잠을 깨려 노력해봅니다. 아이고, 요즘 해외 유류세 때문에 한동안 사람들이 많이 못 다니다가 다시 좀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절이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그런가 봐요. 참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고민 상담, 고객 상담해주는 일이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죠. 부디 오늘은 무탈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하네요. 5911번님. 요즘 가지가 제철이라고 해서 아침에 가지 덮밥 해먹으려고 합니다. 가지 하나에 990원이면 정말 싸죠? 생각해보면 저희 집 식비가 많이 나갔던 이유는 삼시세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날도 더운데 이제 채소 위주의 한 그릇 요리로 쭉 밀어붙여봐야겠습니다. 저는 가지 좋아하는데 가지 덮밥 너무 맛있겠어요. 가지 싫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가지 튀김 진짜 맛있고요. 볶음도 잘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그 물컹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참 강한 식재료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맛있겠네요. 맛있는 한 끼 꼭 드세요. 8030번님은요. 윤미래의 노래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청해주신 곡 듣고 그달의 노래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미래의 터치러브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기온이 드디어 계절과 박자를 맞추면서 초여름다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아침 공기는 좀 서늘하기도 한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가 나면서 남부지방은 특히 어제보다는 덥겠지만 평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벗어나진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안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고요. 또 지금 강원 영서와 충청,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안개가 짙게 껴있어서 반드시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12년 전인 2014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그걸 끝으로 현역 무대에서 아름다운 은퇴를 했죠. 그리고 정부에서 담뱃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해서 한동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영화계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그린 영화 명량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무려 1,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해서

지금까지도 역대 영화 흥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그의 여름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또 따라 불렀을까요? 2026년의 6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6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6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2년 전인 2014년 6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김연아 선수 활동할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밴쿠버 올림픽 때도 좋아했고 이 소치 올림픽 때도 저도 막 눈물이 그렁그렁 나더라고요. 그 기억이 있는데 벌써 그게 12년 전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또 이 시기에 휴학을 한번 했거든요. 뭘 딱히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나 싶었던 그 순간이 참 잘했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인생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날이 또 언제 오겠어요. 그럼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유는 그동안 꽃갈피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리메이크 곡들을 선보였죠. 2014년이 바로 그 시작이었는데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꽃갈피 하나 앨범에 수록된 너의 의미입니다. 1984년에 발표된 산울림의 노래를 리메이크했고요. 이 곡엔 원곡자인 김창완 씨가 목소리를 더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죠. 듣고 있으면 괜히 미소가 지어지는 곡인데요. 좀 더 들어볼게요.

2014년 6월엔 정인과 게리가 함께한 노래인 이 사람 냄새가 화제였어요. 정인 씨의 매력 있는 보컬과 게리 씨의 랩이 만나서 발표와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고 어설픈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왠지 더 너한테 끌린다 라는 가사에 공감한 분들도 정말 많았죠. 내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설레어본 게 언제였나 싶은 분들은 이 노래 들으면서 설렘 충전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2014년 6월엔 K-윌도 우리 마음속에 설렘 세포를 마구 자극했어요. 노래 제목부터 뭔가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곡이죠. 오늘부터 1일이라는 곡을 발표한 건데요.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남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였죠. K-윌은 이 노래에서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대. 지금 나오죠. 아주 잘생기진 않았는데 내가 웃을 땐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가사를 또 유쾌하게 소화해냈는데요. 뿐만 아니라 K-윌 씨 얼굴 뒤로 댄서들이 얼굴이 부채처럼 펼쳐지는 일명 얼굴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달의 노래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이 아침 공기와 잘 맞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트셨다면 잠깐 끄시고요. 차 창문 활짝 열어두고 함께 즐겨보시죠. 김창완이 피처링한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올게요.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김창완이 피처링한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오셨습니다. 그달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12년 전인 2014년 6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2014년 6월엔 어딜 가나 다들 눈, 코, 입을 흥얼거리고 다녔죠. 바로 태양의 솔로곡 눈, 코, 입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곡은 태양 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는데 지금의 아내인 민

그때 민효린 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이 이 눈, 코, 입의 가사가 된 거죠. 너무 아프지만 이젠 너를 추억이라 부를게 라는 가사가 당시에도 참 아프게 다가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노래 좀 더 감상해 볼게요.

0: 지금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1: 2014년 6월엔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가 가요계에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미스터 애매 모호가 데뷔곡이었는데요. 애매하게 행동하는 이성에게 찔러만 보지 말고 저질러봐 라고 화끈하게 이야기하는 노래였죠. 당시에 마마무는 음악방송에서도 화려한 애드립을 하는가 하면 숭구리당당 춤이라고 불리는 재미있는 안무도 선보여서 데뷔와 동시에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는데요. 그 인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2014년 6월엔 AOA가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죠. 단발머리를 발표했어요. 짧은 치마로 인기를 얻은 후에 이 노래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AOA는 대세 걸그룹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는데요. 신경의 변화가 있을 때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심리를 솔직하게 풀어낸 곡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름 분위기랑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 지금 들어도 흥이 막 차오르죠? 좀 더 즐겨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마무 이때 음악방송을 봤거든요. 옷을 엄청 휘황찬란하게 입고 나왔는데 또 노래는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신인 같지 않은 그런 여유까지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들어볼게요. 마마무의 미스터 에베 모호예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신나는 아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6: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4927번님. 6월 9일 어머니 모시고 계곡이 있는 카페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가능하다면 계곡물에 발도 한번 담그고 오려고요. 나이가 드니 사람 많은 게 싫어서 꼭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평일에 아껴뒀던 연차를 쓰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노래는 자우림의 일탈 예약해요 하셨는데요. 현명하시네요. 맞아요. 계곡물 발 담그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아있을 데도 없고 그러면은 괜히 왔다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일에 연차 쓰고 가시면 내가 여기 전세 냈나 싶은 느낌도 들 수 있으니까요. 시원하겠어요.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927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자우림의 일탈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도 평일이라 어딜 가진 못해도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소소한 일탈 다들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아빠!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이입니다. 자, 욕실 청소 귀찮아하는 굿모닝 가족들 주목. 게으른 욕실 청소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샤워를 하면서 동시에 욕실 청소를 하는 건데요, 머리에 트리트먼트 묻혀놓고 화장실 벽면 쓱싹 해주고요, 몸에 바디워시 문질문질 하면서 변기에 세정제 칙칙 뿌려주는 거죠. 전문가들도 욕실 청소는 완벽한 것보단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핵심이라면서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한다네요.

샤워도 하고 동시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해내는 걸 이른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에서 시간을 아끼면서 일도 빨리 해치우는 이 멀티태스킹 능력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도 굿모닝 FM 틀어두시고요. 자, 출근 준비, 아침 준비 동시에 싹 해치워 보자고요.

0: 감사합니다.
1: 별 말씀을요. 예. 비비 범파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굿모닝 FM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최효령님이 아니 안 그래도 이 닦으면서 듣고 있었는데 슬쩍 화장실 둘러보니까 청소할 곳이 눈에 많이 보이네요. 그 이 닦으면서 세정제 칙칙 뿌려봅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는 게 더 중요하대요. 예. 신지연님이 굿모닝 FM 들으면서 집안일 하기 딱 좋아요. 그렇지. 라디오가 진짜 라디오는 방해하지 않아. 예, 집중해도 좋고 그리고 약간 틀어놓고 BGM처럼 내 일상의 BGM처럼 틀어놓고 그냥 보내도 괜찮고 공부할 때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뭐 중간중간 너무 재밌어가지고 라디오에 빠져서 좀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0: 저도 늘 라디오와 함께 했었습니다. 최승은님이 테디 굿모닝, 초사 아들이 테디 오프닝송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해서요. 10분 전부터 일어나서 대기했네요. 에너자이저 테디 멋집니다. 오, 진짜로? 안녕. 처음부터 들으니까 좀 달라? 삼촌 좀 뭔가 달라? 화이팅이야. 3536번님이 엄마들이 멀티태스킹 킹이죠. 지금 응급실 밤근무 끝나고 집으로 달려가면서 동시에 CCTV로 아기 깼나 보고 있어요. 후후후. 맞아. 엄마들은 멀티태스킹 안 되는 엄마가 없었던 것 같아. 와, 다 해. 뭐 이불 개면서 아이 보면서 밥 하면서 뭐 다 했던 것 같아. 대단해요. 대단해. 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마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한 가지 한다고 너무 투덜대는 하루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죠? 두 가지 이상 거뜬하게 멋지게 해보는 하루 되기를 예, 응원합니다. 그런 응원의 마음 담아서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영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 드립니다.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해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도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SK케미칼,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KB국민은행,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에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네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지긋지긋 무조맨
14: 티어실 원스야.
13: 딱 한 번만
14: 티어실 원스야.
13: 싹 한 번에
14: 티어실 원스야.
13: 무조맨
1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5: 자, 따라해보세요.
16: 이카운트 ERP
17: 4만원
15: 회계관리,
16: 이카운트 ERP
18: 4만원
15: 재고관리,
16: 이카운트 ERP
15: 4만원 생산관리,
18: 사업성도
19: 함께해요.
1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9: 이카운트
1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7시 10분 7초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0: 네, 멀티태스킹으로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거실 창문 활짝 열고 환기하기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번 주 대기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면서 큰 더위 걱정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전국에 17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덥긴 하지만 습도가 낮아 찌는 듯한 더위는 아니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늘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위험 수준까지도 치솟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후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산지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몸 집중력이 화르르르 타오르는 가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목소리 들으시고 이 사람 누구다? 예, 그 사람 누구인지 그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한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건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민경 PD 이제 준비됐죠? 문제 들려 주세요.
1: 인생이 엄청 시시하다고 생각하거든.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서 그 불행이 안 끊기고 쭉 이어지는 기분. 근데 행복은 아주 가끔 요만큼 드문드문 있을까 말까. 이런 불행한 인생 혼자 살아 뭐하니.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래서 다 같이 사는 거야.
0: 아, 가슴 아프다. 아, 이 영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영화거든요. 예, 영화의 한 대사였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 신의 영역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은 미니의 이승현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 빨랐어요. 신의 영역 어려워요. 하지만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을 더 뽑을 거예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 선정되면 아이스티 선물로 바로 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최근 이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뭐 엄청 핫하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예, 모자무사. 이 드라마도 큰 사랑을 받았고 영화 군체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 배우가 출연한 작품 중에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또 있으시면 사연도 함께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자, 정답 누구인지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자무사 OST 루시의 스타일라이트 듣고 올게요.

0: 드라마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을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OST 루시의 스타일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배우 구교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인생이 엄청 시시하다고 생각하거든.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서 그 불행이 안 끊기고 쭉 이어지는 기분. 근데 행복은 아주 가끔 요만큼 드문드문 있을까 말까. 이런 불행한 인생 혼자 살아 뭐하니.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래서 다 같이 사는 거야.
0: 아, 구교환 씨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꿈의 제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아, 너무 아파 여기 이 영화는.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2538번님이 정답 구교환. 군필자는 무조건 PTSD 온다는 DP에서 능청스러운 연기 보여준 배우잖아요. 존재감 넘치는 구교환 배우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남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교환 배우는 그래도 다작을 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작품 많이 남길 것 같아요. 6085번님이 정답. 요즘 대세 배우 구교환. 최근 영화 군체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연기 천재 구교환. 점점 더 이제 날아다니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0: Like bum, bum, bum.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8900번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시작 왜 이래요. 어제 주식창 봄? 예. 코스피가 폭락을 해서 7,500선 아래까지 뚝 떨어졌더라고요. 유유. 덕분에 제 주식 계좌도 아주 그냥 박살이 났는데요. 분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 슬슬 퇴사나 해볼까 하면서 혼자 김칫국 엄청 마셨거든요. 근데 어제 장 열리는 거 보니까 아 보자마자 바로 마음 고쳐먹었어요. 후후. 사장님께 충성을 다하며 회사 진짜 열심히 다니려고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아자 아자 하셨는데 어, 사장님이 아니라 월급을 사랑합니다로 보이지 진짜. 너무 돈 떨쳐서 가면 힘들어요. 못 버텨. 어제 증시 진짜 검은 월요일이라고. 예. 주말 내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한 두 배는 더 빠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던데 서킷 브레이커도 걸렸고 매도 사이드카 뭐 연달아 발동이 됐습니다. 저도 예, 저 때문에 우리 작가들이 함께 들어간 어떤 종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가들 눈을 못 마주쳐야죠. 왜 안 하고 있냐 막.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예. 자 일단 이번 주는 우리 모두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눈물 닦고 마음 조금 비우고 상황 지켜봅시다. 예. 아자 아자. 사연 보내준 8900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쿠르티스의 노래 레드 레드.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커리티스 레드 레드 듣고 오셨습니다. 와, 왜 자꾸 저만 쾌재나 칭칭으로 들리죠?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3406번님이 20년 전 국민템이었던 젤리 슈즈 다시 유행하는 거 봄? 젤리 슈즈는 곰으로 만든 여름용 샌들인데요. 반투명한 재질이 젤리 같아서 그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걸 그냥 신는 게 아니라 리본이나 비즈 같은 장식을 추가해서 젤리 슈즈 꾸미기, 이른바 젤꾸까지 하는 게 유행의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을 맞아 젤리 슈즈 하나 장만해 봐야겠어요. 후후후. 아, 이게 또 다르구나. 그 구멍이 붕붕 뚫려있는 슬리퍼에 박아놓는 그런 거랑 또 다르게 투명한 젤리 모양의 뭔가 이렇게 꾸며서 더 내 것 커스텀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건가? 사진 보니까 이쁘네요. 꾸미면 꾸밀만 나겠다. 3406번님,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6265번님, 왕가 사는 남자에서 단종 역을 맡았던 배우 박지훈 씨가 주연을 맡은 쿡방 판타지 드라마 취사병이 전설이 되다 봄? 케이블 및 종편 채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요. 티빙 주간 유료 가입 기여자 수도 1위에 올랐습니다. 그윽한 눈빛 연기가 드라마에서도 통하더라고요. 시즌제 제작도 논의 중이라는데요.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하셨어요. 아, 웹툰이 또 네, 원작이라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그래, 시즌 나갈 때 저 좀 불러줘요. 우리 이휘준 상병이랑 저 중대장도 불러줘가지고 음식이랑 잘 맞잖아. 실망했지? 근데 실망 안 하는 취사병은 미안합니다. 어필만 했네. 박지현 배우 참 잘해. 6265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0804번님이 타블로 딸 하루가 라이즈 노래 작사한 거 봄? 테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왔었던 에픽하이 타블로 씨의 딸 하루 기억하세요? 너무 귀여웠던 하루가 어느새 커서 아이돌 그룹 라이즈의 신곡 타이틀곡을 단독 작사를 했대요. 올해로 16살이라고 하던데 아빠의 음악적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나 봐요. 또 라이즈는 상디 아들이 있는 그룹인데 상디도 타블로 씨도 자신

식들 정말 잘 키운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는 또 어떤 영화 번역도 타블로시랑 같이 해가지고 오 뭐야 번역가가 됐어? 했는데 이제 작사가까지 와 재능은 빨리빨리 예 키워야지 더 멋지게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더 꼽히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삼촌이 응원해 0804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간식 여기까지입니다.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듣고 올게요.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7시 30분 8초 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9: 네, 리포터계 멀티태스커 신채희 왔습니다.
8: 인정.
9: 네, 이따 저녁에 또 출근해야 되거든요.
8: 아이고.
9: 근데 테디야말로 진정한 슈퍼태스커 아닙니까?
8: 아, 예.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9: 늘 응원하고 본받습니다.
8: 파이팅! 네.
9: 자, 지금 서울에서 경기 남부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경부고속도로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사고 난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갈아타는 이 금토분기점 직전 지점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 3차로에서 견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지나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한남에서부터 이 사고 구간까지 쭉 밀립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부터 서초까지

까지만 서행되고요. 강남대로가 한남방향으로 염곡사거리부터 논현역까지 신호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분당수서간도로는 청담방향으로 복정나들목부터 탄천일교까지 막히고 청담대교는 강남방향으로만 밀립니다. 도로상황이었습니다.

0: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영 리포터. 멀티태스킹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또 멀티태스킹 하면은 아, 또 저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렇지. 게 바로 어제도 설거지 하면서 애기 업고 자동차 흉내 내면서 세 개를 무려 동시에 했습니다.
0: 야, 이게 쉽지 않은데 진짜 엄마들 대단한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원래도 민자영 리포터는 멀티태스킹 잘했겠지만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는 필수죠.
1: 아, 이건 진짜 필수예요. 필수. 벗어날 수 없어요.
0: 맞아. 모든 부모님들
1: 예,
0: 사랑합니다.
1: 예. 사랑합니다.
0: 아유, 진짜 대단해. 자, 멀티태스킹 하다가 이제 하나만 집중하면 되니까
1: 네.
0: 예, 집중해서 잘 가보겠습니다.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용 배터리 연기 사고가 연달아 4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0: 두 달 사이에 4건이나 있었군요. 위험한 상황이 있었겠어요?
1: 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 지하철 객실 안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사고는 많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외부 충격을 받거나 압착, 과열 등으로 손상이 될 경우 연기나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보조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변형된 흔적이 보인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는 게 좋습니다.
0: 그럼 만약에 지하철 안에서 실제로 이제 배터리 연기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1: 서울교통공사는요. 이 배터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입문 개방장치를 조작해서 선로로 대피하기보다는 연기가 발생한 객실에서 떨어진 다른 객실로 이동한 뒤에 객실 비상통화장치 등을 통해 직원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로로 뛰어내릴 경우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인접 선로에 열차가 운행 중의 가능성도 있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하철 역사 내에는 화재 상황에 대비한 각종 안전장비가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다른 객실로 이동한 뒤 즉시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0: 예. 무엇보다 이제 평소에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가 부풀어 올랐나 이렇게 손상이 됐나 체크하는 거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1: 다음 소식입니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2026 상반기 도서 판매 동향에 따르면 판매 상위 100위권 도서 가운데 소설이 30종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록은 21세기 들어 처음이라고 합니다.
0: 아, 이게 소설을 찾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나 보네요.
1: 네, 실제 판매 권수 종합 10위권에 소설이 8권이나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 3월 영화 개봉과 함께 역주행한 외국 소설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1위를 차지했고요. 아하. 이외에도 국내 소설, 고전 문학 등이 두루 포진을 했습니다. 특히 또 눈에 띄는 점은 고전 문학의 인기인데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비롯해서 데미안, 이방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등 세계 문학 전집 수록 작품들이 외국 소설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0: 시타르타나 데미안 같은 책들은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1: 네.
0: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전문가들은 콘텐츠 기반 독서 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영화나 유튜브 또 유명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계기로 책을 접하는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고전 문학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미음사 채널에서 소개된 이후로 종합 6위까지 오르게 된 건데요.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팬덤이 고전 문학의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요즘 책 추천 영상 진짜 많더라고요. 이참에 고전 소설, 아, 저 책 안 읽기로 또 유명한데 저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1: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은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가운데 주얼리 시장에서 뜻밖의 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0: 금 아니고 은 아니면 뭐가 있지? 뭐가 있어요?
1: 바로 옥인데요.
0: 아, 옥?
1: 네, 한때 부모 세대의 장신구로 여겨졌던 옷가락지가 올

0: 올여름 가장 힙한 액세서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허. 서울 종로상가 귀금속상가 골목에 가보면요. 비취색과 청옥, 백옥 등 다양한 빛깔의 옥 주얼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20, 30대 젊은 고객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젊은 세대들이 옥을 찾는 이유가 있겠죠?
0: 네, 그렇죠. 금이나 은에 비해서 가격 부담이 적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원석의 종류와 공정 과정, 또 디자인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인 옷반지의 경우 5만 원에서 7만 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또 비교적 관리하기도 쉬워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야, 유행이 진짜 돌고 돕니다. 그죠?
0: 맞아요.
1: 올여름 옷가락지 하나로 포인트 줘보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0: 님이 아 저도 요즘 독서 모임에서 고전 소설 읽기 챌린지 하고 있어요. 괜히 소설 인물들한테 과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아,
1: 소설이 어릴 때 읽었던 거 생각하면 맞아 인물에 너무 과몰입을 해가지고
0: 맞아요.
1: 재밌는데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죠?
0: 네.
1: 서보람님이 얼마 전에 서점 다녀왔어요. 어제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소설책도 빌려왔지요. 이번에는 나의 돈키호테, 한컷 한국사, 최재천의 희망수업 이렇게 빌려왔어요. 고전소설은 단편부터 보려고 머리맡에 뒀는데 먼지가.
0: 제 침대 머리맡에도 그렇지. 지금 먼지 쌓인 책이 한 두세 권 있습니다.
1: 그래도 머리맡에 책이 있다는 게 또 지식인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0: 아 그래요? 네. 신지연님은 아 저도 옷반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올여름에 하고 다녀야겠어요.
1: 그러니까 이게 힙 포인트니까 예 끼고 나오시죠. 박세리님이 오 옥이 대세군요. 집에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크크크크. 그러니까 대세일 때 집에 있는 거 역사가 있는 옥을 딱 끼고 나오면 얼마나 이게
0: 엄마 거 살짝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1: 좋아 좋아.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엔플라잉의 옥탑방. 이 그 옥 아닙니다. 옥탑방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빰바라.

0: 만점을 향해 다 같이 파이팅 해볼까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요.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선물 챙겨드려요. 비타민 음료 준비했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퀴즈 문제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반한 퀴즈 오늘 참가자 신청 사연부터 일단 소개를 해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한 기념으로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는 날입니다. 첫째 태희, 둘째 태호 라는 이름의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둘째는 처음 비행기를 타는 날이에요. 출발 전에 반반한 퀴즈로 추억도 남기고 제주도 여행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시면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1: 반나콘 지금도 왔다. 봐봐봐.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네, 안녕하세요. 파주 살고 있는 김종령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 육아휴직 기념으로 제주도를 가족여행 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0: 지금 그러면 반냥꼬 이렇게 했던 친구는 태희예요, 태호예요, 누구예요?
2: 태희입니다.
0: 아, 첫째. 태희 안녕.
2: 네.
0: 아, 너무 잘했어. 네. 아, 그럼 태호는 오늘 비행기를 처음 타는 거고.
2: 네, 맞습니다.
0: 아, 너무너무 설레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족여행 전에 또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2: 네.
0: 제주도 어디 쪽으로 좀 계획 중이세요?
2: 제주도 중문 쪽에 리조트 그쪽에만 좀 있을 예정이고요. 아, 좋다, 둘째가 좋다. 좀 어려가지고.
0: 그렇지, 그렇지. 가족여행은 네네. 리조트죠.
2: 네.
0: 예. 아이들 이름은 어쩌다 이렇게 짓게 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2: 아, 그 태희는 좀 이제 기쁘고 기쁘다 이런 뜻이고요.
0: 아,
2: 네, 그래서 좀 밝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짓게 됐는데,
0: 예.
2: 네, 그렇습니다. 네.
0: 태호는요?
2: 태호는 태희랑 비슷한데 기쁘고 이제 그 큰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지었어요.
0: 너무 좋다. 아, 네. 이름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네요.
2: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태희 태호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 또 종영님 같은 아빠 만나가지고 제주도 네. 여행도 가보고. 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 못 가봤거든요.
2: 진짜요?
0: 이제 왜 이렇게 슬프게 했대? 왜 이렇게 슬프게 리액션 해주세요? 우리 땐 다 그랬어.
2: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아, 5232번님이 둘째가 생애 첫 비행기를 탄다고요? 태호야, 비행기 타기 전에 신발 꼭 벗고 타야 한다라고 또 얘기해주셨습니다. 태호는 이런 얘기하면 들을까요?
2: 아, 아직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0: 아, 전혀 듣지 않겠구나.
2: 네.
0: 아.
2: 그래도 옆에서 열심히 같이 뭐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0: 그렇구나. 우리 종영님은 처음 비행기를 네. 언제 탔었어요? 기억나요?
2: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제주도 갈 때 처음 탔던 것 같아요.
0: 그 봐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네. 그러니까 태희원은 아빠 덕에 엄청 일찍 진짜 세상을 빨리 경험하는 거지.
2: 울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멋진 아빠예요. 오늘 성공까지 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퀴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자신 있으세요?
2: 아, 평소에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막상 이거 연결되니까 너무 떨리네요.
0: 그렇지, 떨림이 문제인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갈 거예요. 준비되셨죠?
2: 네.
0: 좋아요.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35 더하기 55는?
2: 90.
0: 정답.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많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박학.
2: 다식.
0: 정답. 오늘을 영어로 하면?
2: Today.
0: 정답.

0: My boy.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그룹은? 하나.
1: 시크릿.
0: 오,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1: 난 자리는 안다.
0: 정답. 내가 너한테 가보기로 했다고. 어때? 영광이지. 이 대사가 나온 임지연. 엄지연 아니야? 임지연 맞죠? 임지연 허남준 주연의 드라마 제목 멋진
1: 신세계.
0: 오, 정답. 세계 시총 1위 기업 엔비디아 CEO의 이름은? 하나. 둘.
1: 젠슨 황.
0: 아, 정답. 오. 멋적다와 멋쩍다 중 옳은 표현은?
1: 멋쩍다.
0: 정답. 덴마크의 수도는? 하나. 둘.
1: 헬싱키?
0: 아이고. 코펜하겐이었어요. 아, 진짜 아깝다. 남아메리카를 돌지 않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장 빠르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든 인공수로 이것 운하에서 이것은? 와, 하나.
1: 스웨즈 운하?
0: 둘. 어렵다. 파나마 운하였어요. 야, 라스트 두 문제 어려웠다. 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문제 중에 무려 여덟 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이분성을 치킨에 골라 세트 몇 대 가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만점 나오는 줄 알았어. 초반 기세 어려운 거 잘 건너가지고 만점 나올 줄 알았는데. 뒤에 난도
1: 아쉽네요.
0: 예, 뒤에 난도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또 매력이긴 한데 잘하셨어요. 멋졌습니다. 자, 1224님이 제 아들 이름도 태희예요. 태희네 가족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고 퀴즈 성공 축하해요 하셨고, 전피로님이 아이 목소리에 쓰러집니다. 성공 축하드려요 하셨는데, 두 분 포함해서 여덟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영님.
1: 네.
0: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반바퀴 신청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그 결과적으로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태희님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았고, 아유.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0: 아, 멋진 여행 다녀오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여기 이영님께서 제주도 1년살이 하고 있어요. 요즘 수국이 너무 예뻐요. 중문 가는 길에 꼭 들려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하시면서 많이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녀오시고 저희에게 사연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려요. 안녕.
1: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덴마크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대표작으로는 미우노리 새끼, 성냥파리 소녀, 그리고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한 인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잃는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 무엇일까요? 자, 오늘 힌트는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객관식이에요. 1번 인어공주, 2번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 진짜 틀리면 안 돼.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들 중 5

10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릴 거예요. 재밌는 오답도 보내주신 분들도 뽑아준다고 합니다. 민경 PD가 또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데 이러면 오답만 올걸. 정답가당 참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그리고 아까 깨알 뉴스 시간에 온 문자인데 4385번님이 보조배터리 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하셔가지고 짧게 알려드립니다. 보조배터리는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있는 소형 전자제품이라서 소형 폐가전수거함 혹은 전용수거함에 따로 버리셔야 돼요. 가까운 주민센터 가시면 소형 가전수거함 있어요. 직접 가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답의 만화영화 OST Under the Sea 듣고 올게요.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실패한 건 외면하고 싶죠.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도 그랬답니다. 게임을 지면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다음에는 꼭 이기자 같은 생각은 발도 못 붙인다. 빨리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콱 틀어박히고 싶었다. 그걸 반복하던 어느 날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코치에게 내가 왜 졌냐고 묻고 기록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놓친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패배는 울어야 할 실패.

0: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 이기는 연습이다. 이걸 깨달은 덕에 세계 1위가 됐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부적부적부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대표작 정답은 바로 인어공주였습니다. 8738번님이 1번 인어공주입니다. 우리 아내 별명이네요. 샤워를 1시간 해서 미치겠어요. 아, 그래서 인어공주예요? 예, 바다로 보내주세요. 말은 안 하나요, 지금? 박준성님이 인어공주, 인어, 아, 언어공주, 휘순이, 컴온! 그거 하셨는데, 휘순이 와 있어요. 오늘 남자답게 핑크 입고 와 있어요. 네.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릴 겁니다. 오답 저희가 또 뽑는다 했는데 한명호님이 정답 1어 공부. 요즘 일본어 공부 중인데 영 진동 안

0: 나가네요. 힘내라고 파이팅 해주세요. 깜빠레 야호. 5769번님이 인어공주의 반대말은 아우터 왕자 부하. 예,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만하세요. 정답자 명단, 예, 그리고 오답자 명단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멋쩍은 미소, 멋쩍은 웃음마저 아름답습니다.
1: 네,
0: 이 남자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언어 공주입니다.
0: 예. 네, 오늘 또 부쩍
1: 네
0: 펌한 머리가
1: 네
0: 예 왜 타네요.
1: 뽀글뽀글 하나요?
0: 예, 뽀글뽀글.
1: 예, 좀 덜 말리고 그 크림 같은 것도 바르고.
0: 아, 야. 예,
1: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제 핑크로 착장을 하고 왔기
0: 핑크
1: 때문에.
0: 핑크 셔츠 입고.
1: 예, 그러면 이제 좀 빠글빠글 해야 됩니다. 좀 더 애견스럽게.
0: 아, 좋다.
1: 예, 그런
0: 아,
1: 느낌.
0: 느낌 있어.
1: 느낌 있어요?
0: 여기에 예. 이제 그 쓰셔야죠. 시인 예. 안경.
1: 아, 안경.
0: 안경까지
1: 아,
0: 써야지.
1: 그것까지 하면 진짜 너무 애견.
0: 아이.
1: 나 태토인데.
0: 거짓말하지 마. 어디 한 부분도 태토가 없다 지금.
1: 제 태토인데.
0: 볼펜을 왜 이렇게 만지작거려요?
1: 태토들은 원래 볼펜에 이렇게 좀 불안해해요.
0: 그렇지. 자, 태토 호소인 우리 휘준 아나운서와 네.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1: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안나야, 10년을 짝사랑했는데 나를 차버리고 넌 행복하니? 하, 이 시련의 아픔은 먹는 걸로 치유해야지. 사장님, 여기 메뉴판 좀 주세요.
3: 어, 예. 학생, 여기 자 메뉴판.
2: 아, 감사합니다. 예. 어, 근데 슬픈 건 슬픈 건데 이 메뉴판에 해물 뚝배기라고 써있네. 사장님?
3: 아, 학생, 결정했어요.
2: 예. 아, 여기 뚝배기라고 써 있는데 뚝배기가 맞아요.
3: 뚝배기.
2: 네.
3: 아, 그래. 똑똑한 학생이네. 고마워, 학생. 예, 뭐 드릴까요? 주문하세요. 예.
2: 해물 뚝배기 하나 주세요.
3: 뚝배기.
2: 그 해물 뚝배기. 뚝딱 해치우던 안나 생각이 나. 안나.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무슨 10년 좋아한 여사친한테 차인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울어요. 그만 울어 또.
2: 네?
3: 응? 아~ 뭐야 왜 이래?
2: 사장님 너무.
3: 아이고 차였구만 차였어. 아이고 저러다가 눈물 한 뚝배기 아니지 뚝배기 아 뚝배기 어렵네 나오겠구만.
2: 나쁜 아이고, 여자.
0: 솔직히 차일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자꾸 언어 유의만 시키는데.
1: 네.
0: 에휴 정말.
1: 안나 나쁜 여자.
0: 오늘 우리가 다른 유해, 느낌으로 우리 안 나쁜 여자라고 한 것 같은데.
1: 아니야. 그냥 나쁜 여자. 자 뚝배기 뚝배기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휘준은요 실연의 아픔을 달래서 맛집에 갔습니다. 해물판에. 아, 해물판이래. 메뉴판에.
0: 해물판에 메뉴 뚝배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1: 아, 치즈 피즈라고 했네. 아, 미안합니다.
0: 아메리카노 들려 드릴까요?
1: 아, 죄송합니다. 아, 해물 뚝배기라고 이 메뉴판에 적혀 있는 걸 보고 뚝배기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지적을 했어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표기는 뚝배기가 맞습니다.
0: 아, 배기라고 써야 되는구나.
1: 근데 발음은 뚝배기로 해야 돼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편의상 오늘은 뚝배기. 이제 발음도 뚝배기 라고 그냥 일단 할게요.
0: 와 이거
1: 뚝배기인데
0: 이제 뚝배기라고 적혀 있는 곳 가면은 볼 것 같아 표기를.
1: 그쵸.
0: 이게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네. 이게
1: 발음은 뚝배기인데 일단 표기 때문에 제가 뚝배기로 계속 할게요.
0: 예?
1: 자, 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곱배기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0: 곱배기 있죠, 곱배기.
1: 언어위에서 이제 다루긴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곱배기가 이거는 맞춤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자, 곱배기는 곱에 빼기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뚝배기는 앗뚝과 배기로 나눌 수가 없는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0: 앗뚝 배기 하나가 네. 이게 붙어 있는 거고
1: 그냥 하나예요. 어. 이거 뚝 뭐야 이게 뚝이라고 나누면 이게 무슨 뜻이야 알 수 없는 단어인 어.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기억이나 비읍 받침 뒤에 된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이것처럼 이게 나눌 수 없는 이걸 이제 하나의 형태소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나눌 수 없는 거는 발음이 된소리로 나도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0: 어허, 오케이. 네.
1: 앞서서 이제 뚝 배기는 나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0: 예?
1: 뚝 모르고 배기도 모르고 그래서 뚝 배기라고 발음을 해도 뚝 배기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0: 예. 표기는 쌍 비읍이 아닌 그냥 하나의 비읍.
1: 뚝 배기.
0: 뚝 배기.
1: 네.
0: 라고 적어야 됩니다. 이게 네. 하나 자체가 이제 온전한 단어예요.
1: 네.
0: 합성어가 아니었습니다.
1: 발음할 땐 뚝 배기.
0: 발음은 뚝 배기.
1: 네.
0: 자, 우리 희준 아나운서.
1: 네.
0: 2316번님이 해물 한 뚝배기 하고 싶은 아침이네요.
1: 야.
0: 라고 또 전혀 저희 건 안 듣고 먹고 싶은 거 적어주셨어요. 이런 학생들 어떻게 해요?
1: 원래 그래요 우리는.
0: 원래 그쵸? 그래?
1: 네, 우리 말 안 듣잖아요. 그쵸?
0: 목요일날 복습할 때 한번 보죠.
1: 가만 안 놓치자.
0: 2316 본다.
1: 네. 2316.
0: 예. 유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0: 예, 보내드리면서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뚜두뚜두 블랙핑크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 것 같죠?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4부 고민 박살 허안나 안나씨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 빨리 장전하세요. 이따 쏘시고요.

0: 자,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KB국민은행, 포스코 ENC,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잠깐.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8시 14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이번 주 일단 뚝배기처럼 펄펄 끓는 더위는 없습니다. 대기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면서 기온이 올라도 습도가 높진 않은데요. 다만 강한 햇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기온 대체로 17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덥긴 하지만 그래도 평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늘도 맑겠는데요. 때문에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요, 대부분 매우 높음, 일부 남부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으니까 강한 햇볕 조심하셔야겠고요. 오후에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기자님 우리 또 PD님들이 바뀌었어요.
1: 네.
0: 네, 민경 민영 PD.
1: 네, 민경 언니.
0: 네, 잘 알고 계시죠?
1: 아 그럼요, 동기인데요.
0: 네. 민영 PD보다 훨씬 표정이 좋으시네요.
1: 아 제가요?
0: 예.
1: 어 오빠 아니야.
0: 아 문영이가 지금 문영 PD가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1: 자고 있을 것 같은데요.
0: 자죠. 마음껏 이 아침에 예, 잠으로.
1: 얼마나 신이 났을까.
0: 얼마나 신났을까. 예, 문영 PD.

0: 또 낮에 가가지고 네. 예 지금 열심히 또 활동을 이제 해야 되니까
1: 화이팅.
0: 자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용 PD한테 비밀로 하고 네. 기분 좋게 오늘의 키워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감사와 반성, 두 번째 키워드 시진핑 7년 만에 방북, 마지막 키워드는 검은 월요일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감사와 반성입니다.
0: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진행이 됐죠?
1: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직후인 만큼 선거 결과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발언에 관심 쏠렸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렸다고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0: 예, 그러면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에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1: 네,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을 언급하면서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은 말뿐이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반성한다고도 밝혔는데요.
0: 예. 그리고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죠.
1: 네, 선거는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 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며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사부 요인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사부 요인 모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고요. 수사,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부족했던 네. 투표 용지 수가 전국적으로 4,000장이 넘는다고요?
1: 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또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요.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최소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0: 와, 전국에서 4,700장. 네. 그중에 가장 많이 이제 부족했던 곳은 서울이었죠?
1: 네. 4,726장 가운데 서울에서 총 3,912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특히 송파구에선 1,965장이 부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로 총 436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 17곳인데요.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고 해요.
0: 본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이 밤 10시로 연기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1: 네, 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실태 보고를 받은 개혁신당의 지적인데요. 투표 마감을 22시, 그러니까 밤 10시로 연기한 게 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 결정한 사안이라며 월권일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수사 또 국정조사 뭐든 제대로 진행을 해서 네. 이런 일은 진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시진핑 7년 만에 방북입니다.
0: 중국 정상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네. 7년 만이죠?
1: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어제 국빈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년 만입니다. 7년 전 2019년 6월 20일에도 시 주석은 북한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도 1박 2일 일정이었고요. 이번에도 1박 2일 짧은 일정입니다.
0: 네. 국빈 방문이니만큼 환영 행사 어땠을지도 좀 궁금해요.
1: 네. 시 주석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쯤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서 정오쯤에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빈 방문이니만큼 환영 행사에도 눈길이 갔는데요.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이 탄 중국 국제항공 에어차이나 전용기가 레드카펫이 깔린 공항에 내리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영접했고요.
0: 네, 공항 영사 행사 이후에 본격적인 환영 행사가 열렸다고요?
1: 그렇습니다. 공항 영접 행사 이후 시 주석은 차를 타고 평양의 김일성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로는 사전에 비워졌고요. 시 주석이 탄 차량은 의전 오토바이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습니다. 시 주석이 김일성 광장에 도착하자 공항에서처럼 김 위원장 부부가 직접 박수로 맞았고요. 운집한 북한 주민들은 깃발과 꽃을 흔들며 환영했다고 하네요.
0: 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각별하게 챙겼네요.

0: 네, 이른바 혈맹으로 불리는 북중 관계를 복원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외교적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찾아 대량 생산 과시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엄연한 현실이란 주장을 담은 담화를 냈거든요.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지지까지 확보해서 추후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는 북한의 구상이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1: 예, 정상회담 소식은 저녁 늦게 전해졌어요.
0: 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건 7년 만이지만 작년 9월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상회담 진행됐기 때문에 어제 정상회담은 약 9개월 만인데요. 그 정상회담 결과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외교, 안보, 무역, 과학, 의료 등 각 분야 또 각 급에서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특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나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진 않으면서요. 북중 양자 협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검은 월요일입니다.
1: 안 돼.
0: 안 돼.
1: 검은 월요일. 코스피 많이 떨어졌어요.
0: 네, 8048로 출발한 코스피 하루 만에 7484까지 밀렸습니다. 오. 무려 8% 676포인트가 빠졌는데요. 중동전쟁 발생 직후인 지난 3월 4일 이후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1: 예, 장 열린 지 몇 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0: 네, 어제 9시 3분 42초 그러니까 개장 3분여 만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8% 넘는 상태가 1분 동안 지속될 때 거래를 멈추는 장치인데요.
1: 예,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면 20분 동안 이제 거래가 멈추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23분이 지나서야 서킷 브레이커 해제됐는데요. 그런데 다시 10분 뒤인 오전 9시 34분쯤 이번엔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1: 예, 종목별 상황을 좀 볼까요?
0: 네, 삼성전자는 10%, SK하이닉스도 7% 이상 급락했습니다. 하락 종목이 876개, 코스피 전체의 95%에 달했습니다. 코스닥도 9% 폭락하면서 911까지 내려앉았습니다.
1: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됐나요?
0: 네, 미국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여파로 풀이됩니다. 앞서 브로드컴은 연간 AI 반도체 매출 실적 전망을 올리지 않아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끈 반도체 호황이 정점에 달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에 반도체 종목 매도세가 초래된 거죠. 하지만 우리 시각으로 지난밤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칩에 대한 수요가 꺾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분석하면서도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한으로 향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가 아닌 양자 관계를 짚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북한의 속, 중국의 셈입니다.
1: 멋지네요.
0: 네.
1: 6482번님이 어제 주식 너무 떨어져서 덜덜 떨면서 팔까 했었거든요. 아이고. 꾹 참았더니 제가 산 종목은 오늘 올랐네요. 흑흑. 역시 버티는 자가 답이다. 아자 아자.
0: 아자 아자.
1: 예.
0: 7635님이 최기창 기자님은 어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간다고 취재 스포 해주셨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양소영 기자님은 오늘 어디 취재 가시냐면요. 저는 오늘 시진핑 방북에 대비해서 예. 회사 대기령을 명받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회사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기자분들 진짜 고생 많으세요. 예.
0: 아유, 아닙니다. 예. 당연한 일이니까요.
1: 자세하게 더 좋은 소식들로
0: 네, 예. 찾아오겠습니다.
1: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블루의 It Takes Two 띄워드리면서 양승 기자님 보내드려요. 목요일에 봬요.
0: 네, 목요일에 봬요.
1: 고민 박살 화안나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8시 30분 7초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7: 네, 강남 순환로 오늘 어렵습니다. 일단 수서 방향으로 사고도 있는데요. 서초 터널을 나가기 전에 1차로에 사고 발생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 쪽에 정체가 심한데 이 사당 나들목으로 빠져서 도심길로 가는 길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동작대로로 이어져서도 이미 뒤로 남태령 고개부터 밀려와서 사당역 사거리까지 차들로 꽉 들어차 있고요. 강변북로는 고장차가 있는데요. 일산 방향으로 가양대교 아래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일산 방향은 천호대교부터 성수대교, 다시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 그리고 고장차 여파로 성산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같은 방향은 올림픽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만 밀립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gentlemen, the Posse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Posse!
2: Posse!
1: Posse!
2: Come in modo, Posse! La! Hold on! Hold on! Come in, Posse! Hold on!
3: <거예요.
2: 웃음> 진짜 박살나.
3: 저좀 박살 모드로 고민 방면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자명 정도 긴장시키는 인간 알람이에요. 코미디언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일어나요, 일어나. 어서 아침을 맞이하여라.
3: 오늘따라 좀 기가 예. 예, 바짝 또 올라온 것 같은데.
2: 아니 도끼가 올랐어요 지금.
3: 왜?
2: 제가 또 올라 오면서 우리 태희 오빠 라디오 어떤 분위기 어떤가 좀 보려고 블로그 같은 걸 찾아봤어요.
3: 아, 서치를 좀 했어.
2: 근데 어떤 분이 막 태희 뭐 개그맨 입담을 능가한다. 만능 엔터테이너 이러면서.
3: 좋다.
2: 태희가 이렇게 웃겼나요? 이러면서.
3: 좋아.
2: 그리고 코너도 너무 알차다. 그래서 뭐 연어유이.
3: 연어유이요?
2: 연어유이. 예. 막 그 셰프님 코너.
3: 그렇지.
2: 역사 코너.
3: 가짜인신사. 깨는 게 역사일주.
2: 내게 없어.
3: 고민 박살이 없어요?
2: 고민 박살이 없어.
3: 그럴 리가 없는데.
2: 근데 또 댓글은 또 많이 달려있더라 거기에.
3: 우리 대표 코너인데 우리 대표 코너.
2: 그래서 지금 도끼가 바짝 올라갑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저희 코너를 더 유명하게 만들 겁니다.
3: 그래 이게 예전에는 생색 안 내는 게 어떤 미덕이었어.
2: 네.
3: 요새는 생색을 내야 돼.
2: 내야 돼요.
3: 여러분 고민 박살 사용하는 것만큼 많이 티내주세요.
2: 아, 좀 티 좀 내주세요.
3: 예, 좀 자랑도 해주시고.
2: 제가 부끄러워요?
3: 진짜.
2: 왜 나만 빼놓고 왜 코너 칭찬을 다 써놨어?
3: 너무 세게 하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2: 약간 아니, 중독 있잖아요.
3: 있지.
2: 고민 박살 중독성 있잖아요.
3: 최고예요. 네. 저희 또 새로운 PD들과 함께합니다.
2: 네.
3: 민경, 민영 PD 두 분.
2: 아, 새로 예. 또 오셨는데. 예. 오늘은 그래도 비비와 틴트를 잘 바르셨어요.
3: 아, 그런 거예요?
2: 그럼요.
3: 안 발랐어. 아, 벌레 미모예요, 벌레 미모.
2: 휴지로 한번 쓱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피부가 원래 그렇게 좋다고요?
3: 벌레 미모야.
2: 갑자기 자랑을.
3: 이야. 아, 일단은 두.
2: 부럽다, 부러워.
3: 두 PD의 네. 성향을 아직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어요.
2: 네네.
3: 그래서 이 텐션이 지금 맞는 건지.
2: 아.
3: 아니면 지금.
2: 일단 해볼게요.
3: 우리가 기세로 그냥 네. 눌러야 되는 건가?
2: 해보고 연락 오겠지. 안나 언니. 가끔 받을 때 있거든요.
3: 아, 그렇군요.
2: 안나 언니 색깔이 조금.
3: 아, 그렇구나.
2: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3: 아, 그건 이별 얘기 아니에요?
2: 얘기가 들려올 때가 있는데.
3: 아, 오케이. 오늘 한번 해보죠.
2: 좋아요, 좋아요.
3: 원래 있던 대로 해야지.
2: 네. 맞습니다.
3: 자, 박준성 님이 안나 님이 두 대에서 하는 말 다 들었어요. 뭐야? 테디는 덩치가 주는 위압감이 있어서 멋있죠. 위압감과 멋있는 건 다른 얘기 아니야?
2: 두 개가 저는
3: 위압감이 있어서 멋있지만 본인은 싸워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가녀린 병양미 스타일의 남성을 좋아한다고.
2: 맞습니다.
3: 피준
2: 예.
3: 아나운서나 두 대의 김인석 씨나 이렇게. 아, 그렇게 봐도 경주 씨는 좀 체격이 있는데.
2: 근데 경주는 가녀린 느낌이 좀 있잖아요. 키가
3: 있지.
2: 큰데.
3: 아, 덩치가 있는데 네,
2: 내가 때리면 울 것 같은 느낌은
3: 좀
2: 있잖아요.
3: 그렇지. 네. 약간 느낌. 초식 동물 느낌 있다.
2: 네, 있어. 애견 느낌 있잖아요.
3: 있어.
2: 근데 준성 씨 진짜 박쥐야 뭐야.
3: 왜?
2: 아, 두 대 가서는 여기서 내가 말한 거를
3: 네.
2: 막 일러. 그럼 또 여기 와서는 두 대에서 얘기하면 또 이러네.
3: 안나 씨 아직도 모르시네요.
2: 어떻게
3: 미니를
2: 된
3: 어플로 까는 사람들은
2: 네.
3: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2: 박쥐,
3: MBC 라디오 다 들으면서 여기저기 다 남기잖아. 무료로 지금 다 실시간 채팅. 그러니까 본인이 또 열심히 듣고
2: 진짜.
3: 있다는 티도 나고.
2: 그래. 준성님 준성 고마워요.
3: 좋아요. 감사해요.
2: 그래도 좀 이렇게 와서 박쥐처럼 그러지 마. 나 깜짝깜짝 놀래.
3: 그 박쥐처럼 하면 진짜 이게 시스템이 안 좋은 게 뭔 줄 알아?
2: 뭐예요?
3: 작가들이 이건 기가 막히게 또 뽑아요. 뽑아서 써.
2: 안
3: 쓸 수가 없어.
2: 안나 언니 우리 보니까 좋지 이러던 이런 걸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3: 아유 참. 네.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자 고민 박살 화났나. 우리 도끼 바짝 올려서 갑니다.
2: 좋습니다.
3: 얼마나 재밌는 코너인지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
2: 보여드릴게요.
3: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 저에게 다 털어놔주세요. 제가 여름철 빙수보다 더
3: 얼추
2: 편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 보내실 곳 컴온 단문 50원 장군 100원이 드는 문자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오픈 더 노어 고민 박사 허한나 언제나 오픈 더 긴 고민 사연에 소개 네, 분들께는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고민 하이패스에 소개된 분들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3: 아, 나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뭐라고 하는지를
2: 저도 사실 막
3: 기세만 알고
2: 예, 예.
3: 새로운 코너인 줄 알았어.
2: 이만큼 도끼가 바짝 올라있다.
3: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긴 사연 얼른 소화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0: 저에게는 만난 지 한 달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최근 고민 하나가 생겼어요. 얼마 전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을 때 일입니다.
1: 자, 이만하면은 고기 다 익은 것 같은데 이제 먹을까?
2: 응, 맛있게 먹어 자기.
1: 안나도 맛있게 먹어.
0: 그러고는 조금씩 덜어 먹으려는데 자. 남친이 갑자기 접시에 고기를 듬뿍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자,
0: 속으로 생각했죠. 어머, 뭐야, 고기 시켜가지고 나 주려고 그러나? 그런데 웬걸.
1: 자, 이걸
0: 저 정도면 면 아니에요?
1: 야, 진짜 맛있다. 그렇지만 자기야, 여기 완전 맛집이지.
0: 어머, 세상에. 아유, 맛있네. 근데 그 많던 고기가 다 어디 갔을까?
1: 고기? 뭐 잘 뒤척이면 있을 텐데. 이거 보자. 여기 맞네. 여기 봐봐. 여기 여기 가 찾아보니까 있네. 여기 있네.
0: 아, 그래, 고맙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는 왜 고기를 두 개씩 먹어?
1: 샤브샤브 고기가 얇잖아. 그치?
0: 아.
1: 그러니까 두 개씩 먹어야지 먹는 느낌 나겠지. 자기도 두 개씩 먹어. 어? 그럼 두 배로 맛있다? 진짜야?
0: 뭐야 자기, 가난하게 컸어? 왜 저래 진짜. 저런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괜히 저도 고기를 다 뺏길까봐 최선을 다해 먹게 되더라고요. 마치 남친과 고기 쟁탈전을 벌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엔 양갈비집에 갔는데요, 직원이 양갈비를 구워가지고 저희 앞에 공평하게 놔뒀거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왜 저래 진짜.
1: 아, 우와, 여기 양갈비 진짜 맛있네.
0: 징기스칸이야. 뭐야.
1: 너무 맛있어.
0: 아, 그래, 고기 구워주고 너무 좋다. 우리 다음에 또 오자.
1: 잠깐만. 아, 진짜 맛있다. 야, 그럴까? 안나야, 맛있다면서 왜 이렇게 못 먹어?
0: 아니, 나 잘 먹고 있는데 왜?
1: 에이, 오늘 잘 안 들어가는구나. 안 되겠다. 우리 안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더 먹어야겠네.
0: 괜찮다니까.
1: 아, 나도 괜찮아. 나 잘 먹는 거 알잖아. 아유, 안나 고기 일로 내 거 요거 남기면 안 되니까.
0: 제 접시에 있는 고기를 한 움큼 집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내 접시에 있던 거를.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와우. 근데 이거 하나 빼면은 괜찮은 남자거든요. 이걸 헤어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아, 내 양갈비.
1: 사연 보내주신 사랑의 고기 쟁탈전 님께 녹용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안 돼, 양고기.
1: 오늘 사연은 식탐이 좀 많은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일단 먹을 때 본인 입으로 먼저 땡기니까. 근데 문제는 약간 눈치도 없어.
0: 아.
1: 네, 그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0: 예.
1: 안나 씨는 어때요? 경주 씨랑 이제 식사를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뭐 싸우거나 속상하거나 하지 않죠?
0: 아, 있죠.
1: 있어?
0: 네.
1: 진짜로?
0: 네. 아니, 그러니까 키, 저 보면은 피지컬이 일단 키가 좀 크면 식탐은 없을 수는 없는 것
1: 무조건
0: 같아요.
1: 무조건 잘 먹어야 네. 크거든.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배가 고프면 눈이 약간 돌아가서.
1: 그렇지.
0: 맛있는 게 딱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못 하고 그냥 막 흡입하는 게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점인데 일반화 시키긴 좀 그렇지만 네. 여성분들은 배가 고파. 그러면 전조 증세가 있어요. 짜증이 살짝
0: 예민해지고.
1: 네. 근데 남자들은 전조 증세가 없어.
0: 없어.
1: 모르고 있어.
0: 괜찮아. 막.
1: 근데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중. 갑자기 그거밖에 안 보여. 선명도가 음식에만 딱 생겨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나도 모르게 계속 먹게 돼.
0: 그때 거북목 나와요. 거북목.
1: 거북목 무조건 나오죠.
0: 음식이랑 최대한 입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1: 무조건 나와.
0: 한 번은 저도 이렇게 나눠준 거 먹으라고 서비스 주신 음식이 있었는데 예. 이거를 경주가 혼자 다 먹었던 적이 있어요.
1: 아, 우리 경주 씨. 우리 경주 씨.
0: 그럴 때, 아, 근데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 네.
0: 경주 이제 미안한데, 그거 타코 와사비. 그거 사장님이 우리 같이 먹으라고 주신 거잖아.
1: 그렇지.
0: 근데 그걸 네가 왜 다 먹어?
1: 그래.
0: 그랬더니 자기도 놀래.
1: 그렇지.
0: 어머, 내가 그랬냐고.
1: 그 얘기를 해줘야 돼.
0: 그렇지.
1: 단순해요.
0: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남자분들.
1: 아기가 없습니다.
0: 그게 아기예요.
1: 아니, 아기가 없어.
0: 그게 아기야.
1: 왜냐면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네. 누구 먹으라고 나눠주거나 네네. 우리 이렇게 먹자라고 정해놓거나 없어요. 그냥
0: 돌진이야.
1: 예, 그냥 자기 능력껏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 먹는 것처럼 옆도 먹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먹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먹지라는 생각을 못해.
0: 못하는구나. 배가 고프니까.
1: 못해. 내 입에 들어가니까 맛있다. 여기 진짜

0: 맛있네. 이런 생각만 하지.
1: 근데 그거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10년째 삐져 있어요.
0: 아 진짜로?
1: 네. 뭐 왜? 맛있는 거 주면 일단 안나부터 먹어.
0: 아
1: 이렇게 해요. 10년 동안 지금.
0: 아 진짜. 근데 저는 배려지 배려.
1: 아랑곳하지 않아요.
0: 삐진 게 아니고 진짜 안나부터 챙기는 거지.
1: 아니 배려는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게 배려잖아요.
0: 경기 씨가 힘들잖아.
1: 얼굴이 썩어 있어요. 안나부터 먹어.
0: 실드가 안 되네.
1: 말투가 이래 진짜. 안나부터 먹어. 10년째.

0: 예, 진짜 제 것만 시켜서 먹는 타입이거든요.
1: 어, 그럼 어떡해요?
0: 왜냐면 공용으로 시키는 것도 안 건드려요, 잘. 제가 많이 먹으니까.
1: 그래.
0: 공용을 건드리면 내가 많이 먹게 되니까 그냥 공용대로 시키고.
1: 네.
0: 당신들은 당신 거 시키고. 일단 나는 내거 시켜놔.
1: 그러니까 오빠 것만 시키면 4인분을 먹을 걸.
0: 그렇지.
1: 공용을 먹으면 그러니까 7인분을 다 먹는다는
0: 그렇지,
1: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네, 3명이서 갔어요. 네. 그럼 3인분 공용을 시켜요. 네. 그리고 내 걸 4인분을 따로 시키는 거지.
1: 그러니까 오빠는 그냥 공용 아니에요? 공용?
0: 그리고 나는 공용이지.
1: 아, 공용.
0: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 돈 내 산으로 오래 내 것만 많이 먹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데이트할 때
1: 네.
0: 막 먹고 있는데 어? 다 먹었어? 이렇게 할 때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한 입도 안 주고
1: 그래,
0: 다 먹었어?
1: 그래 내가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그 섭섭해 진짜.
0: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해? 뭐 이런 거.
1: 울지 않았나요 언니가? 난 그럼 울었을 것 같은데.
0: 아, 몰랐어. 난 몰랐어요.
1: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나눠주시나요?
0: 바로 나누죠.
1: 아...
0: 네, 무조건 물어보죠.
1: 아...
0: 먹을 거야?
1: 야 내가 먹을 거니까 먹기 전에 들어가.
0: 아니, 그런 틈은
1: 이런, 이런 느낌으로.
0: 그런 틈은 아니고 아, 이거 먹을 거야?
1: 어 먹을 거야. 그럼 아, 어떡해요?
0: 그래. 하나 더 사줄까?
1: 아,
0: 아 저는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1: 아, 나 한 입만 먹고 싶은데.
0: 아, 그래 한 입만 먹어. 그러고 하나 더 삽니다. 왜 왜?
1: 아니 아 좀
0: 한 입만 먹은 것도 내가 먹고 하나 더 산 것도 내가 먹는데 왜?
1: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오빠가 이제 연예인이고 잘 먹는 게 이게 알려졌으니까 그렇지. 근데 일반 그냥 그 회사를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인데 내 남자친구가 이러지?
0: 네.
1: 난 너무 섭섭할 것 같아.
0: 아 뭐 섭섭해?
1: 아, 왜냐 모르니까 잘 사는데, 모르니까.
0: 내 돈으로 사는데 왜요?
1: 공룡들이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잘 얼마큼 먹는.
0: 아 왜 내 돈 주고 먹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반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96 하나님, 아, 저도 이런 남자 만난 적 있어요. 너무 열받아서 같이 밥을 먹다가 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쥐두루이야. 샤우팅하고 그 길로 헤어졌어요.
0: 헤어졌다고?
1: 아까 그러니까 먹는 걸 이거 봐요. 이게 좀 먹는 걸로 빈증 상한다니까요.
0: 아 먹는 걸로 헤어질 거면 잘 헤어졌어요.
1: 그래요?
0: 이 정도로 헤어질 거면 그냥 원래 싫었던 거야.
1: 근데 잠깐만 오빠 왜 화가 났어요?
0: 아, 남자 입장에서도 화나요. 아니 배고파서 내가 먹는데 그게 뭐 그렇게 미우면 얘기해 주면 되지. 이걸 헤어져? 가.
1: 지금 오빠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0: 가라. 야, 가. 예. 미안합니다.
1: 가라.
0: 미안합니다. 반말까지 했네 제가. 미안해요.
1: 아,
0: 0337 님이 데이트할 때마다 뷔페를 가세요.
1: 아.
0: 남친 원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알죠. 뷔페는 데이트 느낌 안 나는 거.
1: 아, 그렇죠.
0: 뷔페는 정말 먹으러 가는 느낌이야.
1: 예.
0: 여기는 정말 비상식량.
1: 푸드파이터 느낌 나잖아요.
0: 내일 전쟁 난다는 생각으로 채우러 가는 느낌이잖아요.
1: 그리고 약간 음악 좀 나오고 데이트하는 그래. 느낌 나야지.
0: 데이트하는 느낌 나려면 단일 메뉴 시키는 곳 가야 된단 말이야.
1: 전문 용어 나왔네요.
0: 단일 메뉴 시키는 거. 세트 메뉴 말고. 네.
1: 어, 사이사이님은 저는요 남편한테 저 먹고 5분만 뒤에 먹으라고 했어요.
0: 이건 뭐야?
1: 이해가 가.
0: 아 진짜로?
1: 이해가 가요. 왜냐면 어저께도 밥을
0: 좀 식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1: 약간 샤브샤브는 계속 끓고 있잖아요.
0: 아.
1: 이거 그런 게 있다면 만약에.
0: 아, 그렇지.
1: 왜냐면 남자분들이 너무 빨리 먹으니까 나는 막 밥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은데 밥 다 먹고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0: 아.
1: 그럼 되게 그냥 잠깐만요. 손톱 왜 물어뜯어요? 오빠 그랬나 봐요.
0: 아니요. 저는 반대라서.
1: 어떻게?
0: 저는 제가 한 30분 먼저 먹고 있을게라고 얘기해요.
1: 아, 오래
0: 저는 오래 많이 먹으니까 먼저 드시기 시작하면 핸드폰 그쪽에서 더 많이 봐야 돼. 더 많이 봐야 돼. 나 밥 다 먹을 때까지. 아니, 많이 먹는 사람 이게 좀 솔직히 스트레스예요.
1: 아, 힘들긴 하시겠다.
0: 힘들어요. 이게
1: 그러니까 저희는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드시는 것만큼은 좀 살이 안 찌니까.
0: 네.
1: 근데 스트레스긴 하네.
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처럼 좀 먹는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거나 뭐 이렇게 회식하거나 할 때는 그냥 그 자리에 맞춰서 먹는 거지.
1: 네.
0: 내 배를 채울 생각이 없습니다.
1: 아, 제가 그래서 항상 기루 언니한테 미안해요.
0: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이제 데이트를 하면 내 배도 채워야 되잖아요.
1: 네, 그럼 어떻게 해요?
0: 그럼 상대방이 한 시간은 시간을 줘야 돼.
1: 먹는
0: 배를
1: 시간을?
0: 치우려면 먹는 시간을. 그러니까 이 시간이 생각보다 이해가 많이 필요해요.
1: 잠깐만 언니의 뜨개질 추천드릴게요. 식사하시는 동안 뜨개질이라도 하시라고.
0: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도 있다.
1: 있네.
0: 예, 많이 시켜서 이제 이런 식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나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된다.
1: 재밌다. 무슨 오빠 약간 시트콤 같아요.
0: 예,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자, 이래서 이제 우리 남친 때문에 고민인 상황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거 고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 좀 많이 시키면 돼서요?
0: 그렇죠.
1: 어어.
0: 남친이 이렇게 먹는 게 좋고 많이 잘 드시면은 그냥 얘기하는 게 최고입니다.
1: 어떻게 그럼 좀 상처 안 받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0: 상처 안 받아요. 무조건 안 받아요.
1: 그래요?
0: 이거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남자 쪽에는 상처 안 받습니다.
1: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0: 내 거 다 먹어서 나 너무 부족해.
1: 아.
0: 난 내 거 온전히 먹는 거 좋아해.
1: 아, 내 거 1인분 더 시켜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0: 없지만
1: 아니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1인분 다 먹고 싶어. 약간 이게.

0: 그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적게 먹고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 추구미와 실제로 내가 본능적으로 배를 못 채우는 이 스트레스가 충돌한다고 봐요.
1: 그렇지.
0: 근데 그 충돌하는 거는 없애야 돼.
1: 그래. 길게 그래. 가려면
0: 길게 가려면
1: 얘기를 해라.
0: 사실 나도 이거 온전히 다 먹어도 부족해.
1: 나도 식탐 있어. 네 입만 주둥이야?
0: 그거 귀여워. 솔직히 귀여워.
1: 귀여워. 아, 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냐?
0: 네 입만 주둥이냐? 그 워딩만 좀 예쁘게 바꾸면.
1: 너무 맛있게 먹어.
0: 자기 입만 입인가?
1: 나도 맛있게
0: 나도
1: 먹어.
0: 나도 잘 먹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쏘리. 미안해. 더 시키자.
1: 1인분만 더 시켜줘.
0: 그래, 더 시키자. 그래. 기분 좋게요. 기분 좋게.
1: 그러면 기분이 나.
0: 잘 먹는 여자친구 진짜 싫어할 사람 없어요.
1: 그래요?
0: 그럼요. 기분 좋지.
1: 코 박고 먹어도 돼요?
0: 그렇지.
1: 오케이.
0: 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이거 너무 괴로우니까요. 이거는 남친한테 걱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자, 노래를 하나 듣고 가야 되는데 고민 하이패스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있어요. 한나 씨 소개해 주시죠.
1: 방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남자친구의 식탐 때문에 고민인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민 하이패스 주제는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것! 입니다. 잠깐만.
0: 목이 완전.
1: 남친의 식탐, 자꾸 문자 일시하는 친구,
0: 그렇지, 그렇지.
1: 약속마다 늦는 지인 등등. 그래.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저희가 상황에 딱 맞는 고민 해결 해드릴게요.
0: 그래. 내가 견딜 수 없는 뭐 한 요소들은 있어.
1: 있어
0: 분명히
1: 있어.
0: 분명히 있어.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선미 열이 올라요. 열이 받아요 아니에요. 열이 올라요는 더 섹시한 느낌이야. 그래, 듣고 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고문의 FM태입니다. 고민박사 허안나, 안나씨와 함께 자 이제 실시간 고민 빠르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민 하이패스!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6: 7011님.
5: 이거 하고 가자. 민경 PD 이거 해줘요 빨리. 슈퍼카.
6: 후잉!
5: 답답해서 못하겠어.
6: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5: 이거 알려드려야 돼. 이제 처음이잖아요.
6: 네.
5: 실시간 문제 가죠.
6: 절대 먼저 사과 안 하는 애인. 아주 못 견디겠어요.
5: 아 사과 먼저 안 하는 사람.
6: 굽히느니 차라리 부러지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져요. 제가 맨날 먼저 사과하는 것도 지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아주 그냥 좋아 죽네요. 좋아 죽어.
6: 누가?
5: 이 지금 7011번님이.
6: 왜요? 왜요?
5: 이게 사과도 안 하고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지금?
6: 7011님.
5: 뭐가 그렇게 좋은데? 뭐가?
6: 지금 거의 지금.
5: 지금 난리 났네 아주 그냥.
6: 또 태희 오빠 지금 박수무당 또 들어오셨어요.
5: 아 그렇게 좋아요?
6: 네. 아 그치 이게 좋으니까 자기가 사과하는 거야.
5: 그래 이게 미운 거 못된 거 다 아는데도 내가 좋아서 붙잡고 있는 티를 내는 순간 그냥 상대방은
6: 어
5: 이거 되네? 어 나 사과 안 해도 되네?
6: 어 그렇게 사악하다고?
5: 안 해 나 부러질 거야 나 부러질 거야.
6: 어머
5: 나 놓는다 놓는다.
6: 어머
5: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이 이거 진짜 사랑 아닙니다 이거.
6: 그 한번 놔봐봐요.
5: 어?
6: 나 먼저 놔봐봐.
5: 못 놓는다니까. 7011번이 못 놓으니까 사연까지 보냈잖아요. 지금.
6: 아, 이럴 수가.
5: 예.
6: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 미안.
5: 아,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는 작가가 적은 거고. 작가는 이런 사연 지금 고민도 없어요. 무조건 헤어지라고.
6: 나는 이거 해결책을 주는 줄 알고 작가님이
5: 아니야.
6: 읽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라고.
5: 이거 맞는 말이지. 그리고 시간도 많지 않아. 본인의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고.
6: 일단 정 떨어질 때까지 버텨봐요. 일단은.
5: 네. 네. 진짜 진짜 중요한 그 해결책이었어 지금. 이게 잘 안 되잖아. 놓고 싶은데 안 놔지잖아.
6: 안 놔져요.
5: 그러면 놔질 때까지 만나는 수밖에 없어.
6: 그래 맞아요.
5: 진짜 더 정 떨어질 때까지 해볼 때까지 해보세요.
6: 맞아요.
5: 우리가 응원할게요.
6: 화이팅!
5: 7011번님 계속 만나십시오. 사과는 안 돼. 사과는 안 돼. 어차피 안 돼.
6: 아, 정은정님. 남편의 특이한 습관이요. 양말을 벗으면 꼭 냄새를 맡는데요. 건강 체크를 하는 거래요. 발냄새를 건강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 모습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5: 네, 이건 뭐 답이 없네. 보지 마십시오!
6: 아, 남편을 보지 말라고요?
5: 네, 보지 마.
6: 냄새 맡을 때.
5: 양말 벗을 타이밍에 딴 데 봐요.
6: 어,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가래침 뱉는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그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아예 그냥 보지 않았어요.
5: 그래 이거는 뭐 습관이기도 하고 고쳐달라 말은 하되 그 고치는 동안 보지 마세요.
6: 그래요 그렇게
5: 보는 해서. 동안 계속 잔소리 하잖아. 안
6: 맞아
5: 돼,
6: 맞아.
5: 안 돼. 서로 힘들어.
6: 우리 방구 숨겨서 숨어서 끼잖아. 어, 그런 느낌으로.
5: 그래 그래. 네. 자 시간이 없네요.
6: 시간이 없어요.
5: 지금 못 견디는 것들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못 견뎌서 어떻게 버티세요?
6: 지금 사연을 못 읽어서 저 지금 못 견디겠어요.
5: 나도 못 견디겠다.
6: 시간을 느려주세요.
5: 우리 민경 PD 새로 왔으니까.
6: 예, 한번
5: 네, 또 한번
6: 싸바싸바 해보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마칩니다. 모든 분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안나 씨와 저는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고요.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6: 해보 끝에.
7: (끝)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8: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

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 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 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늘 아침은 방송 시작 전에 아침 가족 한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로 딱 20살이 된 청취자라고 소개하신 최은서님인데요. 드디어 햄버거집 주말 알바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가게마다 사정이 생겨서 알바를 오래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꼭 오래 일하고 싶어요 라고. 그래서 이전에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까 사회생활도 남들에 비해서 좀 일찍 시작하셨고 취직도 알바도 좀 힘들다 이런 걱정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셨던데, 자 이번에 어렵게 그래도 새 알바를 구하셨다니까 오래 할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면서 커피 한 잔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